0: 그냥 뭐 중생 지도가 없거든. 모두 부처님한테 모시고 설집을 살던지라.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 배고픈 사람이라 불쌍하다 죽고 사는 것 같아. 그건 뭔 짓이야. 모욕하고 막 반면 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한테 눈 감고 볼 때는 아무것도 자꾸도 이제 산 소리지. 실직금 또 천지가 부치한 존재이고 본래 다 부치고 성미한 존재 절대 안 존재였거든. 그래서 눈 뜨고 보면 만약에 부치가 부치 설거든. 부처 설계로만 서로 종교한다고 말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있어. 우리 모든 종교, 우리 뜻과 모든 관민은 우리 자체다 관민 속에 살펴보고 저 자체 관민이거든. 그게 본지 관민, 우리 불교가 그걸 갖다 본지 풍계를 갑니다. 본지 풍계를 그 관민, 본지 풍광을 갖다가 아니 인연이 만든 거라는 생각을 바로 복받아 따라가야 말이야. 바로 본지 풍광 속으로 만든 그 모든 부처 금방 잡고 금방 급한 것지만 부처한 존재가 그게 모든 상대를 갖다가, 뭐 상대를 가는 조건 중생을 갖다가 읊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가는 일 갖다가, 중생을 갖다가 읊혀있거든 말이지. 중생을 갖다가 속은 중생 아니고 부처지만 말이지. 모든 상대를 갖다가, 부처님 같이, 부모와 같이, 스승 같이 모시고 섬기자, 이릅니다.
1: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더 귀가 밝고 눈이 맑아져서 이 찬란한 광명 속에서 본지 풍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실제로 좀 너무 많이 했어.
2: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3: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잃은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붓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해 오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 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 있는 붓다의 몸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부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부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따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표정이 왜 그래?
1: 흥,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2: 치,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 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애미 신분이 천해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2: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4: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3: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4: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3: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술이들한테 잘해주세요.
4: 무술이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3: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술이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4: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2: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5: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광사에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2: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1: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2: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1: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2: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1: 그러네.
2: 그리고

0: 마음으로 임진왜란 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1: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0: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2: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3: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4: 함께 하겠습니다.
2: 자, 돌격하시오.
5: 돌격!
0: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3: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6: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3: 그럼 보광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0: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광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1: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7: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1: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7: 네? 뭔 소리야?
1: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7: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1: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7: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안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1: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7: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역물입니다.
8: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자,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춰, 멈추라니까.
3: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8: 아마 안 될걸요.
0: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8: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3: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8: 얼마든지요.
0: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3: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0: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3: 삼가구야,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0: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7: 삼가구처럼

0: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0: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2: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0: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2: 어, 그게 뭔데?
0: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2: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0: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2: 아...
0: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3: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4: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3: 더 올라가야 합니까?
4: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3: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4: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3: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0: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3: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0: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0: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2: 외국어 공부.
5: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2: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5: 오, 그래서? 도망갔지 뭐.
2: 말 시킬까 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5: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2: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5: 진짜?
2: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5: 오, 맞아.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한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3: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6: 아버지, 용서하세요.
3: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0: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1: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

0: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2: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4: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 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2: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3: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2: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자현 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법을 설한 인도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와 한국의 갯벌도 함께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불교와 생명 존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부처님께서 성도 후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점 법륜의 성지 인도 사르나트.
2: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5일 사르나트 불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 설하며 승가가 시작된 곳으로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적에는 초점 법륜을 기념하는 다메크 수투파를 비롯해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와 고대 승원 유적 등이 남아있어 불교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수세기에 걸쳐 왕실과 스님, 제가불자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르나트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지 순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 This inscription is a recognition not only of Sarnath'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ut of the shared civilizational heritage that connects India and the wider Buddhist world across Asia and beyond.
1: 다음 날인 26일에는 일본의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세계 유산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궁전과 사찰,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테라도 포함됐습니다. 아스카테라는 백제 장인들이 건립에 참여하고 낙성법회에는 백제와 고구려 스님들이 함께한 기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와 일본의 불교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4: ただその頃はまだこの国の人々っていうのは正式なお寺というのは絶えた経験がありません。それどころか見たこともな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飛鳥寺を建立するためには遠くくだらから専門の職人や学問僧がお招きされたということも日本書紀に書かれております。
1: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가치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갯벌도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이 추가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2003년 새만금 갯벌 보전을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이어간 수경 스님의 실천을 비롯해 불교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생명 존중과 생태 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부터 생명의 숨결이 살아있는 자연유산까지 생명과 공존을 품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불교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 중인 부산 백스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차가 우려지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차의 은은한 향을 코로 맡고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입안에 퍼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만 몰입합니다. 한국 불교의 선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선명상을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국제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두와 차, 자비명상 등 마음을 다스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인 만큼 어려운 불교 용어보다 직관적이고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오감의 감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실천 위주의 진행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4: 반화선 수행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가서 한국의 특별한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의 선명상이지만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며 온전한 휴식을 만끽합니다.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통해 잠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6: Yeah,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is meditation, so I really feel relaxed, and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calm your mind, not to think about all the day, what will be. So it was really, really nice.
5: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와 따뜻한 공존의 지혜를 전한 선명상 프로그램. 세계 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K선명상을 은은한 울림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온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천 년 역사를 품은 천년 고차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도량을 거닐며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한국의 멋과 정취에 빠져든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후텁지근하고 습한 여름 날씨 속 남양주 봉선사 경내를 둘러보는 외국인 유학생들. 인도, 네팔, 대만 등 세계 각국 유학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웅장한 자태의 고목입니다. 조선 정의왕후가 사찰을 중창할 당시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세월의 깊이를 느껴봅니다.
8: 1469년 세조께서 돌아가시자 정의왕후께서 봉선사라고 다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때부터 세조의 제사를 모시고 세조를 받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봉선사로 시작했습니다.
7: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25일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대학 외국인 재학생을 초청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보물 봉선사 동종을 감상하고 한글 현판이 돋보이는 큰 법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한국 불교 고유의 건축미와 역사에 매료됩니다. 사찰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기본 예절. 두 손을 모으는 합장부터 기원의 마음을 담아 절하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스님의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려 했습니다.
9: 자, 따라해보실까요? 합장 반배.
10: 합장 반배. 네. S, three things.
9: 네, 그래서 이렇게 합장 반배로 스님들을 만나며 꼭 인사 부탁드릴게요.
7: 익숙치 않은 자세에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한국 불교의 정신을 배우며 내면을 돌아보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진지함과 미소가 가득합니다.

0: opportunity, so I just came to experience the temple stay.
1: बौद्धिस्ट धर्मको बारेमा के कस्तो हुन्छ भनेर बुझ्नको लागि म चाहिँ नेपालमा हुँदाखेरि चाहिँ कहिले पनि यो एक्सपिरियन्स गरेको थिइनँ. त्यस 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चाहिँ अहिले म यहाँनिर आएर यहाँनिर केही सिक्नुको लागि आएको पहिलोचोटि आइरहेको छु म चाहिँ यहाँ.
2: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사찰의 아늑한 정취 속에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잊지 못할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평생을 수행과 후학 양성, 불교 문화 계승에 헌신해온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대종사 49제가 경내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회향법회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총회의장 주경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이 몸 팔다리 쓸 수 있을 때 하늘 땅이 감동할 만큼 보살행으로 살자며 쉼없는 정진과 대자대비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문도 대표 허정스님은 은사스님 49제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청빈한 삶을 사신 스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966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주지 등을 역임한 옹산대종사는 지난달 6일 법납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법인 발전과 자원봉사 및 구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자선구호단체 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24일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3층 금강홀에서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 상임이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관계자 등 25명이 동참한 가운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박 2일간 다양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인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재식에서 정여 대종사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기여한 충북 음성 이세영 지부장과 세종시 이기석 지부장, 법인 이수환 사무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이 육군훈련소를 찾아 군장병 2,300여 명의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사무처장 연수스님, 호국연무사주지 해총스님과 대전 자연암 신도 등이 동참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오계를 받는 것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결계를 치는 의미라며 오계를 통해 건강한 군생활을 영위하고 한층 성숙해지길 부처님전에 서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전북 익산 포교사단이 연비의식을 지원하고 불교 어머니회가 수계증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교보문고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포함됐는데요. 이른바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700년 전 부처님 당시 시대와 삶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걸작,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붓다로드 진행자 자현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드라마 붓다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배수열 기자입니다.
4: 모든 인류를 왕자의 신분, 부와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여정을 담은 드라마 붓다가 오는 28일부터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총 55부작 대하 드라마로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고행, 보리수 아래 깨달음, 녹야원 첫 설법,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담아냈습니다. 1,6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기원전 6세기 인도 궁전과 사찰, 수천 벌의 의상과 장신구 등 고대 인도 문화와 생활상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인간 시타르타의 모습을 깊이 있게 그려낸 것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5: 모든 것을

0: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심리적 개연성을 파고듭니다.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기획했습니다.
1: 하재봉 영화평론가는 부처님의 사촌 대바다따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드라마의 주요 관람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 곤경에 빠뜨리는데 이를 자비와 포용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은 물론 적절한 긴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0: 수많은 전쟁신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궁중 내부의 어떤 암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사극, 궁중 암투의 드라마로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한국 불교학회장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연스님은 드라마 붓다는 삶의 방향과 행복의 기준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NS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 공동체의 가치가 파편화돼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 부처님이 제시하는 행복 코드가 무엇인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2: 관점을 환기해서 세상을 맑히고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온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스님은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는 논어의 본립 이도생을 언급하며 드라마 붓다가 불자들의 신심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했습니다. 드라마 붓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세종 영평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 2026년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는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학업에 지친 어린이들이 맑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자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정관 스님은 공부와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이 캠프를 통해 지혜와 힘을 키우길 바란다며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영평사 어린이 여름숲 속 명상 캠프는 사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등 만들기와 명상 체험 등을 비롯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물놀이, 숲속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BTN 불교 TV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소원은 지난 24일 장유정 이사장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이자 대광명사 주지인 목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장유정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선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을 친근하게 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상포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목종스님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기본 가르침과 수행의 의미를 전하는 불교 입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과 견강암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만발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부산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사장 향공스님과 회원 50여 명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복더위 극복을 기원하는 점심 공양 보양식 천인분을 대접했습니다. 향공스님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보양 공양을 드시고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국수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대승야 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종로

안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의 청종홍이의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세계 차사 천하 남선 노조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

총림 범어사 정정지 수월 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 불공 예배 동참 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에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 정각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이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밥은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

0: 세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문

0: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0: 개발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용주지신 주산신용주림신 주약신종주가신 주하

지방 3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이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과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없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것이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틀끝 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 넣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은 수맵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건코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북다웨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

0: 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목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탄환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0: 이번에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문제선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오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

방법이 바로 벚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벚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0: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의연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가 이왕 임제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대들은 말해보라.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한가?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장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 그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에 그 가랑비처럼 많이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또도 닦는다. 뭐그 입에 붙은 말처럼. 그다음에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건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 분별로 사는 말이죠.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뭐 도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닦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런 건다 생각을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 여기서는 뭐 그런저런 어떤 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뭘 수행을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뭐 불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방편으로나 이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경험해야 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안목이 생겨야 돼요. 여기 통해 버리면 뭐이 자리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가 없어요. 다 말이고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이런저런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한 입장이 되면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 통한 입장이 되면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다 헛소리고 이제 방편이란 이름으로만 이제 용납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럼 뭐 팔만대장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 뭐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전부 방편으로나 용납하는 할수 있지 실제 이 자리에서는 뭐요 이런저런 게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은 뭐 도를 닦는다 무슨 뭐 불법을 깨닫는다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라는 게 있고 뭐 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기에 통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요 일이 있으면 돼. 요게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그럼 그걸로서 싹 끝나버린다고요. 아무 뭐가 없어. 뭐할 일이 없어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현실이 되는 이런 체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도 결국에는 뭐 방편입니다. 방편. 뭐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 자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자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원래 뭐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어떤 여기에 한번 통하면 돼. 이 일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만 통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 통하면 돼. 뭐, 뭘, 뭐, 뭐, 뭐 또막대기 하든지 잣나무 하든지 삼석원 하든지 뭐, 뭐 이겁니다. 그러든지 뭐 법상을 치든지 뭐 주장자를 휘두르든지 뭐 과음을 지르든지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통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뭐뭐 이렇게 저렇게 할게 없어. 네?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이건 다 생각으로 하는 얘기하는 거라. 다 망상이라고 그런 것들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아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 이런저런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뭐그뭐 도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뭐 그런 말이 나올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리켜 줄 뿐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한테나 아, 본래부터 이렇게 있는 일이다.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다. 그 여기 이제 임재말은 뭐 도를 닦아야 되고 뭐 법을 깨달아야 되고 하는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소리다.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을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그냥 방편의 말로 말이니까 도를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그렇게 발심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고, 뭐 도를 닦으라 그러면 도라는 게 뭐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 게 불법이 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생각이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게 그거거든요. 핵심이거든. 본질이라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봤자 그건 뭐 전혀 쓸데없는 망상일 뿐인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 이제 원래 우리가 뭐 비유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러듯이 예?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막그 하면은 이제 그 망상 속에 있겠지만은 그 문득 이제 물을 깨달았을 때는 뭐그 뒤에는 지가 뭐 어디를 헤엄쳐 다니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다 물이지 뭐 물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뭐그 비유적인 얘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이것도 원래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뭘까 도가 뭘까 불성이 뭘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게 도구나 이게 불성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이런 뭐가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어떤 그 견해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생기리라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아르마리이라고 하잖아요. 아, 알겠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은 그거는 중생의 망상심이다.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알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마치 물속에서 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 턱 되면 뭐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이거라. 온천지, 이거 뭐 없는 데가 없고, 그냥 여기 한번 딱 확인되는 체험이 있을 뿐이라고. 이게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이게 통하는. 이게 확인되는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뭐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망상이에요. 해결이 안돼 그래가지고는 그 전부 망상만 하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자꾸 요걸 이제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다 있는 일입니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자기가 이게 한번 탁
하고 확인이 되는 처음.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다 저절로 자기한테 이런 현실이 경험이 되니까 뭐 의심이 이제 사라지고, 오늘 여기서는 무슨 생각이란 게 해당이 안 되니까 생각에 또 이렇게 시달릴 일이 없고 생각을 헤아릴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뭐가 부족하냐? 이 작용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든지 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제 방편이 말이죠, 물론 이것도. 그대들이 지금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건 이제 방편이 말인데, 이런 데서 이제 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와닿아야 돼. 체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은 그건 다 생각이기 때문에 망상이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느낌이나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무엇이 아닌데 이렇게 와닿게 돼요.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건다 분별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방편으로 뭐 도다, 불성이다, 진여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붙이지만 그건 방편의 이름이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어떤 이름이 붙을 수가 없죠. 이름이 붙을 수가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아무것도 본래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거를 나중에 이제 체험하고 조금 지내보면은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건 항상 100%지 99%나 101%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이 항상 100%가 아니라 뭐 99%일 때도 있고 101%일 때도 있고 뭔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거나 그렇게 느끼거든. 내 마음이 뭔가 딱 알맞게 적당하지가 않고 뭐 어떤 거는 지나치고 있고, 어떤 건 지나치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왜 그런 느끼느냐? 생각 때문인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분별을 하니까,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분별, 생각에 있습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도 없고, 지나침도 없고, 막딱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되고 와닿는 이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요게 와닿지 않으면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만 맞지가 않아요.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뭐가 문제하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거냐? 뭐가 부족하길래 닦아가지고 보충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아주 못난 인간을 자꾸자꾸 더 개선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한 망상입니다, 이게. 생각 속에 쓰고 계시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니까 뭐가 잘났다 못났다 뭐 좋다 나쁘다 뭐 높다 낮다 계속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버리고 취하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잘못입니다. 이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고 뭐 아래다 위다 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를 뭐 못난 걸 잘나게 만들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거냐, 뭐가 부족하냐, 뭐가 문제냐, 모자라냐 이 말이에요. 생각 세계 속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출세관. 네? 생각 세계를 제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간을 벗어나라 해서 출세간이거든. 출이라는 게 탈출, 벗어난다는 말이거든. 세간이 뭐냐고? 생각 세계, 분별 세계.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슨 못난 사람을 잘나게 만들고 뭐 어리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분별, 생각 때문에 있다.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못났다, 잘났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분별을 벗어나버림으로써 그 문제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왜냐면 자기들은 뭐 계속 뭔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생각 벗어난다고 해서 그런 걸 쌍부시를 하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이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우리 중생의 문제가 중생의 번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분별되는 자기가 아는 세상을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게 중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생이 구제가 된다, 제도가 된다는 거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온갖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기 마음이고만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분별을 해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분별했던 뭔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이 그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예. 마음이 안 바뀌고 밖에 있는 걸 바꾸려면은 아무리 바꿔도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거든. 자꾸 더 좋은 게 있고 문제가 자꾸 그게 끝이 안 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마음에서 그런 분별심이 싹 극복이 되고 분별해서 벗어나버려야 애초에 그만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져 버려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 버려요.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이제 하여튼 체험을 해보면은 근본적인 완전한 문제 해결은 마음이 바뀌는 데 있다. 그 마음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 버린다 하는 걸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한가? 그게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게딴게 아니라 분별만 쳐다보고 바깥으로만 쳐다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하던 그 마음이고 막 한번 탁그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뭐 생활한 데 있어 가지고 뭐 하루 24시간 뭐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근데 물론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뭔가가 마음속에 남아 가지고 그 이제 뭐 자기를 괴롭힙니다. 뭐 과거에 어떻고 지금의 모습이 어떻고 나는 이랬는데 또 남은 어떻고 뭐 계속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남아가지고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 본래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타고난 본래 본성이라고 하는 건데 깨끗하거든.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뭐 이런 이저런이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좋고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부족한 게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바른 공부, 바른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곧장 이런 부류의 여우귀신, 여우귀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리는 귀신 같은 그런 이제 망상하는 그런 스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우귀신. 여우귀신을 믿고 그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뭐 그럴싸한 헛된 말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싸한 말. 그러니까 뭐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대,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을 그런 헛된 말을 해서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는 이제 얽어맨다 하는 게 그러면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어떤 수행을 또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그런 생각에 얽어매여 가지고 중생의 마음은 이렇게 어리석고 더럽고 뭐 시끄러운 거니까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고 고요하게 해야 되고 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럴싸하고 그럴듯하지만은 그거는 분별심 속에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속는 겁니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이 말은 이제 은행일치 뭐 또는 그런 말을 하기도 도리라는 게 어떤 자기가 깨달은 무슨 이치와 행동 이 일치에 보통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는 뭐 자기가 이게 진리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견해와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삼업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업을 이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분별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뭐 올바른 이치가 이런 건데 그것도 분별이고 그거 행동이 일치한다 그것도 분별이고 그다음에 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삼가고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전부 분별 쪽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수행이라는 게 말이 나오겠죠. 항상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성을 하고 조심을 하고 그늘뭐 그런 식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이거는 전부 생각을 하는 행동이죠. 전혀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그런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분별을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버리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공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어요. 뭐더 좋게 만들어라, 더 착하게 해라, 무슨 뭐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라 이런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려. 그게 다 생각을 하는 말이고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통하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예. 뭐가 있어야 할 일을 하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행동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다 생각이죠. 여기는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이게 힘이 생겨서 이 힘을 로살수 있으면은 평소에 뭐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더라도 항상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해탈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계속 생각에 매여 있고 말에 매여 있고 행동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행동을 늘 반성을 하고 되짚어 보고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꾸 번뇌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예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끝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래야 해결이 싹 돼버립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뭐 완전히 지멋대로 사는 거 아이가. 뭐 그거 뭐 그거는 뭐 좋은 게 뭐가 있노. 뭐지뭐지뭐지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훨씬 더 지혜롭게 살수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겪어보면 알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나라의 가랑비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이나 무슨 이런 무슨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꾸 뭘뭐더더더 좋게 해라 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탁 벗어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한마디 말하고 막 생각을 벗어나 분별을 벗어나서 즉각 아무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가르침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고 자꾸 뭘더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쉬운 말로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어디 마음을 고요하게 해라 뭐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라 뭐 이런 소리는 맨날 하지. 아니 이것밖에 없어. 그런 저런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요것뿐이에요. 요게 한번 통하면 돼. 이것뿐이고 다른 법은 없어요 하고 이렇게 바로 직진심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로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잘.

말을 듣지도 안 해요. 그뭐 어떤 알수 없는 소리지 이거는. 아무것도 할것 없고 그냥 이것뿐입니다. 뭐 이렇쿵저렇쿵 할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러면 뭔가 좀잘 믿기가 어렵죠. 이게 사람들이 잘안 들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옛 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왜? 도에 통달한 사람은 도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도인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 하면 그 사람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지 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향해서 뭐 도로가 이렇쿵저렇쿵하고 도를 말하지 마라. 이 사공본정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배도 축교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으니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이런데 요거는 이제 도는 닦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어. 왜? 텅 비고 깨끗한 거니까. 생각만 벗어나면 텅 비고 깨끗해. 그래서 뭘 닦는다, 안 닦는다, 뭐 이런 말을 할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이 말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원래 그게 바로 도다. 딴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시끄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뭘 닦아야지 하면 그게 자체가 시끄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보면 뭐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도를 뭐 어떻게 닦아라 뭐뭘 마음이 이럴 때는 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잖아. 이미 분별 속에 있는데 무슨 대처가 되겠어요, 그게?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렇게 어떤 뭐, 싫은 느낌, 싫은 감정, 싫은 생각, 막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는 또 현실이죠.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도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도는 무슨 그런, 뭘 이렇게 무슨 도구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도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냥 도를 깨달아 버리면은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좋으니 나쁘니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시달릴 일이고 막 없어져 버려. 예. 그래서 무슨 뭘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그런 질문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뭘 대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은 뭐냐? 아니, 내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기분 전환해가, 어디 가서 뭐, 기분 전환하고, 그래, 뭐, 그 넘길 수는 있겠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럴 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냥 자기 나름으로 하나의 그런 뭐, 요령으로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그런 것이지.

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가 있으면 번뇌가 없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도가 없으니까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도를 가지고, 도도 없으면서 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가 있으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고, 문제가 생기있을 때는 이게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망상으로, 분별 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자기가 도를 깨달은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그 분별을 따라갈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 이제 오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의도적으로도 약간의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체험이 있으면은 거의 저절로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따라가지는 않아요. 쑥 끌려가서 이렇게 망상을 끌려가서 조금 시달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예. 체험이 있으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일부러 뭘 망상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럴 거는 없어요.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발급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팽소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나타난다. 왜? 도를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분별을 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 하는 거니까 전부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니라 전부 조작이 있을 뿐이다. 조작이란 건다 망상이죠.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유의법이란 말이 있어요. 유의법. 일부러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작인 건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뭘 행하는 거.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예. 그게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 십이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맨첫 원인이 무명이거든.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다음에 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행이 바로 일부러 행하는 거거든.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못 벗어나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행한다. 그게 생로병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그게 십이지연기법의 그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늘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전부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라는 거 하는 거는 그 분별심을 벗어나 버리는 거 그럼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 뭐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지혜의 칼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을 싹 벗어난 이 분별을 벗어난 서 이제 분별 벗어난 이 자리가 자기한테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지혜의 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딱 되면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지혜의 칼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밝음이란 걸 따로 찾지 않아도 이제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바로 밝음인 거지. 이제 어둠이 중생의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갈고 닦는다,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게 요점입니다. 본질인 거예요. 이 공부의 해탈, 열반, 깨달음의 본질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에 있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가 방향이 바르게 안 잡혀 있으면 평생을 해도 헛된 짓만 하다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공부를 해야 되지.
바른 공부 방향을 모르면

뭐라고 험한 짓만 하다 일생을 끝난 일생이 날라가 버린다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야 뭐 그냥 문제가 다 없어요 여기는. 불교에서 공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까 이래야 해결이 돼요. 예. 뭘 자꾸 수행을 해서 더 좋아지고 더뭐 고요하게 되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분별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본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맨날 아공 법공 얘기.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는 무슨 뭐 일이 있습니까? 아무 뭐 누구 이거다 저거다 할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

0: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부를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백중 오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0: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은경 10지품 한의지 제34권 한의지 중에서 10가지 대원 지난 시간에 우리 6가지 하고 오늘 7가지 째죠. 7가지에 이제 37페이지 밑에서 예? 청정국토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10가지 대원을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나눠드렸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지난 시간에 6번까지 공부를 하고 오늘은 7번째 예.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청정한 국토다. 예? 이제 그 우리 한의지는 잘 아시다시피 예, 일반 뭐 또랑물에 또 쫄쫄 흐르는 그 뭐 물도 아닌 그 마당에 이제 흘러가는 물에 예, 그 원수의 오줌줄기 같은 쬐맨한 그런 실로라기 같은 물줄기 그 수행이라고 타고 들어와서 이제 낙동강이나 큰 강줄기를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한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마음의 본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래서 환의지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금강경보살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법문이고 새까만 중생이 감히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대목이 이제 십지품 한의지인데 한의지에서 성인의 어진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삼현을 십주 십행 십향을 넘어서 십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보살행이 사람이 진실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해진다는 말인데 거룩해진다는 것은 지금 내용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그래도 불교의 그 근본 원력 주제는 재물구생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인데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재물구생이라 해서 금강경 같은 데도 급고독원이라 고독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다. 물질적으로 재물적으로 바깥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번뇌에 들끓는 그 중생들을 다 번뇌로부터 해탈시키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고 그 해탈에 앞서서 가는 순서가 개향, 정향, 해향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보살계를 받도록 하고 또 세속 5계를 받도록 계를 먼저 받도록 해서 예불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이제 재물 구생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구생을 하는데 요즘 이제 연꽃 피는 시절인데 연꽃도 피고 우리 올라오는 길에 보면 이제 무궁화꽃도 찬란하게 피가 있잖아요. 환하게 흰 거, 또 복갓이 있는 거, 무궁화꽃, 핑크빛 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이쁘고, 능수화도 요즘 곳곳에 많이 피가 있잖아요. 능수화는 이렇게 보면은 시들지 않고 뚝뚝 떨어지는 맛이 있고, 뭐 통꽃이 피가지고, 요즘 통꽃이 이제 피는 시절이죠. 무궁화꽃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또르르륵 말려가지고 톡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옛 스님들은 그 무궁화꽃을 주워다가 또르르륵 말린 걸 이제 먹물에 찍어서 세계 일하라 하음이라는 글자를 쓰죠.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세계 일하가 한계 하장 세계품 첫 구절에 나오죠. 유일 대연하하니 이 큰 이 그 하장 세계는 큰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 연꽃 잎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이 계신 이유는 그 세계에 수많은 중생이 있다. 1100억 하신데 그 이제 금필이라.

무화근자, 예, 꽃하자, 금필이라죠, 금필. 무화붓이라고. 그 무궁무진하게 세계 일화를 꿈꾸면서 옛날에 그 경은 스님의 제자 만공 스님의 이런 분들이 금필로 이렇게 세계 일화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의미가 있어요. 꼭 모필로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필로 꽃으로 가지고 그렇게 세계 일화를 썼으니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배우면서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참 버글버글한 된장찌개를 끓이더라도 버글버글한 내 마음을 끓는 걸 이제 어떻게 맛있게 끓여야 될까 생각해야지. 그래서 꽃이 지더라도 무화는 할 일이 능수화는 미련 없이 뚝 떨어지고, 예? 이해 타산을 떠나서 툭 질면 떠날 때 떠나야지. 떠날 때 못 떠나면 늘 쫓겨나잖아요. 예. 떠날 때 떠나야지. 예. 지저분하게 뭐 하나 달라물라 붙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무화나 연꽃이 피는 시절, 저기, 이런 시절에는 연밭에도 이제 가봐야 되는데, 연꽃을, 연밭으로 가려면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예련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전에 못 외우실까 싶어서 출은이 불렴하고 탁 청년이 분료라, 예? 분료하고, 뭐죠? 중통 외직하고, 불만 부지하고, 그 다음에, 원향 익청하고, 향원 익청하고, 정정 정식이라. 그 구절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음미하면서, 화엄경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품에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여연화다. 연꽃과 같다. 부처님의 명호가 뭐냐? 원만월이다. 보름달 뜰 때는 부처님의 원만월이라는 불명을 생각하고, 또 연꽃이 피는 시절에는 여연화를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서 열의 명호품 말입니다. 열의 명호품에는 부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고타마다, 시따르타다, 비로자나다, 석가모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사자후다. 원만월이다. 예. 동물원에 가서 사자 구경하지 마시고 사자를 보고 그 떡 벌어진 어깨의 당당함 이런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일곱 번째, 예? 일곱 번째 구절이 들어가요. 지금 한의지를 하고 있는데 한의지는 정심지라고도 합니다. 정심지. 예, 2구지부터 6지 현전지까지를 9계지라고 그래요. 그때 반야바라밀까지를 도덕 정신이 완전한 올곧은 그 인간상을 보살상을 형성하는 데가 이제 6지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강물에 있는 맹물에 속한다고 하면은 제7지 아만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기수 지역을 통과해서 바닷물에 드디어 저기 부산으로 치면 낙동강 학원을 지나서 얼숙도 쯤 가면 이제 7지쯤 되는 거예요. 예? 얼숙도 조금 넘어가서 학원에 수문 있잖아요. 슬슬 들어가면 7지를 통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8지. 이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무한강대한 본심의 세계. 저 허공이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얼마 타느냐. 능경에 이르기를 공 생대각중하니 저 넓은 무변 허공이 생 대각 중이라 대각 가운데서 생겨났다. 원각경에는 무변 허공이 각소 현발이라 저 넓은 허공도 우리의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에서 발현한 것인데 그럼 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시성 정각하는 우리의 본심 부처의 마음은 불심은 크게 어느 맡하냐 비유하자면 불심이 허공 맡하다면은 바다 맡하다면은 저 넓은 허공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방울, 물거품 하나밖에 안 된다. 자, 오늘 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어가 이제 뭐, 경전 총님이라고 하죠. 무슨 선언을? 총이라고 하는 거는, 총이라고 하는 건, 저 얼숙도 순천만의 갈대처럼 풀이 초불난생왈 총이라 빽빽하게 돋아나는 난초 같은 게 돋아나지만 풀이
어지럽

짱게 느지부하게 돋아나는 게 아니라 곱게 촥촥촥촥 박혀가는 걸 총이라. 목불 난장왈 림이라. 나무가 삐뚤빼뚤하고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쫙쫙 걷어가지고 앞나무 뒷나무가 예? 여러 사람이 이제 무슨 손에 오니까 하얗게 이제 모나미 패션을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우리 돼가지고 총님 총총하게 백해서 곱게 자라는 그런 거 공부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가지고 펑퍼짐한 거라. 경주 삼능이라 이런 데나 이렇게 가보면은 큰 능이나든지 뭐 추사 고택에 가서 추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고자 할아버지가 영의정이라. 추사 정조 할아버지는 부마요. 뭐 영조 대왕의 사위거든. 그 추사 김정희 정조 할머니가 공주야, 공주. 하순 옹주죠. 그 조선 그 가보면 이제 그 세안도에 나오는 소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추사 고조 할아버지 묘 앞에 있거든. 백송으로. 그 조계사에 들어가면 백송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계사에 백송 심어 놓은 거라 그 임금이 하사해서 백송을 그 영의정한테 하사해가지고 추사 고택에 예산에 가면 그 용산이라 그 앞에 산이 용용자, 매산자. 에, 그래서 추사가 자기가 세안도를 쓰면서 그 밑에다가 나가산이라고 써놨죠. 나가라 주나 나가가 용이거든, 용. 예? 추사는 또 함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신 분이잖아요. 추사 김정희 선비라도. 그런 분들이 그 나무 하나 뭐 하나 심어놓은 거 보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추사 할머니, 정조 할머니는 하순 옹주는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 안에 죽어야 열려거든요. 100일 넘으면 무효요. 굶어 죽든지 어째 죽든지 간에 죽겠다고 딱 작정하고 있어서 영조가 죽지 마라 했는데 딸이 아까워서 그래도 남편 따라서 죽어가지고 열려가 됐잖아요. 하순 옹주. 그 추사 정조 할머니. 예. 추사는 자기가 태어났던 집 거기에다 집안에도 거기다 또 묘가 있어요. 같이 묻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불교 19절이 이제 잘 때가 있는 거 있죠. 정자처에 다반향초요 묘용시에 수류하게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편액이 양편으로 추사 집에 가면 잘 때가 있어요. 그 안 가본 지도 96년에 가고 뭐 한 또 한 20 그리고 한 10년 뒤에 가봤는가.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 총님 하다가 갔잖아요, 그죠? 그게 추사 고택에 가면 그 저기 추사 고조 할아버지 그 묘에 가면은 낙낙장수 있는데 이렇게 펑그짐하게 이렇게 쏟아져가 있다. 총님이 아니고 저게 왜 저럴까? 그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옆에 나무가 없으니까 지는 일로 길게 자라는 거예요. 예? 경주 삼릉에도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야. 아, 그 사람이 옆에 안 받쳐주면은 기둥이 못 되겠구나. 옆에 같이 있어야 기둥이 된다. 범어사 지금 여기 올라가는 길에 수로가 있잖아요. 계곡 있죠? 나무가 이렇게 서가 있으면 어디로 다 찌부러지겠어요? 물 쪽으로, 계곡 쪽으로. 또 산길로 가다 보면 빈틈 쪽으로 무조건 찌부러져 가요. 그러면 이제 몽크는 거라. 우리도 이렇게 중첩 편추라. 지 업이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쏠리거든. 그렇게 고들나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총님이 돼야 돼. 그 선조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얘기가 길어져 버린다. 그 첫 구절에 아 적엽 심지는 아 불능이라. 적엽 잎사귀나 따고 심지 가지나 더듬는 것은 내가 할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연가 정도가에 나오는 구절을 선녀 그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고봉 원묘 스님 선녀 서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래서 제 방 앞에 가면 이제 오동나무가 이렇게 벽오동이 쫙 서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중간까지 자라서 가지가 번지기까지를 근간이라 그걸 가지고 기둥으로 쓰거든. 예? 예? 조금 없으면 이제 가지 조금 잘라가도 기둥도 쓰기도 하지만 자르면은 그렇게 기둥이 될 만한 거 가지 가지고 기둥 하진 않아요. 석가래도 앵간한 거, 뭐, 가지 가지고 석가래 쓸 수는 없어요. 본 줄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효선님이 그, 당신이 강의 뵙고자 할 때 초청 안 해줘가지고 요석이한테 장가 갔다고 초청 안 해주니까 원효선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다가 당신 이제 그, 원래는 인왕경이죠, 사실은. 그 뭐, 귀신노예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할 때는 원효선님 혼자, 원효선님밖에 해석 못 한다. 원효선님 모시고 해석하니까 그 봐라. 석가래 100개 뽑을 때 날 안 뽑더만은. 대들보 하나 뽑

볼 땐 내가 필요하지. 원효선생님 그만큼 당당하신 거라.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에밀레 종처럼 큰 종이죠. 딸랑딸랑하는 종이 아니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소위 총님이라고 하는 문수선은, 예? 이런 데서 초발심시? 그래서 어제 초발심시 변정각을 어제 아래 도반이, 우리 도반 중에 한 명이 남 고소고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조계종의 피해가 있는 건 다 고소고발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도반이나, 제 행자 때 행자 저기 반장이라서, 그때 지금도 긴장해. 그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을 것 싶어서. 그런데, 예, 저기 제주도에 있는 행운 도정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온데 고소고발은 그 선생님 다 하거든. 그러니까 니는 초발심시 변정각이 아니고 고발심시 변정각이다. 아, 그래서 니는 도발심시 변정각이다. 자, 오늘 이제 저거 한 구절 때 했고, 국토청정원 들어갑니다. 이 일곱 번째 국토청정원은 불국토를 청정하는 것은 이제 일곱 가지 또 모습이 있는 것이요. 우발 대원호대 큰 세원서역기를 원일체 국토가 입일국토하고 일국토가 입일체 국토라. 이런 거는 이제 강협자재 무예문이라. 강협자재 무예문이라고 강원경 10편문에 나오잖아요. 흔히 우리 이제 요즘 말로는 황해 법칙이라 하죠. 컴퓨터 황해 법칙. 반비례하는 거.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입자, 그거, 저, 메모리 장치가 작아지고, 용량은 더욱더 많아지고, 반비례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큰 거, 작은 것이 무해한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것이 무해하고, 크고 작은 것이 무해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뭐가 있냐. 이치가 원만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내가 여기서 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스마트 뱅킹으로 해가지고 돈을 보내는데 1억을 보내든 1,000원을 보내든 보내는 시간과 무게가 똑같아 다르다. 예, 아 이건 이치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1억을 현금 찾아놓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나 진실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나 없는 것을 없다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공? 이런 걸 자꾸 이치를 알아놔야 인생에 꼬이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지쪼대로 살다 간다니까. 예? 네? 집팔직권이라고 아세요? 집팔자? 지갑권. 또 이제 다 까먹고 집팔직권 뿐이야.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을 때 없으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아 이렇게 제목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불국토는 서로 사실은 여기저기 멀리 극락세계가 10만 8천리 떨어져가 있다는데 10만 8천리가 왜 10만 8천리냐. 십선법 8정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십선법 8정도는 중생들이 실천하기는 까마득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극락을 잘 갈 수 없다. 10만 8천리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성의 입장에서 진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진리 안에 전부 모든 것이 원유하게 융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에 들어가고 전체가 하나에 들어가.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원급 적일념. 그 일중일체가 뭔지 일즉일체가 뭔지 이것도 또렷하게 구분해내야 되거든. 그 의상선생님께서 일중이라 했을 때는 뜻이 있고 일적이라 했을 때 뜻이 있잖아요. 일중이라 했을 때는 스스로 서로의 개념을 개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걸 합의 본다 이래요. 합의 본다. 합의 뜻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즉일체라고 하는 화이라 뜻이 융화돼가지고 동화돼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합판이라면은 이거는 일중일체예요. 예? 물에다가 꿀을 섞어 보면은 일즉일체예요. 대충 그런 뜻이에요. 예? 일심동체가 된 걸 화라고 하고 완전히 동화가 된 것을. 그러나 같이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입장에는 합이라 그래요. 화합이라 하잖아요. 화합이라. 아 화라고 하는 것은 이의 입장이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의 입장이래. 이런 걸 또렷하게 해야 경전 공부가 실력이 늘고
뿌리가 내리고 잎하기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안 그러면 마네킹 보고 아 나라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공부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무량불토가 보게 청정하며 또 강명중구로 입이 장음이라. 그래 무량불토가 모두 그 한량 없는 곳 한 개만 청정해도 대단한데 모두 다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보살은 어떤 국토에도 걸림이 없다. 염념보리심이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이미 사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을 가든 축생이 되든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지 문제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고 더러움에 차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토가 평등하게 보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화장실에 가면 추적고 식당 가면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단지 해야지. 차별을 자꾸 없애야 돼. 그래. 염불을 오래 하고, 염불을 오래 하고, 경전을 오래 읽고, 참선을 하다 보면은 점점 자기 못된 소갈 딱지가 다 없어지진 않죠. 다 없어지면 성불이지. 역초 경미라. 점점 경미해지는 거야. 되게 아프다가 몸살이 조금씩 낫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제 방에서 촉수해춘이라 그랬어요. 치료를 하는 한의사가 침을 놓든지, 약을 대든지, 이게 뭐 어디 도수치료를 하든지, 촉수, 손을 대는데, 회복될 해자는 조그만하게 한 1cm만큼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회복이 그만큼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뭐 부처되고 똥폼 잡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30년, 100년 한대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워낙 세세 생생처 상업 아냐 불태지. 내가 태어날 때마다 하면 되지 뭐, 까지 거. 예?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기서 마음이 이렇게 아만이 청정해지고 나면은 완전히 청정해지면 단지 구시인이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눈병이 나쁘면 늘 쓰던 더 밝아졌다 해서 내 눈이 다른 눈이 하나 생겨진 게 아니고 그 눈이 그 눈인데 눈병만 사라졌을 예? 예. 눈 뜨고 나니까 꿈이 저절로 사라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되게 자비로운 어머니는 꿈속까지도 자기 자식을 품고 자잖아요. 꿈속에서도 예? 예. 꿈을 안 꾼다 하더라도 꿈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품고 자거든. 공부인도 마찬가지라. 다른 건 안 보여. 하늘도 땅도 안 보여야 되고 오직 중생만 보여야 되고 환경만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모든 업은 한가 같다. 이렇게 하고 그 욕하면 칭찬하고 그래도 사는 거지 이제. 욕하고 칭찬하고 하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강명 중구로서 입이 장음이라 여러 가지 강명으로서 강명이 지혜가 있어야 무한 줄 알고 무상인 줄 알고 하잖아요. 강명이 있어야 돼. 눈이 캄캄한데 뭐가 장엄할 필요가 있나. 그제? 여기서 강명으로 장엄한다. 이게. 지혜로 장엄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지혜로 장엄하고, 강명으로 장엄한다는 건 지혜요. 보배로 장엄한다는 것은 바람일 행이라. 각가지 공덕으로 이 장엄된 장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엄한다고 하는 거는 자비로우며 존중과 자비. 예? 우리가 법당을 전부 단청하고 장엄하는 거는 부처님에 대한 존중과 중생이 부처님에 향한 자비로움이라. 그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답이고. 이 일체 번뇌하여 일체 번뇌를 떠나서 성지 청정도니라. 일체 번뇌를 떠나서 탁한 걸 떠나서 맑은 데로 간다. 이게 불국토에 사는 사람들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데가 불국토입니까? 청정한 사람이 살면은 불국토가 된다. 어디가 명당입니까? 내 있는 데가 명당이다. 예? 그래서 능경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즉 일체법 이 일체상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법에 적하여 일체상을 떠난다. 금강경은 어떻게 했죠? 이 일체상 정명 재불이라. 일체상을 떠난 것이 정명 재불이요. 이 일체상, 즉 일체법. 원각경에서는 지안정리요, 이안즉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각경, 능경, 금강경, 하안경 이런 것들이 일리평등하게 쑥 뚫려가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하고 바둑을 뜨든지 중국 사람하고 바둑을 뜨든지 다만 바둑만 있을 뿐이지 일본, 중국은 없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능경 금강경 이런 거는 테두리가 무너져 버려야 나중에 뭐 원각계이든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저렇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대소송도 없어. 남녀

들어서 빈부귀 옛 것과 지은 것도 없어요. 오직 일심이라고 하는, 일심은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으려고 일심을 깨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보살이라고 한다. 그 보살 행위 바로 일심행위요. 일심행. 예? 일심행위라. 여여부동 정명 재불. 건강에 제가 어른 선생님 뭐 하실 때인가? 제가 그 80권 하안경 저거 할 때인가? 선생님 그 아, 예, 건강경 결사라고 문수선언 한 20년 전에 써붙여놓고, 건강경 결사가 어떤 건강경의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시죠. 준비도 안 해가는데 아나운서 보라고 앉아있네. 인터뷰하다. 여여부동 정명재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문수보살이 가르쳐줘. 우리는 입 가만히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수보살이 톡 지나가. 여여부동 정명재불. 하안경에는 뭐라 해요? 제법부동 본래적 구례부동 명의불. 그리고 하암경이나 건강경 똑같은 구절입니다. 예? 그 부동을 알아야 되거든. 부동 원효섬 이랬거든. 이 빛을 빼버리고, 부처님 입장을 빼버리고, 그림자, 의식 분별로 일어난 것도 빼버리고 나면은 중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래 없다. 사람도 사라지니까 거울에 사람도 사라지더라. 예? 거울에 빛이 물상을 없애버리고 나면 거울에 빛이 물상도 빨간 것 같다는 게 거울이 빨갛더니, 파란 것 같다는 거울이 빨갛더니, 빨간 거, 파란 거 다 치워버리니까 투명해지니까 거울도 따라서 투명해지더라. 여여부동 정명제고. 거울 속에 있는 것이 뭐 들어갈 수가 있나, 나올 수가 있나. 다만 있을 뿐이지, 삐칠 뿐이지. 예? 어렵다. 가자. 무량지혜 중생이 충만기중이라. 한량없는 지혜 있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며. 한량없는 중생이 그 가운데 충만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사는 중생이 청정하다. 다 헤어질 때 헤어져가지고 똥끓음 냄새 막 나는데 주머니 요만 보따리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큼 1000캐럿짜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어떻게? 예? 그 주머니를 버리겠어요? 헤어졌다고 보관하겠어요? 그래 알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망상심하고 몸은 많이 부족한 똥끓는 똥주머니 같은 건데, 예? 일포 농혈의 잠부지요. 수경백골 건탱주로다. 일포 농혈이라. 한 포대기. 이 가죽 포대기 안에다가 농혈, 고름하고 피하고 사가지고 잠부지, 일포 농혈, 잠시 부지하고 가는 백년 인생. 수경백골이라. 몇 줄기 뼈쪼가리 가지고 그 이 가죽주머니 속에 있는 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제 모습이잖아요. 일포농혈 잠부지어 수경백골 건탱주라다. 임시 지탱하고 있는데 칠정치기 부지기어 육족쟁봉 수작조. 안에서 일어나는 큰 암한심 같은 거,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육정,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생한 미적불 온갖 말초신경이 일어나는 거, 칠정치기 부지기어 누군지는 모르겠고 육족쟁봉 수작조라. 눈에 눈꼴 사납고 귀에 거슬리고, 예? 냄새면 냄새 난다. 짜증내고 말싸움하고 육적쟁봉 칼날처럼 맨날 쨍쨍쨍쨍 싸운다. 예. 그래서 아마 다툴 쟁장가 봐. 쨍쨍쨍쨍쨍. 수작죠. 그 누가 주인공이냐? 주인공 없다. 그 무심이 주인공이고 무념이 주인공이고 고요가 주인공이고. 그런 것들이 절에 오면 쩌맨할 때 절에 들어와서 한 40년 이런 절에 가르쳐서 배우거든. 그럼 그때 꽤 자라가지고 자라, 그때는 몰라요. 그래서 한 40년 자라고 나면은, 아, 이게 그렇게 그런 말이었구나. 소하는 동생 상계하여 거성시오라. 내 한이 되는 바는 어쩌다가 동생 상계라. 우리 함께 태어났다. 상계라. 상법 말법 시대에 부처님 가신 지에 거성시어라. 너무나 멀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러나 우리 함께 동생 상계라. 이 말법 시대에 같이 상법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말법 시대지. 지금은 이제 상계 개라고 하는 게 끝계자거든. 집에 왜 개수의 개남이 하는 집은 딸 많은 집이라. 종수의 종남이 하는 집도 딸 많은 집, 딸 부자지. 딱 이름 보면 알지. 종남이라면 대충 넷째 딸이야.

0: 다음 다섯째 뭐. 동철이 떡이라면 아 이건 마다들이구나. 동역동자가 일찍이 뜨잖아, 그죠? 뭐 돌림자로 쓸 때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 이런 말이 쭉 들어도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모양만 쭉 봐도 지난 시간에 했죠. 사를 보고 난 뒤 이를 금방 알 수 있는 거라. 얼굴이 벌겋다라면 아 저놈은 뭐 일식에는 뭐 욕심이 많겠구나. 자 어쨌든 불국토는 환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는 존재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보배 주머니에 여의주가 있으면 더 소중하겠지만은 똥걸음 주머니라도 우리는 여의주가 있어요. 안에 만의주가. 예. 그 무릉도원에는 경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0: 1일에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9000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등장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러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의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마저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이른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타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의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촉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더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에 이르러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다비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 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붓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도량에서 오늘 지극정성으로 선망부모 추상인연영가 천도백중 49제 중

상정 고선득양가 고해석 보기 고태영 유성능 후영봉 고영선 팔려며 운호 반려견 배니 치와와 똘순이 똘돌이 영가 공승연 보기 공영도 방귀승 공정인 고등자 고소한 신종내 영가 국부공시 선망유상 일체인연 영가 각경필보기 대종사 법정강령 신묘당 도정강령 곽유곤 경주 최씨 곽학상 이본위 곽정수 김달련 곽상영 영가 곽근래 보기 김모각 곽창수 박성남 현풍곽시

헌의자복이 권재충 안학이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김경자복이 김인호 김태호 김영일 영가 김시

만 장순자 보기 김재아 신정수 영가 김순자 보기 김정호 김소봉선 영가 김영아 보기 김영철 박두성 김석권 송세화 영가 대하령 일체 영가 김영희 보기 허창성 최의정 허정무 영가

성김씨, 선망조상일, 최영가, 김영순복이, 김금석, 김태옥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김혜영복이, 김소피, 한재.

박서본 시모 김송숙 이모 기영가 노이석복이 노여가 위선이 노재표 소병수 박자분 영가 문상훈 복이 문석규 김중여 문우 문응도 희경여 문종훈 영가 남평문 실체 영가 박광일 박민수 복이 박시영 박미영 황우채 최순남 영가 박능기 복이

성장시 선망조상 일체연가 박정희 박순우 보기 선망조상 일체인연연가 박정신 보기 김기노 박창섭 홍삼내 박대영 박영 박홍영 김도연 연가 박정희 보기 박승주 황옥

박승곤 한황이 정철이 정석희 영가 태아령 영가 이관소복이 이종만 황향님 이권수 황

남북이 이정이 오시제 긴순이 이상섭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이상이복이 바로 이상기 경조입시에 선망선대 일체영가 이상완복이 이정군이 찬우영가 이소영복이 이성은 초부의시 조모박일생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가후두영가 이순자복이 이순이영가 이순전복이 이성수주제순이 순옥영가 태하령영가 이식희복이 김해함 김순나 김재규 김현수영가 태하령일체영가 이현옥복이 오명운영가 이영순복이 김영수 김동혁 이선현 김기

윤덕복이 정태영 안수문이 성기 김이수 박춘자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정수복이 성수영 전월산 송낙헌 이현영 영가 이정실복이 최사연 초비순 최정도 이두환 박남옥 영가 이정아복이 이관상 헌혜란 영가 벽진이시 손망주상 일체 영가 태하령 일체 영가 이한동복이 부연희년순 영가 이행규복이 이인상 하숙희 영가 이행원복이 조사

유의선임 독선임 극제 이양심 황호타경과 태아령이 최영과 임민정복이 임창옥 흰기순영과 임상완복이 임춘득 김옥선영과 나주임씨 선망조상이 최영과 임희숙복이 박탕계 차옥단 차양진 박광식 영감 일양박씨 선망조상이 최영과 태아령이

태영양가 청경해보기 청동원 유옥순 청영은정 석근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손망조상 일체영가 정명숙보기 정봉균 부연의 김강효 총목분 김복덕영가 한평몹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일선 선망조상 일체인연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옥식보기 정택민 김정수 최숙 정승진 영가 일체인연 영가 정우군 이명미 보기 청주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의자 보기 정운천 이복순정지태 영가 연일정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정유석 보기

보기 정남선 안정내 정지영령과 초도의 보기 송우보 박연희 조삼조김 피순조태규영과 조영미 보기 조정식 한양조씨 선망조상 일체영과 대아령 일체영과 종재룡이 영과 조영

한력연단지 장군바우 영가 유기동물 영가 유주무주 회원 영가 하원수복이 하태룡정 순남 영가 한덕환복이 한해동 박국수 영가 한세진복이 태아령 일체 영가 한태만복이 한비

대정성으로 향단을 차려 선망부모 인연 영가 천도 백중 49제 기도 동참제자

중심으로 상서선망 누대종신 제영숙백 참해질손 원근 친척 일체 권속 등 각혈이 열명영가 자도량 내에 동상동하 유주무주 애옹 고혼불자 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0: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0: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 보자고. 어떡하

0: 어쩌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1: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3: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1: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이제 간절한 이 모든 대목입니다.
1: 그래,
0: 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활 습관 나름인데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뭐다 그 자기 형성이 안 되어 있어. 적어도 이제 수행자가 자기 형성하려면 이 정도 새로운 그 생활 습관 들을 수 있어야죠.
1: 네. 그래서 이제 보면 흔히 또 보면 막 잠도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킨 사람이 좀 드문 한 거죠. 그래야도 막 지키도 못, 뭐, 알아듣는 게 법무사들한테 제가 가지고 딴 얘기는 안 하고 밤 얘기 만나면 못 하고 그러다 말이야. 밥을 먹어야 되지. 이제 오기부터 지켜보자. 그래서 오기를 다시 이기고.
0: 좋은
1: 법무사. 같은 일이나 자꾸 오기를 이제 거기 참 용이합니다.
0: 네. 이 큰 스님 그 공양하신 걸 그 곁에서 보면 현미밥 한 공기에다가 생장 조금 하고 이제 뭐 김 뭐 몇 조 뭐 양배추 당근 뭐 이 정도로 아주 그 담박하게 드십니다. 그럼 이제 간은 그 거의 안 드시는데 간을 그 안 드시게 된 그 까닭이라도 있으십니까?
1: 근데 이게 이제 먹는 거 이제 보면 이제 그 눈에 띄게 이제 밥을 끓이 먹나 이랬는데 이제 나의 지금 이 생활하는 것이 그 식사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식사가 있는 게 아니고 주문뭐 저라도 뭐 하는가 계속 출발하고 뭐 계속 뭐 수도한 법에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보면 계속 심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돈을 하려면 세 가지 생활을 만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학도 수학도 모르고, 돈을 하려면 가난하게 되는지다. 이제 우리는 생활하는 20kg 근본이고, 20kg 근본인 거야. 그래서 난 작전을 어떤 작전을 했냐. 난 최소 여한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적들이 비단한 아닙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광복, 여름에는 300만. 여한이 있었고, 겨울, 광복, 여름에 300만. 그걸 벗어나본 적이 없어.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나의 지집 뒤에 있는 뭐, 몸에 좋은 짓을 막 도고 있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 있지만 말이야. 그냥 어떨 때는 몰랐지. 뭐, 어떻게 들어있다, 지집다, 이런 것 같다. 뭐, 해관선을 때리거든. 해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안다 말이야. 요새는 좋은 아무도 안 가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만 막 또 우리 맘만 지도 있고 말이야. 뭐, 기집이 관목하고 이래가지고. 뭐, 몸만 가르면 되겠지. 몸만 가르면 되겠지. 그냥 개뿐만 사치. 전부 요새 뭐 뒤통에서 이런 것도 난 사치로 보니까.
0: 그런데 삼배 값이 이 대트론보다 훨씬 비싸다며.
1: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러고 대트론이 많으냐. 그래 나아갔지 말이야. 그래서 전략이 나아가 많이.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막 개인이 볼 때 삼배가 가장 검소한 옷이고 또 만든 광명이 제일 검소한 옷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검소한 만들면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광복하고 삼배하고 탁했어요. 자기가 그게 벌써 교장 내인지 말이야. 뭐, 근데 빙의 할 수 없어. 설사 비싸도 없더라도 말이야. 없이 없더라도.

0: 유지하셨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러면 식문지거든. 그러니까 먹는 문제래, 먹는 문제만 있는 거야. 사람이 안 먹으면 못 사는데, 안 먹으면 못 사는데, 너무 만들면 사람이 만들면 이제, 은진이 멀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럼 요새는 가만히 보면, 술 먹는 것도 안 그래요. 처음에 사람 술을 먹다 낮에가는 술이 사람 먹인단 말이야. 그지? 요새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사람 먹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음식도 많이 제한을 해야 되겠다. 제한해야 되겠다. 철저히 적기 먹고. 적기 먹는다. 양을 적기하고. 그러고 뭐 맛있는 건 안 먹어야 되겠다. 실제로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안 먹으려고 하면 간에 음식을 피고 조미료, 뭐, 깨지고미료, 고춧가루 그거 다 안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고 맹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맹거 적기 먹으면 말이야. 맹거 적기 먹으면 좋은 음식은 다 먹어버렸거든. 네.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음식을, 안 먹는 식이란 말이야. 좋은 음식 안 먹기 위해서 이제 맹거를 해가지고. 이래갖고, 적기 먹으면 말이야. 그 맹거 해놓으면 참, 누가 들어 흔히 보, 들어 이렇게, 우리도 맹거 한번 먹어보자. 이래갖고, 심도도, 중도도, 치임도도, 그러면 하도도 안 되는 거야. 맹거 못 핀다, 그만. 못 먹는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 내가 먹어도 어쩌다 나는 그만 맹기다 그 말이야. 이 벌써 수십 년 넘게 이제 그래도 그 전에는 또 이제 또 맹금 한 개도 생식을 해야 됩니다. 생식을 해가지고 조금 채소 한 가지하고 쌀하고 이런 것들만 한참 한 10년 전에 나왔던 말이야. 10년 해야 돼. 남녀 예양식 줘도 돼가지고 이가 말이야.
1: 이가 쏟아버리죠.
0: 샤가 막 벌리가 이마. 비싼데 비싼데. 그래, 좋은 음식 안 먹게 했단 말이야. 안 먹게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그래, 그 뭐냐면은, 참으로 수술 안 하면은, 체조 생활로서 말이야.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다. 실제 그게도 체조 생활로서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체조 생활로서 최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근본만 내 방금 하였어. 내가 이제 봤더니, 제대로. 그런 게네, 광복의 말이지. 가장 많이, 이전에는 가장 친한 광복이고, 가장 친한 게 선배거든. 광복 천안에 막 조는 안 있는다. 음식도 많이, 맹금 많이, 해가 있고, 이래가 있고, 많이, 이래 먹는 말이야. 뭐, 맛있는 건 다 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 조금씩 먹는단 말이야. 조금씩 먹는다. 근데 그렇게 좋고,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만상대, 그래서 평생 내가 보면, 보고는 뭐 살펴보자. 살펴보고 이랬는데, 그래, 이제, 예, 요즘 살고 일하지만, 사람들 와보면 혼이 와서 나가는 아이고, 신이 딴 데는 다 보면 단청을 안 좋아. 백년 단청을 안 하니까. 어허, 원한 거 아니야. 돈이 없어. 아니, 돈이 없어. 돈 많이 쓸 텐데. 그러니까 올려주고, 있는데 한 말만 돈 좀 가져올 텐가? 이거 단청 해보면, 아이, 돈 갖다 드리죠. 하, 그럼 내가 막 전네, 실제로. 돈보다는 말이야. 나는 단청한 집 살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 난 단청한 집에 안 살게. 실제로. 단청한 집에 안 살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신도들이 뭐하냐면, 단체한테 장글 샀거든, 정부들. 처음엔 정부 샀더니, 이제, 아무 글쎄, 망할 줄 알고, 단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 이 사람 집에 한번 가라. 단체를 하면 집에 오래 술을 한다, 이제. 아, 그거 좋은 말씀인데, 단체에 가있고 20년 갈 뿐이야. 단체에 10년 가다 했어도, 난 단체 안 하고, 10년 정도 가는 그 집에 살지 말이야. 이러겠냐면 말이야. 단체를 하면, 단체에 가있고 20년 가다 했어도, 그러면 이 근본 정신이 안 썩어 되란 말이야. 단청한 집에 사는 건. 정신 썩고 안 되면 저기 먹고 집만 살면 말할 게 실질이거든. 어? 정신 썩고 집만 살면 말 게냐 말이야. 그래도 집을 만들면 10년을 뺏기 보내면 집이 썩더라도 정신이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집이 설사 만들면 암만 술을 말하고 집이 일찍 상하더라도 해도 정신을 살기 위해서 집이 빨리 썩더라도 해야 된다. 정신을 살기 위해서 단청 안 한다는 말이야. 그게 단청 기회 안 하구나. 그래서 흔히 와보고 사기가 있더라고 하는데, 내가 근본 생활 방침이지. 네. 다른 것은, 이거 뭐, 이제 먹는 데만 여기 이제, 저기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제가 20주 세 가지를 갖다가, 최저 생활로 하면서 최고 노력을 하자. 그게 이제, 뭐, 뭔든 생기더라고. 그런 딱, 작정 선을 끊었거든. 나는 한번 써보면 성권하면 처음에 그걸 갖다 뭐 비행기는 잘 안 신입니다. 그래서 뭐 또 체질을 다 하고 뭐 안 좀 열 났고 말이야.

0: 대학에서 만나는 말. 안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해가지고, 뉴스 어떻게 보고서 그러는 거야. 대선 와서 차라서 한, 오륙 년 전에 뭐 해가지고, 한번 입으려고. 이 민국에 미쳤니? 당신만 그런 알고 상대한 사람이야? 아, 얌마한테 먼저 그저 이런 좋은 인물 봐한테 그뭐 이런 짓 말인 거요. 이거 시끄러만 당 형님이라. 그러한테 유권자 말할 거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이제 수행하는 사람, 수도한 사람이면 체제 이식 주는 말이야. 지금 체제 생활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기본 방침하에서 이런 일이 그런 게 이제 그 소문이 나가 말이야. 이상들이
1: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제 가톨릭의 그 샤를르 드 후고라는 이 수행자도 원래는 이제 그 트라피스트 침묵하는 그 수도원이 있었거든요. 수도원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사막으로 따로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중처소에 있으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고 시은을 이제 많이 지기 때문에 대수심은 시은을 적게 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사막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사막으로 가는 그런 걸 얘기해 보는데 역시 수행자는 그렇게 의식주에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정신이 뭐 깨어 있을
0: 그런 게 자원심 말이 있어요. 약은 어디 같이 안 된대. 여행님 좋은 음식 다 먹고 맨날 매운 먹고 신주 인조는 그냥 어디 흔히들은 이제 인질이 있어가지고 신주님 간 일이 있거든 가지고
1: 네.
0: 뭐 짜기 때문에 그래 지금 말 내가 맹금 먹고 뭐 좋은 음식 못 나온단 말이야. 내가 다시 나한테 그치 저는 이제 민재 미제설을 그때 하는데 이제 그 인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이제 최저 생활을 해야 되겠나
1: 네.
0: 그게 우리 중요한 근본이 아니라
1: 네.
0: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잘했습니다. 이제 스님의 연세가 올해 이제 70이신데 제가 보기에도 한 60밖에 안 보입니다.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무슨 그 따로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뭐 일이
0: 운동
1: 있습니까?
0: 뭐 저기 보기는 뽑나 뭐 저기 그리 저 뭐고 저를 인제 가는데
1: 네.
0: 저 껍질 뿐이요 속은 기분이 없어요.
1: 아니, 모두 말씀하신 저 목청 들어오면 모두 한 50대, 40대 같잖아요. 쩌렁쩌렁 흘리고.
0: 기운이 없는데
1: 네.
0: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이제 원신님은 특별한 요새 뭐 5대 진로 아닌 분이세요. 그뭐 중병들 아니었어요.
1: 네.
0: 그런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1: 네.
0: 하나도 없고 뭐좀 필요하고 막 이인데 특별한 건 없거든.
1: 네.
0: 이인데 그, 이제, 뭐, 여기,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이제 한 차례씩, 이제, 산에, 등산 조금 사고, 조금 사고만, 실내치료. 실내치료 한단 말이야. 실내치료 하고 하는데, 이 정도도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특별한 건 없고, 이제, 무엇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모든 걸 이제 생각을 쉴수 있는 거야. 이것이 제일 저게 중요한 요건 같아요. 구하는 생각 말이야. 뭐든 만든 뭐 시소 구하는 생각 말이야. 구하는 생각 이게 이제 들어놓거든. 아무리 만든 뭐 저게 양생을 잘하더라도 정신 자체가 그만 이 잘못되는 말이야. 양생 잘안 되는데 뭐 구하는 생각 물론 내가 생각 볼 때는 막 어느 정도 떨어졌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럼 생각하면 좀 쉽게 살아가도 쉽게 사는 생각 쉬고 사는 이것이 이제 막 건강에 좀 도움이 안 되는가 그 생각.
1: 지난 여름에 스님 모셔 내고 뒷산 등산할 때 더우시니까 모두 우도 벗으셨잖아요. 우도 벗으니까 우들보다 더 건강하시던데.
0: 뭐 살이 뭐 그렇게 많이 저기 빠진 티가
1: 네. 그리고 이제 스님의 그 일상적인 그 생활 신조라 할까? 이 좌우명 같은 것을 이번 기회에 이 말씀해 주십시오.
0: 그 비밀입니다.
1: 네, 비밀이라도 조금 봉지를 좀 터보세요. 왜냐하면 그 후배들한테 그게 이제 그뭐 도움이 됩니다.
0: 그건 땅 내가 처음으로 땅에 막 하나 쇠말뚝 있어요. 말하자면
1: 쇠말뚝.
0: 쇠말뚝만
1: 네.
0: 쇠말뚝 버려놓고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꽂혀 있거든.
1: 네.
0: 꽂히면 그 꽂히 뭐 있냐면 그 꽂혀 그 이제 팽 하나 붙어가 있어.
1: 네.
0: 꽂혀 있냐면 영원한 진리를 위하여 일체를 희생한다.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말이야. 모든 다 희생해주는 말이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근본적인 생활을 자세거든. 그래서 영원한 진리 가면 그러면 영원한 진리라는 이것도 좀 막연한 소리인데, 막연한 소리인데, 그 이제 나 지금 보면 내가 이제 불교인인데, 불교 사는 사람이 오래 돌아 사는 불교인인데, 그럼 영원한 진리는 불교밖에 없는 아이가. 이리 혹시 볼수 있는, 내가 이제 중심에
1: 네.
0: 볼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들어 이제 뭐 기문이 넓지는 않지만 이들 들어 이제 보고 뭐 이들 또 해보고 했는데 가장 불교가 가장 수상한 것 같아요.
1: 네.
0: 가장 수상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불교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할 텐데 만약 앞으로도만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확실한 말이에요. 당장 고쳐버려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 기본 자세를 알 수 있는 게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한 것이다.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말이야. 가장 불교 수상 같아. 나는 진리로 그래서 불교를 하고 있는데 불교방 더 나선 거 있다 하면 그때는 막 미련 없다고 말이야. 그때 인정사정 없어. 싹 벗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이 근본 자세는 말이야. 조금 변증이 뛰만 되는 이런 말이 되는데 그래 이제 참으로 이제 이 진리를 위해서 살려면 말이야 세속적인 만 일체 명기는 다 버리뿌야 되나기라 만약 그것이 안되면 앞서는 말이 뭐 진리고 뭐 진리를 뭐 유한 하는 것이 뭐 이런 뭐 세속적인 명기를 구하는 만 일종의 도구가 되어버리거든 이제 그게 문제 되는 것이에요 문제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생활 신속한 강설인데 그런데 천번 지금 막 중대 여한이든지 말이 세간이든지 출시간 이든지간에 전일이든지 사회적인 문제나 젊은 문제를 막 일진에 관여 안 한단 말이야. 관여 안 돼. 무슨 회의 참석 안 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지속적인 문제나, 일진에 참여 관여 안 한다. 참여 안 한다. 관여 참여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든 참말로 도로 성취해가지고, 참은 남을 갖다가 위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런 능력을 갖다가 갖추는 말이야. 그때 가서는 막, 뭐, 쫓아내야 된 말이야. 날라가 뚜든 패 쫓아내지만, 쫓아내지만은, 내가 실제로 참다 움직여 갖다가 실제로 일체만 되면 가냐 안 한다. 이랬어. 무슨 절 모음이나 귀이나 말이야. 사회에 뭐, 귀에 뭐 참석해본 일이 없어요. 뭐, 절에도 많은데 별 회의를 참석, 별 회의를 하지. 절대 참석 안 씁니다. 지금도 그대로, 상황장 그대로 나오고. 한가지요, 그 절도 만들면 한 시, 회의사에서 경제 문제 일상을 열어서 중진회의를 하고, 동의하려고 말씀을 회의를 굉장히 했거든요. 시민이 올라오시다도. 근데 한번 딱, 한 5분 가 앉았다 갔어요. 시민이 다 고생합니다. 영향이 다 가고, 뭐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 회의 참석 안 하겠지만, 저거는 우리 참석 안 하기 때문에 말이요. 우리 만들면 와도 우리 갈 줄 분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게, 일지만 근데 뭐 참여해본 일 없거든요. 참여해본 일 없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뭐, 그럼 시시한다는 거 맞아. 뭐, 사회적인 일들이, 민주신 것도, 뭐, 우리가 추가적인 일들이, 뭐, 그런 것이 다 많이 찍으면, 잠깐 그게 또 수도하는 게 조금 당해야 되는 걸 말이야. 그건 안 해야 될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좀 그것도 많이 빌려는 비난 같은데, 양아 일들 많이 그래도, 뭐, 종기니 사는 것도, 종기니 사는 것도, 오늘 와서 만든 자기는 해놓고만 아무 소리만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내 빈민 같은데 아무 소리만 하지 마라. 아무 소리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만 하지 말아라. 뭐 그럼 자꾸만 동단에 그 명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 이 동단 우리는 비상 초지생인데 막 초지생 나 같은 거 사진 하고 이런 뭐 아무 소리만 하지 말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만 하지 말아. 그건 아무 소리 하자. 참 곤란해. 그래서 그래. 그럼 안 하는 소리만 안 하겠다. 안 하는 소리만 하지 말은 말이야. 근본 조건만 내 상황을 빙의시킬 수 없다. 실제 그입니다. 그 전제 조건입니다. 내 상황을 빙의시키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한이 있으면 나는 그만. 딴 데는 안 응한 거죠.
1: 저희들 모두 본받을 좋은 교훈입니다.
0: 모르겠어요.
1: 혹시 또 이런 그 질문이 스님께 신뢰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모두 궁금해서 묻습니다. 백리랑 그 장경각에 있는 장서수는 그 얼마나 되는지 한번
0: 그게 몇
1: 말씀해 주세요.
0: 건 대단한데.
1: 네?
0: 몇건 대단한데.
1: 주로 모두 거기 있는 책들이 장경 아닙니까?
0: 그건 이제 불교 중심이고,
1: 네.
0: 불교 아닌 것도 없다고 있긴
1: 혹시 또 우리나라에서는 구해볼 수 없는 희귀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 좀 말씀
0: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책이 많습니다.
1: 네, 칠책이.
0: 칠책이 많은데 몇백까지 되는 거예요.
1: 이 파리어 대장경도,
0: 파리어
1: 대장경도 갖추고 있고, 티베트 서장 대장경도.
0: 서장경은 그것도 번화가도 안 나와.
1: 네.
0: 그 현황 분야가 있다 좀.
1: 되게 장경이 몇 종류나 들을까요? 누가 다 만날 테니까 맞춰.
0: 장성 많아요.
1: 네.
0: 모르겠어. 7, 8장 만드는 거 보다 장성 여러 가지 많이
1: 네.
0: 있어요. 좀한 가지 또 이제 또, 좀 비밀인데, 아주 희귀 많이 있어요.
1: 네.
0: 우리나라 이름 만드는데 세종대왕 때 한국 반면 안니스라는 말이야.
1: 원해된 거.
0: 아마 딴 데 없는 것이죠. 네. 어떤 뭐 대학교에서도 와서 3,300을 받은 거. 이렇게 하는 공식이라고 온전한 공식이라고 사료입니다. 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시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책도 봐야 뭐 모르겠으면 하나 채보도 안 했으니까 한 5, 6분 되려나.
1: 그리고 스님의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혹시 그 서책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0: 그런 이제 나 이제 이제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하는 것 해도 제일 근본 중심만 되면 중심은 선이거든요. 네. 선이란 말이에요. 선인데 제일 이제 내가 좀 영향을 크게 받은 그 조사신을 보면 조주로 가고 우물로 가고요. 조주로 오면 이게 조주이거든. 조주로 오면 오게 이제 제일 내가 이제 제일 영향이 많아요. 이게 뭐 운동도 만드는데 지금 한 중대원 만드는 얼마 안 돼서 구해가 그걸 보면 여기 요건 내가 이제 내 중심인데 실질 내가 그런데 사실
1: 그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혹시 권하고 싶은 그 책이 있다면
0: 요새 이제 젊은이들하고 하면 요건 내 중심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권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인 해양품이에요. 해양품 여기서 보인 해양품은 뭐냐면은 참을 얻은 모든 존재의 식상하다 그대로 자칫 말이요 모든 이치가 절대라는 것 말이요 그걸 갖다 이제 분명히 만드는 게 설명한 동시에 말이야 우리 어디 살아있던가 모든 일치라고 지금 만드니까 절대인 맞지만 일치 절대 절대 반 절반띠가 된다는 걸 그것을 지냈는데 모든 느낌적인 상대를 갖다가 부친같이 생기자 반대 부모같이 생기자 술같이 모시단 말이야 그걸 듣다니 그래서 자기랑 그래도 한 인생 참을 이렇게 그리고 어찌 남을 위해서만 사는 말이야 참을 그리고 기민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환경 감독인데 우리 부교원의 부모님인데 그렇죠. 환경 익숙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지도자든가 이 지도자든가 말이야.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다 만들어지는 막 진지한 뭐 법기 연기 말이야. 연기라든가 뭐 법 연기를 만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연기는 법기 연기는가 그렇다. 우리가 사는 데서 만드는 게 모든 일치 상대가 다 지금까지 모신다는 말이야. 그 해양품 사다니까. 어떤 양반의 일 그런 거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의지가 상대되는 이제 향품을 갖다가 의지해서 화양품 중심해서 분류 활동을 해야 되나 그러면 혹도 문상들이 있어 분변앞에서도 개정하고 저기 사무장하고 와가지고 저 삼천대하고 막들 만나서 한 말씀을 다 이렇게 향품이 중심되어 있다가 이렇게 했어
1: 이 스님께서는 그 어떤 인물을 존경하시는지 인류 사상의 그 예를
0: 예를 들었어. 네. 그때 보면 인류 사상 보면 막 참 위대한 인물 막 좋은 인물 다 많은 것 말이야. 네. 많은데 이제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참으로 자기 회복, 자기 복고, 자완, 자아를 갖다가 참으로 만든 개발해 자아를 갖다가 완전 자아 문제 가장 말이야. 참 만든 인자. 소리하고 내는 첫째 부처님이고 그 뒤에 가서 육조식이라요 육조식이라서 이제 중생의 본래 부처라는 거 사바 본래만 되는 진출하는 거 말이야 흰색이 내로가 절대라는 거 말이야 이쯤되면 그 서술을 갖다가 가장 만든 제일 해박하고 말이야 유명하게 말씀해 준 거는 보면 내가 볼 때는 뭐 물 방상만 있겠지만 부처님하고 유조신이 제일 유조신 부처님만 유조신이 제일 참말로 힘들게
1: 이 다음으로 좀 이건 빛깔이 다른 그 문제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많은 생물 가운데서도 유달리 인간만이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모든 종교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생사관을 듣고 싶습니다.
0: 생사관이요. 이 생사, 이제 막, 모를 때는 생사인데요.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 보면 깜깜하다 했습니다. 알고 보면 눈을 떠보면 광명이거든.

0: 오늘 봐, 아무도 누구니 안 가십니까? 암에 광명서 살더라도 눈을 감으면 캄캄한데 암이거든. 그렇지만 눈을 떠보면서도 광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말이면 광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광명인데 생사한테 보면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가 없단 말이야. 생사가 없어. 생사대로 열반이고 생사대로 해탈이란 말이야. 일체 만법이 해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일체 만법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일체가 만법인데 광명이 아닌 게 하나도 없듯이 말이야. 이래서, 이제, 오트님은 그냥 보면, 방송적으로 볼 때는, 윤회를 얘기하는데, 윤회를 얘기했는데, 이제, 윤회라고 한 것도 많은데, 눈 감고 하는 소리. 눈 감고 하는 소리. 동사 눈 감고 하는 소리지. 사실, 눈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자유만이에요, 자유. 물론, 안 되면 사람이 또 몸을 받고, 몸을 받고 잡고 이러는데,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윤회를 가는데, 이제 윤회를 가는데, 만 아는 사람이 뭐 눈 뜨고 보면, 그건 전부 다 자유다란 말이에요, 대자유. 예? 만드면, 예, 육부 났다, 영부 났다, 어디 났다, 자유 할수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생사가 곧 해탈이고, 뇌로 만든 열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 그 때문에 생사라는 것은 만드는 생사 본질이 없습니다. 그냥 생사 곧 해탈하고 말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생사 밖에 만약 해탈을 구한다면 말이요. 구한다면 그 사람만 눈 감은 사람이에요. 봉사라고 말이요. 눈뜬 사람이 만들면 어디, 저 빛을 어디 가서 구하고서 다시 말이요. 아니, 눈 뜨면 천지가 만들면 온 천지에 뜨면 빛이 광명인데 말이지. 아니, 그래서 좌파도 광명, 어파도 광명, 이리라도 광명, 예? 서쪽으로도 광명 말이죠. 천년 전에도 내가 광명, 천년 후에, 만년 후에도 광명. 그럼 이대로 변함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막, 내면 이제 근본으로 이제 생활, 그것이 좋아야 돼요. 서쪽 내면 강화하고. 광명 못 보더라 걔도
1: 네.
0: 광명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도 말이야.
1: 네.
0: 그만큼 행복하거든. 어떻게 눈만 뜨면 말이야. 달리가 광명을 구하지 않단 말이야. 이래도 신식이 되려고 분명히 알 것 같은 말이야. 그만, 아, 어떻게 내가 눈만 뜨면 끝나게 되는지 말이야. 뭐 어디 뭐 천당을 갖다 보내줬어요. 어디 끝났어요. 딸이 다시 구할 필요는 절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설사 만든 눈을 떠서 광명을 쓰지. 못 보더라 걔도 말이야. 보더라 걔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광명 속에 잔다는 거야. 절대 쪽에 잔다는 거야. 우리 이대로 만든 사는 생활, 이대로만 전체가 많이 해탈이라는 거야. 이대로 열반이라는 거야. 이걸 확실히 알면은 말이야. 알면 이렇게 또 행복한 일이 오고.
1: 네.
0: 그래서 막, 암만 설사 눈 감았더라 걔도 광명 속에 사는 것만 틀림없지요. 우리가 막 대하고 햇살 경계 속에 사는 것만 틀림없지요. 눈 이제 감고 있을 때 그 꼴이 많았고, 지금 수염을 하더라 걔도 말이야. 사는 것만 틀림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만든 눈뜬 사람, 눈 감은 사람 따라가서 말이야. 아, 이것이 만여가 많이 지옥이다 말이야. 여가 뭐였을 때 뭐, 이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기도. 아, 이 전체가 만든 만지는 사람은 하나 오는 말이야. 전체 광명뿐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기, 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우리가 다 행복한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뿐 아니라, 저 땜벌레까지 말이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말이야.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행복한 존재. 그래서 행복한 데 구하지 말고, 오직 만든 우리 이제, 현실을 말이야. 바라보자. 현실을 바라만 보면, 눈만 뜨면, 마음은 눈만 뜨면,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시상 우리만 그 내용이 되네요.
1: 방금 하신 스님의 말씀은, 그래도 잘 알아듣기 어렵다고 난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난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주 그 쉬운 말로서, 과연 이제 그 어떤 뭐 친족을 버리고 이 육신을 언젠간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0: 저 어떤 각오를 무슨 버릴 때라요?
1: 아니 방금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그래도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 몸뚱이를 내 버릴 때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될 것인가?
0: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이따 갈라니 모르지만 말이죠. 우리 원 근본자 생명 자체는 말이야. 사람에도 비합니다.
1: 네.
0: 비유를 하잖아요. 사람에도 비유하고 말이야. 사람에도 비유할 수 있고, 육신을 만들면 옷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옷도 비유할 수 있거든요. 네. 옷을 말하니까. 옷이 떨어져가야 말이야. 옷이 떨어지고 옷을 벗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1: 네.
0: 안 그렇습니까? 네. 사람이 죽어. 옷이 떨어져가야 육신이 만들면 다 돼가야 70년, 80년 산 옷이 다 떨어지거든요. 이분 옷이 떨어지거든요. 옷이 떨어져가야 만들면 이제 옷을 벗어뜬단 말이야. 그 육신을 벗어뜬다면 땅 옷을 입게 된단 말이야. 이제 긴가 옷을 입었다, 바깥 옷을 입는단 말이야. 미국 사람 옷을 입었다 말하면 영국 사람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옷을 안만 바깥에 입더라도 해도, 옷을 안만 바깥에 입더라도, 사람은 본 사람 그대로인 게, 산 사람 그대로인 게 말이야. 그러니까는 만들면 이제 옷을 따라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옷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옷을 안만 바깥에 입더라도 해도, 그것은 옷 바깥에 입다가, 근데 떨어지다가 바깥에 입다가 하, 닦을 것도 없고 말이야. 안 그러겠어요?

0: 하다가 그렇다고 뒤를 것도 없고 평상 입은 오징계네. 평상 입은 오징계네. 어찌 뒤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까 할 것도 없고 말이야. 아까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듭니다. 옷이 오래된 옷을 떨리면 그 중앙이 지면 옷을 떨리면 벗을 것도 안 입고 그랬으면 그렇게 결국 만듭니다. 육신이란 것은 옷을 비하면 이제 결국 신과 영과 육과 분리해보는 거 아닌가. 알고 보면 내놓으면 옷도 내놓으면 절대인데.
1: 그렇죠. 분리할 것 같구나.
0: 분리할 게 없지만 이제 비율을 말하자면 그렇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육신이란 건 옷도 옷 안 가진데, 옷도 안 가진데, 옷이 있어서 많이 집안신데, 옷이 떨어져 가서 비틀어내고. 옷까지 평상 입을 때 옷은 이제 또 뭐, 그렇다고 뒤는 것도 없고 말이야. 평상 아무 입지만 떨어진 게 또 뭐, 또 샤워는 문제이기 말이야. 아까 것도 말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만드는 자유한 생활이란 거, 해탈이란 것 말이야. 조건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 자, 언제나 사람.
1: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스님께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뭐 어리석은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이 다음 생에서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0: 이게 이제 사실 보면 이 다음 생에 본질이 없습니다.
1: 네.
0: 이 다음 생에 한계성이 없습니다. 결국 만약에 보통 사람은 갖다 옷을 봐야 한계성을 잡는데, 이 다음 생에 옷이 다 떨어진 말이야. 샤워과를 해볼 때 그때 이 다음 생에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다음 생에 가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 사람 자체에서 볼 때는 옷 떨어졌다고 이 다음 생에는 그거 보면 좀 무슨 소리 있는 그 소리냐? 그러니까 본질이 과거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고 장은 그 사람은 사람 그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란 말이야. 그런 게 맞는데 이제 보통 금방에 좀 옷 떨리면 옷가를 입을 때까지 이삼천에 가는데 이삼천에 가는데 말이야. 사실 보면 이삼천에는 한계성이 실제 없습니다. 어? 옷을 안 먹고 바깥에 들게 하고 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이삼천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 이삼천에 보면 뭐가 저게 먹고 전체에 갈 것이요. 장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야. 다른 것은 참 생각한 말이죠. 하다는 만드는 빛을 생활하면서 최하 생활하면서 말이죠. 최고 노력을 해서 아까 하는 것들
1: 네.
0: 최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했든지 만들면은 모든 상대를 갖다가 모든 막 중생을 갖다 또 비했습니다. 우리 상대라는 것만 무정불까지 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중생을 갖다 모든 상대를 갖다가 부처님 같이 받들고 부처님 같이 모실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막 실생생 원이고 뭐 거기도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1: 그러면 이제 그 스님께서는 현재의 이 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는지요?
0: 그건 무엇이 이제 대궐 속에 있는 사람 만드는 건 어디로 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1: 잘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또 이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새해에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셔야겠죠. 이 풍진 세상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이 시원한 법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런데 금방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금생도고 전생도고 예생도고 말이야. 전생도고 예생도고 장 금생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1: 네.
0: 아까도 말했지만 꽃밭가 있는 걸 알고 금생이라고 하고 말이야. 예생이라고 하고 이랬으면 그건 만만한다 그 말이야. 장 금생이대로 해요.
1: 네.
0: 이들 맞습니다. 금생이대로인데 새해를 베끼는데 이렇게 한 거 이제 그 딸을 면대로 놓고 이제 뭐 새해도 입사는 모양인데 내가 이제 하품은 뭐 새해 분을 구별할 것 없이 하고 싶은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본을 붙이단 말이야. 우리 본식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광명 속에 산단 말이야. 그런 동시에 광명 속에 사는 게 저기 우리 자칫대로 광명이다 말이야. 이 광명이다 말이야. 그런 많은 이름이 소울도 광명, 종성 광명 눈 갖고 못 보니 못 보고 말이야. 못 보고 자꾸 이제 막 힘하고 있는데 아마 힘하고 하더라도 해도 말이야. 아마 엎은 자뿐에도 광명 속에 있고 광명 자체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들면 눈 뜨고 안 뜨고 그건 구비겠습니다. 눈 뜨고 안 뜨고 이것 때문에 만들면 참말로 저게 예? 성포로 같은 육관당 그게 또 막 문명이 되는 것이 또 인생을 만들면 인기 경쟁이라든가 진보가 없단 말이야. 없습니다. 진보 없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진보 없는 것이지. 그렇지만 눈 뜨고 안 뜨고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있어가지고 참말을 만들면 광명 속에 사는 것도 삼천 만들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거 보면 참 답답하단 말이야. 눈만 뜨면 만들면 대광민인데 말이야. 광명 속에 살면서 뭐 없다 사는 거 있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실제 답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부처님이 아까 교수님 같은 가장 만들면 이 현실대로 갔을 때 중세에 본래 붙이라는 말이야. 가장 참말로 잘 말씀해 주면 잘 놓든지.

0: 좀 해준 어른들이 너무 뺏다는 게 좋은 게안 되긴 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준이 말이야. 떠덕떠덕 하지 말고, 떠덕떠덕 하지 말고, 노력해 하지만, 눈만 발뜨대기래. 마음, 눈만 발뜨다. 눈만 발뜨다. 많이 떠다니고, 실제에서 만든 모든 치가 많이 있게 사는 게 전부 부처님이라고, 절대 아니면 이게 말이야. 이제 미래 밑에 하도 말이야. 모든 부처님을 갖다가 모시고 많이 받들고, 천주고 살자. 그러나 우리 중생 제도가 없거든. 모든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섬기고 살자, 이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뭐, 배고픈 사람이라고 불쌍하다 죽고 사는 것 같아. 근본적 있어요. 모욕하고 막, 받는 소리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분도 안 되면, 눈 감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돼. 자, 뻗어본 데서 한 소리지. 실제 또 천지가 부치 한 존재이고, 본래 다 부치고, 광미한 존재 절대 안 존재였거든. 그래서 눈 뜨고 보면 만약에 부치가 서럽게, 부처 서럽게만 서로 존재한다고 말이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있어. 우리 모든 존재, 눈도 봐야 모든 광명은 우리 자체다 광명 속에 살펴보고 저 자체 광명이거든. 뭐지? 본식 광명. 우리 불교가 그걸 갖다 본지 풍계를 갑니다. 본지 풍계를 그 광명. 본지 풍광을 갖다가 완전히 만들어버리려는 생각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가야 말이야. 바로 본지 풍광 속으로 만든 그 모든 부처 금방 잡고 금방 급한 거지만 부처한 존재 없이 그 모든 상대를 갖다가 뭐 상대를 가는 게 없고 중생을 갖다가 읊혀있단 말이야. 그런데 상대를 가는 게 갖다가 중생을 갖다가 읊혀있거든 말이야. 중생을 갖다가 속은 중생 아니고 부처지만 말이야. 모든 상대를 갖다가 부처님 같이 부모와 같이 스승 같이 모시고 섬기자 이랬다.
1: 우리 모두가 새해는 더욱더 귀가 밝고 눈이 맑아져서 이 찬란한 광명 속에서 본지 풍광을 드러내면서 날마다 좋은 날 이루기를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실제로 좀 너무 많이 했어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일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BTM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부따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M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M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발원,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0: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의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화라.

하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따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따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

0: 7499번입니다.
1: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 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0: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

0: 갖고야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0: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0: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0: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0: 예.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0: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0: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1: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0: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 힘내세요.
2: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쵸?
1: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 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0: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간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다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오, 네, 한
0: 달은.
1: 달.
2: 예.
0: 한
1: 좀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2: 전화 먼저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 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0: 척추 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0: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0: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0: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0: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0: 진행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쵸.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이요.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3: 네.
4: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

0: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S자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1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3: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3: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3: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4: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3: 네.
4: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3: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4: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3: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3: 네.
4: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

0: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받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2: 네.
1: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2: 네.
1: 모든 게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2: 오.
1: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0: 네.
3: 67이야.
0: 어허.
2: 60대 후반.
0: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0: 네.
2: 39살에.
3: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1: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안녕하세요.
1: 혹시 걸으실 때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1: 네.
3: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1: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1: 아.
3: 걷기가 힘들고
1: 네네.
3: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1: 네.
2: 채우시고 네.
3: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님?
3: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3: 5분도 못 걸어요.
1: 예.
0: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3: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안 하셨어요?
3: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1: 예,
2: 흐르셔서.
1: 그렇죠.
2: 네.
3: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2: 그러니까요. 네.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0: 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네.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네.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3: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6: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7: 일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8: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0: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4: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6: 어?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6: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화.

영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주님,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0: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킷불교의 열풍을 타고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자현 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법을 설한 인도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와 한국의 갯벌도 함께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불교와 생명 존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부처님께서 성도 후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점 법륜의 성지, 인도 사르나트.
2: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5일 사르나트 불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 설하며 승가가 시작된 곳으로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적에는 초점 법륜을 기념하는 다메크 수투파를 비롯해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와 고대 승원 유적 등이 남아있어 불교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수세기에 걸쳐 왕실과 스님, 제가불자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르나트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지 순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3: This inscription is a recognition not only of Sarnath'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ut of the shared civilizational heritage that connects India and the wider Buddhist world across Asia and beyond.
1: 다음 날인 26일에는 일본의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세계 유산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궁전과 사찰,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테라도 포함됐습니다. 아스카테라는 백제 장인들이 건립에 참여하고 낙성법회에는 백제와 고구려 스님들이 함께한 기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와 일본의 불교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4: ただそのころはまだこの国の人々っていうのは正式なお寺というのは建てた経験がありません。それどころか見たこともな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飛鳥寺を建立するためには遠くくだらから専門の職人や学問僧がお招きされたということも日本書紀に書かれております。
1: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가치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갯벌도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이 추가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2003년 새만금 갯벌 보전을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이어간 수경 스님의 실천을 비롯해 불교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생명 존중과 생태 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부터 생명의 숨결이 살아있는 자연유산까지 생명과 공존을 품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불교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 중인 부산 백스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차가 우려지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차의 은은한 향을 코로 맡고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입안에 퍼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만 몰입합니다. 한국 불교의 선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선명상을 갖추어 매력을 세계에 널리

0: 알리며 국제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두와 차, 자비명상 등 마음을 다스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인 만큼 어려운 불교 용어보다 직관적이고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오감의 감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실천 위주의 진행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1: 반화선 수행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가서 한국의 특별한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의 선명상이지만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며 온전한 휴식을 만끽합니다.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통해 잠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2: Yeah,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is meditation, so I really feel relaxed, and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calm your mind, not to think about all the day, what will be. So it was really, really nice.
0: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와 따뜻한 공존의 지혜를 전한 선명상 프로그램. 세계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K선명상을 은은한 울림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온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3: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천 년 역사를 품은 천년고찰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도량을 거닐며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한국의 멋과 정취에 빠져든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후텁지근하고 습한 여름 날씨 속 남양주 봉선사 경내를 둘러보는 외국인 유학생들. 인도, 네팔, 대만 등 세계 각국 유학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웅장한 자태의 고목입니다. 조선 정의왕후가 사찰을 중창할 당시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세월의 깊이를 느껴봅니다.
5: 1469년 세조께서 돌아가시자 정의왕후께서 봉선사라고 다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때부터 세조의 제사를 모시고 세조를 받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봉선사로 시작했습니다.
4: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25일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대학 외국인 재학생을 초청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보물 봉선사 동종을 감상하고 한글 현판이 돋보이는 큰 법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한국 불교 고유의 건축미와 역사에 매료됩니다. 사찰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기본 예절. 두 손을 모으는 합장부터 기원의 마음을 담아 절하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스님의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려 했습니다.
6: 자, 따라해보실까요? 합장 반배.
7: 합장 반배. 네.
6: 네. 그래서 이렇게 합장 반배로 스님들을 만나며 꼭 인사 부탁드릴게요.
4: 익숙치 않은 자세에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한국 불교의 정신을 배우며 내면을 돌아보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진지함과 미소가 가득합니다.

0: 화재가 경내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회향법회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총회의장 주경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스님, 수덕사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이 몸 팔다리 쓸 수 있을 때 하늘 땅이 감동할 만큼 보살행으로 살자며 쉼 없는 정진과 대자대비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문도 대표 허정스님은 은사스님 49제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청빈한 삶을 사신 스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966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주지 등을 역임한 옹산 대종사는 지난달 6일 법납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법인 발전과 자원봉사 및 구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자선구호단체 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24일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3층 금강홀에서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상임이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관계자 등 25명이 동참한 가운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박 2일간 다양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인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재식에서 정여 대종사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기여한 충북 음성 이세영 지부장과 세종시 이기석 지부장, 법인 이수환 사무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이 육군훈련소를 찾아 군장병 2,300여 명의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사무처장 연수 스님, 호국 연무사 주지 해총 스님과 대전 자연암 신도 등이 동참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오계를 받는 것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결계를 치는 의미라며 오계를 통해 건강한 군 생활을 영위하고 한층 성숙해지길 부처님 전에 서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전북 익산 포교사단이 연비의식을 지원하고 불교 어머니회가 수계증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교보문고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포함됐는데요. 이른바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700년 전 부처님 당시 시대와 삶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걸작,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붓다로드 진행자 자현 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드라마 붓다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배수열 기자입니다.
1: 모든 인류를 왕자의 신분, 부와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여정을 담은 드라마 붓다가 오는 28일부터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총 55부작 대하 드라마로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고행, 보리수 아래 깨달음, 녹야원 첫 설법,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담아냈습니다. 16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기원전 6세기 인도 궁전과 사찰, 수천 벌의 의상과 장신구 등 고대 인도 문화와 생활상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인간 시타르타의 모습을 깊이 있게 그려낸 것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심리적 개연성을 파고듭니다.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기획했습니다.
1: 하재봉 영화평론가는 부처님의 사촌 대바다따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드라마의 주요 관람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 곤경에 빠뜨리는데 이를 자비와 포용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은 물론 적절한 긴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2: 수많은 전쟁신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궁중 내부

0: 무의 어떤 암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사극, 궁중 암투의 드라마로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한국 불교학회장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연 스님은 드라마 붓다는 삶의 방향과 행복의 기준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NS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 공동체의 가치가 파편화돼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 부처님이 제시하는 행복 코드가 무엇인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2: 관점을 환기해서 세상을 맑히고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스님은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는 논어의 볼립 이도생을 언급하며 드라마 붓다가 불자들의 신심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했습니다. 드라마 붓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세종 영평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 2026년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는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학업에 지친 어린이들이 맑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자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정관 스님은 공부와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이 캠프를 통해 지혜와 힘을 키우길 바란다며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영평사 어린이 여름숲 속 명상 캠프는 사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등 만들기와 명상 체험 등을 비롯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물놀이, 숲속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BTN 불교 TV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소원은 지난 24일 장유정 이사장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이자 대광명사 주지인 목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장유정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선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을 친근하게 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상포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목종 스님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기본 가르침과 수행의 의미를 전하는 불교 입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과 견강암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만발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부산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사장 향공 스님과 회원 50여 명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복더위 극복을 기원하는 점심 공양 보양식 천인분을 대접했습니다. 향공 스님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보양 공양을 드시고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국수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5: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0: 부처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수목,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요즘 마음도 우울하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연히 법상스님의 법문을 접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부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마 얘기를 해야 될까? 네, 보세요. 이렇게 장마 때 환경이,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변 상황, 환경 조건이 변하면 우리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막 이렇게 뭔가 모르게 힘들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독특했던 몇 명의 친구들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좋아서 죽을 것 같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좋아 죽을 것 같아서 혼자서 연병장을 막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만 되면 이렇게 자기 약간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상황, 인연, 조건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갑자기 순탄하던 인생에 갑자기 장마가 오듯이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우울한 일이 생기고 갱년기가 오고 뭐 이런 어떤 인연 조건이 갑자기 올때 문득문득 아 내가 마음 공부 좀 해볼까? 불교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뭐랄까, 일반적인 사찰에, 일반적인 불교에서, 처음 절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에 가서, 모든 절에 보면 이제 기초 교리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좀 배운다든지, 그리고 사찰에 가서 사찰 등록도, 신도 등록도 할수 있을 것이고, 또, 보통 이제 초하루 기도, 관음 기도, 뭐, 이런 기도나 법회나 이런 데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불교의 기본을 공부해가지고, 불교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도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정도의 방법을 통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찰은, 노보살님들이 주류면서 많기 쉬우니까, 예를 들어, 20대, 30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절에 가자고 절에 딱 갔더니 할머니들만 이렇게 다 계시면 이 젊은 남자가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또 청년을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우리나라 또 청년에 있는 절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에 막 불교 박람회 같은 거 하면 MZ 세대들이 불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그렇게 불교를 좋아한대요. 불교의 어떤 열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그냥 불교 박람회 가서 재밌는 또 예쁜 뭐 이렇게 불교 소품 같은 거 사는 것도 좋고 막 이런 게 좋은 건 있는데 그게 이 공부로 연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게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잘 몰라요. 불교 공부는 약간 기복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서 딛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건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겠죠. 그런데 부처님 마음 공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근원적으로 너의 모든 괴로움을 통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줄수 있을 만한 가장 근원적인 공부여서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공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 위대한 공부야라고 말을 하면 이게 지는 뭐 종교인이니까 지네 종교 최고라고 얘기하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금강경 보세요. 금강경의 가르침을 개송 하나만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온 우주 전체에다가 금은보화로 가득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의 억만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 공덕이. 이게 가장 큰 공덕이죠, 당연히. 그래서
불교의 그냥 방편밖에 모르는 기복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교 뭐 책도 읽어보고 불교 쉬운 불교 서적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쉬운 뭐 스님들이 쓴 에세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서 불교에 조금 인연을 맺고 정을 붙이고 그러다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뭐 불교 대학도 다녀보고 불교 경전 공부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선불교라는 건 뭐냐면 방편을 어지간하면 이제 좀 걷어내고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의 방편의 가르침은 좀 걷어내고 그냥 이 진리의 근본으로 물론 여기도 선에 나름대로 방편이 있지만 좀 이 근본법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하는 공부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하셨던 방법 선불교 초기 조사선의 시대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때 했던 방법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뭐 제일기도 나오세요 뭐 천도제도 하세요 뭐 불교대학을 나와야 돼요 뭐 이것저것 신도에 가입하세요 이런 건 이제 부차적인 거니까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선의 황금기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부처님은 뭐만 했나요? 오롯이 죽을 때까지 뭐만 하셨어요? 법문만 하셨어요. 계속 다니면서 여기저기 먼 길을 내 걸어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법문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법문도 야 내가 나는 불교 교주인데 법문해줄 불교 법문할 테니까 와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불교란 이름 다 빼고 괴로운 사람이면 누구든 모여보세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괴롭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야. 즉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했지 고차원적인 불교교를 얘기하겠다 불교 법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당시 대부분이 바라문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바라문교 브라만들이 많았어요. 또 그 브라만이라는 바라문교의 종교인이죠. 종교인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문답을 하는 게 많아요. 불교 경전에 보면 바라문이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즉 타종교 신자들하고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육사 외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고 종교하고도 상관없고 어느 걸 믿든 상관없이 누구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진짜 참된 불교 선의 황금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사 스님들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법문만 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조참 만참 오전 법문 오후 법문 참이라는 건 선에 참여하기 위한 아침 참선 법문 저녁 참선 법문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스님들의 전공 필수 과목은 오로지 법문 듣는 게 1번 선의 황금기 때 공부의 1번은 전공 필수 법문 듣는 것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매일같이 법문 듣는 거 이게 1번이었고 2번은 본인이 공부하다가 막히고 모르겠는 거 스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 세 번째는 내향성이 있거나 혼자 질문하기 좀 스님이 무서워서 가서 말을 못하겠거나 이런 사람들이 스님들 한 서너 명씩 비슷한 고민을 가진 스님들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런 소규모 뭐라 해야 될까 과외 같은 즉 전부 다 법문이에요. 이게 다 법문과 문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었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본질적인 길로 불교 공부를 하는 때는 언제나 누구나 쉽게 깨어났던 시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물으셨으니 여기서는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냥 집에서 틈날 때, 시간 날 때

혹은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 그 법문을 계속 들으면 돼요. 부처님 법문을 계속해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들리는 것만 들려요. 자기, 우리 뇌는 그렇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지, 100만큼 법문을 했어도 내 수준이 요만큼이면 한 20밖에 소화를 못한다 싶으면 20만큼의 이야기만 들리고 나머지 80은 안 들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만큼만 소화하면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조금 더 신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조금 더 발심을 해가지고, 야, 내가 이 공부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부가 괴로움을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생긴다. 내가 생사에서 해탈을 할수 있는 공부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생사에서 해탈을 한다고? 죽되 죽지 않는다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공부고, 이건 누구나 가능한 공부라고? 이게 믿음이 안 가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 처음에는 계속 법문을 요즘같이 똑똑하고 논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내가 기존 상식과 너무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한 3개월, 6개월만 그 반발심이 나도,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그냥 잠시 그 생각 멈추고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왜? 한 3개월, 6개월 그냥 들어보면 어지간한 자신의 궁금증이 다 해결돼 버려요, 스스로. 그리고 반박을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 반박을 할래야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논리적이구나. 내가 아무리 사유를 해봐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가 스스로에게서 검증이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스스로 노연하는, 괴로움에서 노연하는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면 52계위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보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이라고 해서 40가지 계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십지라고 해서, 보살의 십지라 해서 마음을 깨닫는 단계, 우리 선으로 말하면 견성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앞에 말하듯이 십신,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계속 재밌어서 듣다가 처음에는 점점점 믿음이 생겨요. 십신 10단계로 믿음이 10단계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와, 이게 진짜 뭐가 있네 하고 막 믿음이 깊어져요. 그러다 보면 10주, 여기에 이 법문에 완전히 마음이 머물러서,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부처님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회사 취직한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니는 회사에 직원이 100명, 1000명 있다 치잔 말이에요. 삼성 같은데 10,000명 넘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과 어쨌든 경쟁하면서 살아남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욕먹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싸우기도 하고 막 정말 원수처럼 되기도 했다가 막 스트레스 받기도 했다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두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 아니냐, 너무 괴로워 미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이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회사에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한 명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들이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가 있고 뭐 석사, 박사, 연건이 내 위에 막 있고 그래서 나보다 능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가지지 않은 놀라운 자원을 나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근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어떤 힘, 지혜, 이걸 나는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괴로움을
자기가 아는 대로 이건 원인이 이걸 거야 섣부르게 하지 않아요. 아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라고 해요.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해요. 그 문제를 과도하게 해결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그 문제와 함께 있으라고 해요. 받아들이라고 해요.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해석, 판단, 분별하지 말라고 해요. 이 불교에서는 이 문제, 만들어진 문제 있잖아요. 모양의 문제. 만들어진 문제를 어떤 수행법을 통해서, 관찰하는 수행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없어요. 그건 모양일 뿐이잖아요. 모양엔 관심이 없어요. 모든 모양, 이 모양 따라가고 저 모양 따라가고 이 모양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거엔 관심이 없어요. 일체 모든 모양, 일체 모든 문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게 해서 모든 모양의 문제들이 있는 그대로 없구나. 다 있는데 없구나. 그게 진정한 공성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도 뜯어고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둬요. 하나도 폭력을 쓰지 않아요. 폭력적으로 세상을 뜯어고치겠다, 바꾸겠다 하지 않아요. 아주 자비롭고 지혜로운 시선으로 따뜻하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근원에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내가 억지로 한 변화가 아니에요. 본래 세상엔 아무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안목이 바뀔 뿐이에요. 그게 가장 근원적 답이란 말이에요. 이 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곧장 드러내고 있는 게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선의 법문이고, 부처님도 이렇게 법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분별을 깨뜨려 주어가지고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다 이런 부처님 당시의 교리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무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하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진하예요. 무하가고 진하고 진하가고 무하예요. 무심이고 심이고 심이고 무심이에요. 마음 없음이 마음이고 마음이 마음 없음이에요.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있는 측면과 없는 측면, 이 불성은. 그래서 유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말해도 틀리고 없다고 말해도 틀리다. 있다 없다라는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적 영지심. 공적, 없다는 소리거든요. 공적하다, 공해서, 고유해서, 정멸이어서 어떤 뭐 하나도 붙을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뒤에 영지는 뭐예요? 소성용하게 아는 성품이 있다. 없는 데 있다 이거예요. 즉 유무중도를 드러낸 거예요. 유와 무를 함께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도 깨고 무도 깨고 유에도 머물지 않게 하고 무에도 머물지 않게 하는. 즉 이해가 안 되잖아요. 즉 머리로 이해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법문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듣다가 점점 십신에서 십주가 돼요. 야, 이게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 공부처에 내가 머물러도 되겠구나. 이 공부에 내가 뭐랄까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해도 되는구나 하는 어떤 머무는 마음, 뭐랄까 십주. 내가 정말 내가 이 공부를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 딱 머무는 중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저절로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현실에서 실천이 저절로 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스님이 말한 응무소주 이생김이었나 보다. 나도 모르게 집착 없이 그냥 실천하게 돼요. 자식한테 성적에 대해서 닥달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달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는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너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우리의 최선이고 너도 열심히 하는 게 너의 최선이지 결과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생각 우린 전혀 없어. 너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집착하지 마. 그렇게 하고 그냥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에

제때 민간 신자분 중에 아이가 공부를 썩 잘한대요. 근데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길래 그분한테 몇번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예전에 저희 차방이 있었는데 그 차방에 제가 혼자 앉아있는데 그 아이를 툭 집어넣고는 스님 상담 부탁해요. 이러고

그 걔도 멍하고 저도 멍하고 쟤도 왜 들었는지 모르고 저도 왜 뭔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야 기왕 왔으니까 차나 한잔하자. 고3이 얼마 힘들겠노. 차나 한잔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쉬다가 이래서 차 한잔하고 뭐 좋아하냐 이래서 방에 있는 맛있는 거 갖다 주면서 먹게 하고서 너 스트레스 많겠다 이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고1, 고2 이전만 해도 자기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잘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얘가 공부 좀 한다 하는 싹수가 보이니까 더 집착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얘 이러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막 강하게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점점 부담을 주면서 학원도 알아보고 막 학원을 다니라 그러고 뭐 과외도 붙여준다 그러고 막 엄청 막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더래요. 그래서 엄마 제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해도 아니야 넌더 잘할 수 있어 막 자꾸 그러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이러면서 너 좋은 데가 안 가도 돼. 의사가 뭐 다야? 뭐, 네 가고 싶은 거 가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다만 최선만 다하면 돼. 너가 최선만 다하면 엄마, 아빠 무조건 오케이.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나마. 그래 놓고 이제 사실은 뒤에서 자꾸 쪼긴 쪼는데, 말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그게 말로만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자신도 되게 편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사실은요,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스님 막 법문 듣고 한다, 오면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너무 편하고, 나 그러면 맘 편하게 공부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냥 탁,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려놓으니까, 예전에 엄마, 아빠가 다 계획 다 잡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2 넘어가면서, 야, 이 엄마, 아빠가 나를 해결해 주지 않네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가보니까 애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야 이거 내 공부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 학원 가겠다 뭐 이거 사달라 저거 하겠다 자기 스스로 예전엔 엄마가 몇 시까지 공부하다 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네 알아서 해 이러니까 공부하는 얘기를 안 하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훨씬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학교 친구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부모님이 쪼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는 학교에서 자기가 약간 보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제가 좀 웃다가 아이고 미안하다야. 너가 왜 보살이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얘기를 애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야. 열심히는 하는데 집착은 하지 마. 열심히 해. 그런데 집착은 하지 마. 그 애들이 미친놈, 네가 보살이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마. 뭔 소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걸 묻더라고요. 스님이 제가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걸알듯 모를 듯할것 같은데, 이 정확히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막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번은 똑같은 고2 그 외고 다니는 여학생이 다른 학교 가다가 약간 뭐랄까?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전학을 왔는데 뭐가 또좀 꼬여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약간 이렇게 좀 왕따 비슷하게 됐었어요. 그 친구한테도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이런저런 맨날 법회하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2밖에 안된 아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바로 알아듣고는 바로 그냥 와, 이렇게 살면 와, 내일부터 학교 가서 너무 신나겠는데요? 이러면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가는 걸 봤었거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 서울에 있는 어느 좀 작은 학교에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3년에 한 명씩, 3, 4년에 한 명, 5급 고시 합격할까 말까래요. 한 명.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재수하겠다고 하고서 매주 일요일 날 법문을 들으러 오면서 재수를 했어요. 엄마, 아빠, 딸 셋이 같이. 엄마, 아빠가 고시 합격해야 된다고 막 쪼고 쪼고, 본인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너무 택도 없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재수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싶었대요. 근데 재수하면서 엄마, 아빠도 집착을 내려놓고, 본인도 집착을 내려놓고, 그냥 마지막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 되면 말겠다.

안 되고 말면 난 딴 거 하겠다 하고 쿨하게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 했는데, 그 마지막 법문 들으면서 하던 그 해에 가장 놀았대요. 그전엔 놀면 죽는 줄 알았대, 1분 1초. 근데 그때는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고 친구 불러가지고 술 한잔하고 놀고, 그리고 또 기운내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일요일 날은 와가지고 그 5급 고시 준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 절에 일요법회 때 피아노 치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 항상 치고 법문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합격을 한 정도가 아니라 한 130, 140명을 뽑는 데서 전체에서 7등인가로 합격을 했어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딱 합격하던 날 제일 먼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놀라운 게 진짜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떨어지면 오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 말고 난 떨어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면서 했대요.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공부가 재밌는 게 신기했대요.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구나, 이게 주로 외우는 걸 텐데 그게 재밌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다라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신기해서 붙을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놀아가지고 안 붙겠지 싶어서 거의 뭐 그냥 포기했대요. 그냥 집착을 내려놨대요. 떨어져도 괜찮아,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이 시험만 보고 나면 내가 원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이 내가 딴거 하겠다, 이 마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 봤단 말이죠. 이게 실전 가능한 얘기라니까요. 이 너무 간단한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고, 그걸 계속 화두처럼 들고 있게 되면 묘약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십신이 십주가 되고 십행이 되고 십회향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어서 완전 불교에 딱 관심을 가지면서 발심을 하고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십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확인하게 되어서 환희스러운 환희지에 오르게 된다,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일별을 해서 자기 성품이, 자기 내가 누군지를 한번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교리적인 얘기 같잖아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 역사가 증명을 해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깨어나는 게 정말 진실되다라는, 진짜라는 얘기. 그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본법은 어려우면 진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힘 빼고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2단계가 저절로 진행이 돼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힘을 빼게 되고 저절로 관심이 가게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법문을 나도 모르게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계속 법문에 중독되듯이 듣게 돼요. 마치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도님들이 부처님 법문한다는 얘기만 하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고, 부처님은 걸어서 인도 전역을 걸어 다녔잖아요. 부처님보다 부처님이 이 길을 통해 이 마을을 지나갈 것 같아요 라는 소문이 먼저 가서 다 있다래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불교거든요. 이 상업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불교예요. 상인들의 무용로를 따라서 부처님이 같이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법문을 해줬고, 그 상인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법당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부처님 내년쯤에 여기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불교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법문한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어서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 공부는. 따로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저것 공부해도 좋죠. 그러나 사실은 공부 크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밑줄 긋고 뭐 반드시 불교대학을 해야 되거나 뭐 반드시 이런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거나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아도

일단은 그냥 본문 듣고 먼저 깨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즐겁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 이 공부는 불교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일단, 뭣도 모른 채로 본문 듣다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후 점수 이러잖아요. 도노 점수 이러잖아요. 먼저 도노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은 수행 못 해요. 어떻게 수행을 해요? 모르는데. 사성제가 고집 멸도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면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게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도성제,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수행을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수행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의가 아니라 무의법이에요, 이 공부는 사실은. 맨 처음 방편의 공부를 할 때만 유의 조작이 잠시 들어가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바 없이 노력하게 돼요. 애쓴 바 없이 애쓰게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절에 나올 때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오신 분도 가끔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억지로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시키면 억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조금 노력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기 싫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십신 단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 완전히 머무른 단계가 돼버리면 이건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저절로. 저절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일주일에 하루 법문 들으러 가는 건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돼버려요. 이게 스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신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루 중에 내가 법문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장 깨어있을 때 법문을 듣고, 내가 가장 멀쩡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해지면. 그게 억지로 해서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해보세요. 억지로 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저절로 돼요. 그래서 단계가 없는 공부인데 또 현실에서 보면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52 계위라고 한 거예요. 그 계위가 있어서 계위가 아니에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계위가 있는 거고, 이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계위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 또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오늘 진도 조금 볼게요. 그래서 이랬어요.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멍해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 지황비구가, 와, 나는 선정에 들어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보고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건 진짜 선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란 말이에요, 지황 스님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본래 여여부동한 공부라고 하고, 유의 조작이 아니라 무의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경전에서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지금까지 그럼 잘못된 선정을 닫고 있었구나. 이런 뭔가 충격, 뒤통수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의 스승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갈고 닦는 게 선정이라고 알았는데 그대 스승은 뭐를 선정이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현책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 스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선정은 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묘하다. 첫째, 묘하고 맑고 원만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교에서 묘자, 묘자가 뭐냐면 묘법 연화경 이러듯이 묘자는 뭐냐면 묘해서. 묘하다는 게 뭐예요? 알듯 모를 듯. 알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를 것 같은데 알것 같고, 이건 것 같은데 적은 것 같고,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생각으로 뚜렷하게 알수 있는 건 묘하다고 안 하잖아요. 묘하다는 건 불가사의하다 이거예요. 불가. 사의.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분별하는 게 불가하다. 이걸 불가사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묘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생각으로 알수 있는 공부가 아니어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선정은 제일 먼저 묘하다라는 말을 꺼낸 이유가, 내가 얘기하는 선정은 스님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묘한 거예요, 이 선정은. 내가 말한 선정은. 왜? 지금 있는 이 선정이거든요. 지금 시끄러운 가운데, 이렇게 막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한 바탕에 언제나 늘 드러나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0: 2절에 밖에 1층이고 버스 터미널이고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다녀서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명상센터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너무나 최적화된 곳이다. 시끄럽기 때문에 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명상하러 이렇게 앉아 있을 때차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이게 명상에 좋은 재료가 돼요.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법념처예요. 무엇이든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그걸 비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자동차 소리 빵빵하고 지나가고 사람들 소리 들리는 게그 소리잖아요.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무언가가 그 소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죠. 비추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죠. 소리는 이 소리도 왔다 가고 저 소리도 왔다 가고 사람 소리도 왔다 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왔다 가는데 그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소리가 오든 오고 가는 소리와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가 그걸 비추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은 모양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없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항상 고요하니까 고요한 바탕 위에서 이 시끄러운 걸다 비춘단 말이에요. 이 시끄러운 가운데 늘 있는 게 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게 뭔지 알겠어요? 깨달아야만 알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야만 알수 있을 뿐 다시 알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묘하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분별로는 알수 없다. 그래서 이 선정은 묘한 것이고 맑고 맑다는 건 뭐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벌레 청정이거든요. 시끄러울 때도 맑은 거예요.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고 마음이 맑을 때만 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울 때도 시끄러운 걸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언제나 맑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맑은 거예요. 이거는 늘 맑은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고 이건 언제나 원만해서 뭐 모나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그냥 여여하고 원만하고 원만한 성품 이러잖아요. 막 날카롭고 막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원만하고 고요하다. 항상 고요한 거예요. 이 선정은 이 본래 성품은 그이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성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해탈 열반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불교는 이 법문 저 법문이 따로 없어요. 다 같은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열반이고 열반이 바로 부처고 부처리 바로 부처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이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게 자기고 이게 본래 불성이고 지금 이것이 불성이 그렇단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단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묘한 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묘하지 않죠? 봐서 이렇게 생겼구나 알수 있잖아요. 이거 묘하지 않잖아요. 몸은 내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안팎도 없는데 묘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맑은 게 있어요. 원만하고 고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서.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게 견성 공부예요. 마음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러면 나를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의 성품을 깨달아요. 온 우주 전체를 이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저온 우주에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니까. 그 모두가 전부 다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온 우주의 모든 궁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이 근원의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면 그 자리가 선정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얘기해도 이 근원을 얘기하고 무슨 질문에도 전부 다이 근원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와 용이 여여하고 본체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드러난 본체 이것과 본체 위에서 나온 작용이 한결같단 말이에요. 본체가 이것이고 작용이 이 마음이에요. 이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0: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2: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하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불하십시오.
3: (웃음)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4: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5: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0: 호설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한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진에는 BTN 불국토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7: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일 때

잡념이 사라지고 나는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벚꽃은 그냥 거기에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벚꽃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벚꽃은 그런 순간을 열어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0: 그런 식의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인재의원 선사의 노록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을옥군의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가 유왕 임제로 18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그대들은 말해보라.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는가?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한가?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것인가?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곧장 이런 부류의 여우 귀신을 믿고 그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날에 가랑비처럼 많이 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스님들이여, 여러 곳에서는 닦아야 할 도가 있고 깨달아야 할 법이 있다고 말들을 한다.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뭐또도 닦는다. 뭐그 입에 붙은 말처럼 그다음에 법을 깨달아야 된다. 그건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 분별로 사는 말이죠. 근데 이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뭐 도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닦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런 건다 생각을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 여기서는 뭐어 그런저런 어떤 뭐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수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뭘 수행을 해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뭐 불법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방편으로나 이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경험해야 되는 거는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자리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안목이 생겨야 돼요. 여기 성에 뿌리면 뭐이 자리에서는 뭐 이런저런 뭐라가 없어요. 다 말이고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이런저런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을 할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한 입장이 되면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이 통한 입장이 되면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다 헛소리고 이제 방편이란 이름으로만 이제 용납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럼 뭐 팔만대장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 뭐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전부 방편으로나 용납하는 할수 있지 실제 이 자리에서는 뭐요 이런저런 게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은 뭐 도를 닦는다 무슨 뭐 불법을 깨닫는다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라는 게 있고 뭐 불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기에 통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요 일이 있으면 돼. 요게 한번 자기한테 현실이 되면은 그럼 그걸로서 싹 끝나버린다고요. 아무 뭐가 없어. 뭐할 일이 없어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현실이 되는 이런 체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도 결국에는 뭐 방편입니다. 방편. 뭐 말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거지. 어쩔

수없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 자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자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저런 할게뭐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원래 뭐 도가 듣고 법이 듣고 깨달음이 듣고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어떤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돼. 이 일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하고 막 통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이겁니다 이러면 여기 통하면 돼. 뭐 또막대기 하든지 장나무 하든지 삼석원 하든지 뭐 이겁니다 그러든지 뭐 법상을 치든지 뭐 주장자를 휘두르든지 뭐 과음을 지르든지 하여튼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통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뭐 이렇게 저렇게 할게 없어. 네?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몸이 어떻고 이건 다 생각으로 하는 얘기하는 거라. 다 망상이라고 그런 것들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아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뭐 도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뭐 그런 말이 나올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걸 가리켜 줄 뿐이에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누구한테나 본래부터 이렇게 있는 일이다.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다. 그 여기 이제 임제 말은 뭐 도를 닦아야 되고 뭐 법을 깨달아야 되고 하는 말들은 이제 방편으로 하는 소리다. 무슨 법을 깨닫고 무슨 도를 닦을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그냥 방편의 말이니까 도를 깨달아야 돼. 그럼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고르게 발심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말이고, 뭐, 도를 닦으라, 뭐, 도라는 게 뭐,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닦아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불법을 깨달아야 되는 게, 불법이 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건 다 생각이니까. 생각을 벗어나는 게 그거거든요. 핵심이거든. 본질이다고.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봤자 그건 뭐 전혀 쓸데없는 망상일 뿐인 겁니다.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 이제 원래 우리가 뭐 비유를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러듯이 예?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막그 하면은 이제 그 망상 속에 있겠지만은 그 문득 이제 물을 깨달았을 때는 뭐그 뒤에는 지가 뭐 어디를 헤엄쳐 다니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다 물이지 뭐 물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저뭐그 비유적인 얘기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이것도 원래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이 뭘까 도가 뭘까 불성이 뭘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게 도구나 이게 불성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이런 뭐가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어떤 그 견해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이 생기리라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아르마리라고 하잖아요. 아 알겠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은 그거는 중생의 망상심이다.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알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마치 물속에서 물을 확인하는 것처럼, 확인 턱 되면 뭐 그냥 원래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이거라. 온천지, 뭐 없는 데가 없고, 그냥 여기 한번 딱 확인되는 체험이 있을 뿐이라고. 이게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이게 통하는. 이게 확인되는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뭐 마음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망상이에요.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그 전부 망상만 하고 있는데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자꾸 욕을 이제,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사람한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다 있는 일입니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겁니다 하고 이걸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면은 자기가 이게 한번 탁 하고 확인이 되는 체험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저절로 자기한테 이런 현실이 경험이 되니까 뭐 의심이 이제 사라지고, 모든 여기서는 무슨 생각이란 게 해당이 안 되니까 생각에 또 이렇게 시달릴 일이 없고 생각으로 해야 할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가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뭐가 부족하냐? 이 작용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뭐든지 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제 방편이 말이죠, 물론 이것도. 그대들이 지금 살아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가 부족하냐? 이건 이제 방편이 말인데, 이런 데서 이제 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게 와닿아야 돼. 체험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절대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은 그건 다 생각이기 때문에 망상이에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뭐 느낌이나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무엇이 아닌데 이렇게 와닿게 돼요. 이렇게 확인이 된다고. 현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떤 무엇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뭐,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건다 분별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방편으로 뭐 도다, 불성이다, 진여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붙이지만 그건 방편의 이름이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어떤 이름이 붙을 수가 없죠. 이름이 붙을 수가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아무것도 본래 아무것도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거를 나중에 이제 체험하고 조금 지내보면은 그런 걸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법이라는 건 항상 100%지 99%나 101%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이 항상 100%가 아니라 뭐 99%일 때도 있고 101%일 때도 있고 뭔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거나 그렇게 느끼거든. 내 마음이 뭔가 딱 알맞게 적당하지가 않고 뭐 어떤 거는 지나치고 어떤 건 지나치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낀다고. 왜 그런 느끼느냐? 생각 때문인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분별을 하니까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나친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뭐가 이렇게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분별, 생각에 있습니다.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 부족함도 없고, 지나침도 없고, 막 딱,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이게 이렇게 한번 확인되고 와닿는 이 체험이 있는 겁니다. 요게 와닿지 않으면은, 다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는 것만 맞지가 않아요.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냐? 뭐가 문제하냐? 뭐가 잘못됐느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다.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거냐? 뭐가 부족하길래 닦아가지고 보충하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는

왜냐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아주 못난 인간을 자꾸자꾸 더 개선시켜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한 망상입니다, 이게. 생각 속에 쓰고 계시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으니까 뭐가 잘났다 못났다 뭐 좋다 나쁘다 뭐 높다 낮다 계속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버리고 취하고 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잘못입니다. 이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할 것도 없고, 뭐, 아래다, 위다 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뭐 못난 걸 잘나게 만들고 뭐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들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닦아서 보충하겠다는 거냐, 뭐가 부족하냐, 뭐가 문제냐. 뭐가 모자라냐 이 말이에요. 생각 세계 속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출세관이라고 하는 게 출세관. 네? 생각 세계를 제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세간을 벗어나라 해서 출세관이거든. 출이라는 게 탈출, 벗어난다는 말이거든. 세간이 뭐냐고? 생각 세계, 분별 세계. 예.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슨 못난 사람을 잘나게 만들고 뭐 어리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분별, 생각 때문에 있다.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못났다 잘났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럼 분별을 벗어나 버림으로써 그 문제 자체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 계속 뭐가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 생각 벗어난다고 해서 그런 걸 쌍부시를 하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이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이제 우리 중생의 문제가, 중생의 번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분별되는 자기가 아는 세상을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노력하는 게 중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중생이 구제가 된다 제도가 된다는 거는 바깥에 눈에 보이는 그런 온갖 것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기 마음이고만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 그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분별을 해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분별했던 뭔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이고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예. 마음이 안 바뀌고 밖에 있는 걸 바꾸려면은 아무리 바꿔도 그게 또 마음에 안 들거든.
자꾸 더

좋은 게 있고, 문제가 자꾸 그 끝이 안 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요 마음에서 그런 분별심이 싹 극복이 되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려야 애초에 그만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져 버려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 버려요.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걸 이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엇이 부족한가? 그게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게딴게 아니라 분별만 쳐다보고 바깥으로만 쳐다보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별하던 그 마음이고 막 한번 탁그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뭐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하루 24시간 뭐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근데 물론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그 뭔가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 이제 뭐 자기를 괴롭힙니다. 뭐 과거에 어떻고 지금의 모습이 어떻고 나는 이랬는데 또 남은 어떻고 뭐 계속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남아가지고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근본적으로. 근데 생각을 탁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자기 본래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타고난 본래 본성이라고 하는 건데 깨끗하거든.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뭐 이런 이저런이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좋고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부족한 게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후배인 어린 스님들이 알지 못하고서 바른 공부, 바른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곧장 이런 부류의 여우귀신, 여우귀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리는 귀신 같은 그런 이제 망상하는 그런 스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우귀신. 여우귀신을 믿고 그들이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하여 뭐 그럴싸한 헛된 말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들을 듣기에 그럴싸한 말. 그러니까 뭐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뭐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들을 한단 말이죠.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말을 그런 헛된 말을 해서 그럴싸한 헛된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칭찬하는 이제 얽어맨다 하는 게 그러면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이제. 어떤 수행을 또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그런 생각에 얽어매여 가지고 중생의 마음은 이렇고 이렇게 어리석고 더럽고 뭐 시끄러운 거니까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고 고요하게 해야 되고 뭐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럴싸하고 그럴듯하지만은 그거는 분별심 속에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속는 겁니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 도리와 행동이 서로 들어맞고 이 말은 이제 언행일치 뭐 또는 그런 말을 하기도 도리라는 게 어떤 자기가 깨달은 무슨 이치와 행동 이 일치에. 보통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는 뭐 자기가 이게 진리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견해와 행동이 서로 일치하고 삼업을 보호하고 아껴야 삼업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업을 이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비로소 부처가 될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분별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뭐 올바른 이치가 이런 건데 그것도 분별이고 그거 행동이 일치한다 그것도 분별이고 그다음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삼가고 조심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마라. 전부 분별 쪽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수행이라는 게 말이 나오겠죠. 항상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반성을 하고 조심을 하고 그늘뭐 그런 식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이거는 전부 생각을 하는 행동이죠. 전혀 우리가 중생을 제도할 그런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분별을 벗어나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버리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걸 공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어요. 뭐더 좋게 만들어라, 더 착하게 해라, 무슨 뭐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라, 이런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려. 그게 다 생각을 하는 말이고 분별 속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통하면은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예. 뭐가 있어야 할 일을 하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행동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자체가 다 생각이죠. 여기는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 이게 힘이 생겨서 이 힘으로 살수 있으면은 평소에 뭐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살더라도 항상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이 예,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해탈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계속 생각에 매여 있고 말에 매여 있고 행동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이나 자기 행동을 늘 반성을 하고 되짚어 보고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꾸 번뇌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은 예. 그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고, 말을 해도 말이 없고,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래야 해결이 싹 돼버립니다.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뭐, 완전히 지멋대로 사는 거 아이가? 뭐 그거 뭐그 그거는 뭐 좋은 게 뭐가 있노? 막지뭐지뭐어지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훨씬 더 지혜롭게 살수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살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겪어보면은 알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봄나라의 가랑비만큼 많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들이나 무슨 이런 무슨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꾸 뭘뭐더더더 좋게 해라 뭘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탁 벗어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 한마디 말하고 막 생각을 벗어나 분별을 벗어나서 즉각 아무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른 가르침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고 자꾸 뭘더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뭐 뭐 쉬운 말로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어디 마음을 고요하게 해라, 뭐 욕망에 끌려다니지 마라, 뭐 이런 소리는 맨날 하지. 아니 이것밖에 없어. 그런 저런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냥 요것뿐이에요. 여기 한번 통하면 돼. 이것뿐이고 다른 법은 없어요. 하고 이렇게 바로 직지인심으로 뭐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로도 사람들이 잘

그렇기 때문에 또잘 듣지도 않아요. 그뭐 어떤 알수 없는 소리지. 그거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것뿐입니다. 뭐 이렇쿵저렇쿵 할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러면 뭔가 좀잘 믿기가 어렵죠. 이게 사람들이 잘안 들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옛 사람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왜? 도에 통달한 사람은 도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도인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 하면 그 사람은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지 도인이 아니다 이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거든 무엇보다 도를 향해서 뭐 도로가 이렇쿵저렇쿵 하고 도를 말하지 마라. 이 사공본정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배도 축교계라고 하는 개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으니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도리어 시끄러움 속으로 들어간다. 문득 도를 닦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보다도 도를 말하지 마라. 이런데 이거는 이제 도는 닦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도의 본바탕에는 본래 닦을 것이 없어. 왜? 텅 비고 깨끗한 거니까. 생각 한번 벗어나면 텅 비고 깨끗해. 그래서 뭘 닦는다, 안 닦는다, 뭐 이런 말을 할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닦지 않으면 저절로 도에 합한다. 이 말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버리면은 원래 그게 바로 도다. 딴 도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도를 닦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아직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의 참된 본성을 내버리고 시끄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뭘 닦아야지 하면 그게 자체가 시끄러운 거다 이 이런 게 이제 바른 가르침인 겁니다. 예.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거 이게 보면 뭐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도를 뭐 어떻게 닦아라 뭐뭘 마음이 이럴 때는 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평소 일상 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분별이잖아. 이미 분별 속에 있는데 무슨 대처가 되겠어요, 그게? 이미 분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어떤 뭐, 싫은 느낌, 싫은 감정, 싫은 생각, 막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는 또 현실이죠.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도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도는 무슨 그런, 뭘 이렇게 무슨 도구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도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 본래 모습이야 본성이야 본성 그냥 도를 깨달아 버리면은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좋으니 나쁘니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거기에 시달릴 일이고 막 없어져 버려 예. 그래서 무슨 뭘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그런 질문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고. 뭘 대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냐? 아니, 내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괴롭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아, 뭐 기분 전환 해가 어디 가서 뭐 기분 전환하고 고래가 뭐 거넘길 수는 있겠죠.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럴 때.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냥 자기 나름으로 하나의 그런 뭐 요령으로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것이지, 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가 있으면 번뇌가 없어요. 일어나질 않아요. 도가 없으니까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돌을 가지고, 도도 없으면서 돌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도가 있으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망상으로, 분별 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저희가 도를 깨달은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그 분별을 따라갈 게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 이제 오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의도적으로도 약간의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제 체험이 있으면은 거의 저절로 돌아옵니다. 이게. 계속 따라가지는 않아요. 쑥 끌려가서 이렇게 망상을 끌려가서 조금 시달리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예. 체험이 있으면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자기가 일부러 뭘 망상에 대해서 번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 이럴 거는 없어요. 그러므로 말한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평소의 마음이 바로 도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나타난다. 왜? 도를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분별을 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 하는 거니까 전부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가 아니라 전부 조작이 있을 뿐이다. 조작이란 건다 망상이죠.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우리 불교에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유의법이란 말이 있어요. 유의법. 일부러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작인 건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뭘 행하는 거.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예. 그게 분별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 십이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맨첫 원인이 무명이거든.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다음에 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행이 바로 일부러 행하는 거거든.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을 못 벗어나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행한다. 그게 생로병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그게 십이지연기법의 그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중생들은 늘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전부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라는 관한 거는 그 분별심을 벗어나 버리는 거 그럼 뭐 그런 거 저런 게 없어요. 아무 뭐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해지지 않고 온갖 종류의 잘못된 경계가 다투어 나타난다. 지혜의 칼을 빼면 한 물건도 없으니 지혜의 칼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을 싹 벗어난 이 분별을 벗어난 서 이제 분별 벗어난 이 자리가 자기한테 현실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지혜의 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딱 되면은 한 물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할 일이 없어요. 지혜의 칼을 빼면은 한 물건도 없으니 밝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어둠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밝음이란 걸 따로 찾지 않아도 이제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니까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바로 밝음인 거지. 이제 어둠이 중생의 그 무명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여기서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갈고 닦는다, 수행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게 요점입니다. 본질인 거예요, 이 공부에. 해탈, 열반, 깨달음의 본질은 생각을 벗어나는 거에 있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가 방향이 바르게 안 잡혀 있으면 평생을 해도 헛된 짓만 하다 일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발언

공부 방향을 모르면 험한 짓만 하다 일생을 끝난 일생이 날라가 버린다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생각을 벗어나는 분별을 벗어나야 뭐 그냥 문제가 다 없어요 여기는. 불교에서 공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물건도 없으니까 이래야 해결이 돼요. 예. 뭘 자꾸 수행을 해서 더 좋아지고 더뭐 고요하게 되고 더 밝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분별 여기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본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 맨날 아공 법공 얘기. 나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는 무슨 뭐 일이 있습니까? 아무 뭐 누구 이거다 저거다 할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하는 겁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BTM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M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반대!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6: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1: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0: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신둥이 왜 그래?
1: 신둥이가 나랑 안 놀아줘. 내가 맨날 밥도 챙겨주는데. 치,
2: 귀엽다고 맨날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1: 난 귀찮게 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보살펴준 거라고.
2: 그래서 흰둥이한테 효도라도 바랬냐?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파주 보광사로 정했어.
1: 보광사?
2: 파주 고령산의 보광사는 신라 진성여왕 때 구근을 키우기 위해 도선국사에게 명령해 창건한 비보사찰이야.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부처님의 가피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1: 그리고 조선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가득 담겨있는 사찰이기도 하고.
2: 오, 잘하네. 그럼 영조 임금의 효심을 따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보광사로 고고. 조선 숙종의 후궁 숙빈 최 씨는 원래 궁중의 최하계급 무술이었는데 우연히 숙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죠. 그리고 훗날 영조가 되는 아들 연인군을 낳게 되었습니다.
3: 어쩜 아이가 이리 천하게 생겼을까?

0: 신분이 천에 그런가? 이를 어쩌나. 나 장희빈이 낳은 아이는 훗날 왕이 되겠지만 자네가 낳은 아이는 평생 천대받을 텐데.
1: 장희빈의 말처럼 숙빈은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죽고 나서도 신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왕비에 오르지 못했죠.
2: 어찌서 어머님은 왕비가 되지 못하는 겁니까?
0: 이 애미는 우리 연인군의 어머니로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2: 어머니, 말씀만 하세요. 어른이 되면 어머니가 원하는 걸 다 들어드릴 테니.
0: 그냥 저기 고생하는 무수리들한테 잘해주세요.
2: 무수리들이 고생이 많은가요?
0: 그럼요. 이 애미도 무수리 생활을 할 때 누비못을 얼마나 꿰맸는지 손가락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답니다.
2: 그리 고생을 하셨다니. 전 평생 누비못은 입지 않을래요.
1: 어머니를 생각해 평생 누비못을 입지 않았던 영조는 어머니 숙빈 최씨가 죽자 신분 때문에 무시를 당했던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했죠.
3: 내 어머니는 신분 때문에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셨으니 이제라도 보강사의 사당을 지어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 예우하라.
1: 그렇게 영조는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어실각을 짓고 그 옆에 어머님을 지킬 향나무를 심어 효심을 표했답니다.
4: 근데 왜 향나무를 심은 걸까?
1: 효심 때문이지. 옛날엔 향이 귀했다고. 그러니까 향나무를 심어 향을 쉽게 구하려고 했던 거지.
4: 어머님한테 올리는 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던 거구나.
1: 맞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효라는 거다.
4: 그러네.
1: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임진왜란때 죽은 영혼들을 지장전에 모신 거고.
4: 임진왜란? 여기 파주에서도 전쟁이 났다는 거야?
1: 맞아. 가슴은 아프지만 승병과 의병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때로 고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양과 개성을 잇는 보광사 주변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명대사를 필두로 스님들과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게 되었죠.
5: 우리 조선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 전투에 힘을 보탭시다.
6: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7: 함께하겠습니다. 자, 돌격하시오.
8: 돌격!
1: 싸움은 7년이나 이어졌고 보광사 주변 전투지는 죽은 이들의 피로 물들었다 하여 피밭골이라 불리게 되었죠.
6: 전쟁은 끝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7: 죽은 이들이 다 내 친척이고 이웃이니 명복이라도 빌어야 할 텐데.
6: 그럼 보강사의 죽은 영혼을 모시고 극락왕생을 빌자고.
1: 그렇게 전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강사 지장전에서 죽은 이들의 극락왕생을 빌었답니다.
4: 하루 종일 나무 밑에만 있을 거야?
9: 아, 더워서 손가락도 꼼짝하기가 싫어. 온몸에 땀이 줄줄이야.
4: 어? 진짜? 그럼 청량사가 보이겠네.
9: 네? 뭔 소리야?
4: 주지스님이 그러시던데 땀 흘리면 청량사가 보인다고?
9: 그건 날씨가 더워서 나는 땀이 아니라 힘들어서 나는 땀을 말하는 거거든. 청량사가 해발 890m나 되는 연화봉 중턱에 있어서 가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야.
4: 아, 난 힘든 건 싫은데.
9: 그래도 청량사가 품은 12비경을 안 보곤 못 베길걸?
1: 청량사는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고봉선사가 중건한 대사찰로 신라 불교의 요람이야.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때 사찰이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청량사는 지금도 문수보살, 지장보살, 16나안이 봉안된 훌륭한 기도 도량이라고.
4: 그럼 힘들어도 봐야겠네.
1: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청량사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청량사로 고고! 청량사 창건 때문에 일손을 찾아 마을로 내려갔던 원효대사는 우연히 뿔 새 딸린 소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6: 뿔이 새 딸린 소라니 참으로 영물입니다.
8: 예이, 그럼 뭐합니까? 맨날 지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데. 이 모습자, 또 이렇게 날뛴다니까요. 멈추라니까.
6: 제가 조용히 시켜보겠습니다.
8: 아마 안 될걸요.
1: 하지만 날뛰던 소는 원효대사가 다가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죠.
8: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찌하신 겁니까? 이놈이 이럴 놈이 아닌데.
6: 괜찮으시다면 청량사 창건 불사를 위해 이 소를 시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8: 얼마든지요.
1: 그렇게 스님은 뿔 새 딸린 소를 데리고 청량사로 향했습니다.
6: 이제 네 이름은 삼가구다. 삼가구야, 청량사를 창건해 함께 잘 살아보자.
1: 삼가구는 청량사 창건을 위해 일하다 안타깝게 창건 하루 전 그만 생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6: 삼가구야, 부디 극락 왕생하거라.
1: 그렇게 삼가구를 묻고 며칠 후 삼가구의 무덤 위에 삼가구처럼 가지가 새 딸린 소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 청량사 창건을 보고 싶어 삼가구가 환생했구나. 그래, 이제 소나무가 되었으니 오랫동안 청량사를 지켜보며 서 있거라.
1: 삼가구를 닮은 삼가구송은 긴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청량사를 지키며 부처님의 뜻을 지켜가고 있답니다.
4: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치?
1: 아직 감탄하기엔 이르거든. 청량사엔 그것 말고도 신기한 게 또 있다고.
4: 그게 뭔데?
1: 응진전 뒤에 있는 동풍석.
4: 동풍석? 동풍석이면 동쪽 바람, 바위, 뭐 그런 건가?
1: 땡! 바람에 움직이는 돌이란 뜻입니다.
4: 아...
1: 좋아. 동풍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동풍석 전설로 고고! 아주 오래전 한 스님이 절터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돌다 봉화 청량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10: 이곳에 좋은 길지가 있다던데.
11: 명당 중에 명당이 있긴 한데 가보시겠습니까?
10: 더 올라가야 합니까?
11: 바로 여기! 에? 언제 바위가 생겼대?
10: 이곳에 사찰을 짓겠습니다.
11: 에이, 아니 바위가 이렇게 큰데 어찌 사찰을 짓습니까?
10: 아, 이깟 바위야, 그냥 밀어버리면 되지요. 자, 바위가 떨어졌으니 내일부터 절을 지으면 되겠어.
1: 이튿날 청량산으로 향하던 스님은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1: 스님! 바위가 돌아왔습니다!
10: 응? 바위가 돌아오다니요?
1: 스님이 밀어버렸던 바위는 발이 달린 것처럼 어제 그 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10: 이는 모두 부처님의 뜻일 터 바위를 피해 절을 지어야겠어.
1: 스님은 바위를 피해 사찰을 지었고 그 바위는 한 사람이 밀어도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9: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0: 동풍석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뭐해?
1: 외국어 공부.
0: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1: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0: 오, 그래서? 도망갔지 뭐.
1: 말 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0: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1: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0: 진짜?
1: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 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0: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누?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0: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한을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0: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0: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0: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2: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0: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2: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0: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0: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0: 저야 영광이지요.
1: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원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

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드레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남양주 봉선사를 찾았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자현 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뒤 처음으로 법을 설한 인도 사르나트 불교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테라가 포함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와 한국의 갯벌도 함께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불교와 생명 존중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부처님께서 성도 후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한 초점 법륜의 성지 인도 사르나트.
2: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 25일 사르나트 불교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1: 사르나트는 부처님께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 설하며 승가가 시작된 곳으로 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0: 유적에는 초전법륜을 기념하는 다메크 수투파를 비롯해 아소카 왕이 세운 석주와 고대 승원 유적 등이 남아있어 불교의 탄생과 전파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수세기에 걸쳐 왕실과 스님, 제가불자들의 후원을 받으며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르나트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지 순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 This inscription is a recognition not only of Sarnath'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ut of the shared civilizational heritage that connects India and the wider Buddhist world across Asia and beyond.
0: 다음 날인 26일에는 일본의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도 세계유산 목록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궁전과 사찰, 고분 등 19개 유적으로 구성된 아스카 후지와라 고대 수도에는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테라도 포함됐습니다. 아스카테라는 백제 장인들이 건립에 참여하고 낙성법회에는 백제와 고구려 스님들이 함께한 기록이 전해지는 등 한반도와 일본의 불교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2: ただそのころはまだこの国の人々っていうのは正式なお寺というのは建てた経験がありません。それどころか見たこともなか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この飛鳥寺を建立するためには遠くくだらから専門の職人や学問僧がお招きされたということも日本書紀に書かれております。
0: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가치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갯벌도 기존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서산, 여수, 고흥, 무안 갯벌이 추가 확대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는 2003년 새만금 갯벌 보전을 호소하며 삼보일배를 이어간 수경 스님의 실천을 비롯해 불교계가 꾸준히 강조해온 생명 존중과 생태 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부터 생명의 숨결이 살아있는 자연유산까지 생명과 공존을 품은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불교의 가치가 오늘날에도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백스코 현장에서 한국불교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은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선명상을 체험했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진행 중인 부산 백스코.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차가 우려지는 모습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차의 은은한 향을 코로 맡고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입안에 퍼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차를 마시는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만 몰입합니다. 한국 불교의 선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선명상의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국제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화두와 차, 자비명상 등 마음을 다스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인 만큼 어려운 불교 용어보다 직관적이고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오감의 감각에 몰입하고 자신의 숨결을 느끼는 실천 위주의 진행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자연스럽게 허물었습니다.
5: 반화선 수행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가서 한국의 특별한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처음 경험해보는 한국의 선명상이지만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며 온전한 휴식을 만끽합니다.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통해 잠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6: Yeah, it was my first time doing this meditation, so I really feel relaxed, and it was really interesting to calm your mind, not to think about all the day. What will be? So it was really, really nice.
4: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에게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와 따뜻한 공존의 지혜를 전한 선명상 프로그램, 세계 유산의 가치를 나누는 K 선명상을 은은한 울림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에 평온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3: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도 여름방학을 맞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천 년 역사를 품은 천년고차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도량을 거닐며 소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음의 평화를 찾고 한국의 멋과 정취에 빠져든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 후텁지근하고 습한 여름 날씨 속 남양주 봉선사 경내를 둘러보는 외국인 유학생들. 인도, 네팔, 대만 등 세계 각국 유학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건 웅장한 자태의 고목입니다. 조선 정의왕후가 사찰을 중창할 당시 심었다고 전해지는 5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세월의 깊이를 느껴봅니다.
7: 1469년 세조께서 돌아가시자 정의왕후께서 봉선사라고 다시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때부터 세조의 제사를 모시고 세조를 받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봉선사로 시작했습니다.
2: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지난 25일 여름방학을 맞아 국내 대학 외국인 재학생을 초청해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조선 정기를 대표하는 보물 봉선사 동경을 감상하고 한글 현판이 돋보이는 큰 법당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한국 불교 고유의 건축미와 역사에 매료됩니다. 사찰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기본 예절. 두 손을 모으는 합장부터 기원의 마음을 담아 절하는 법까지 모든 게 낯설고 생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스님의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려 했습니다.
8: 자, 따라해보실까요? 합장 반배.
9: 합장 반배.
8: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장 반배에 또 스님들을 만나며 꼭 인사 부탁드릴게요.
2: 익숙치 않은 자세에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지만 한국 불교의 정신을 배우며 내면을 돌아보는 참가자들의 얼굴엔 진지함과 미소가 가득합니다.
10: 인도에서도 불교는 있어서 힌두교랑 좀 비슷한 거 비슷한 종이도 있어서 좀 관심 궁금해서 템플스테이라는 다 많이 들었는데 그럼 체험하러 왔어요. 마음이 진짜 편해요.
11: In India, I have been to many monasteries in the northeast, but I never got the opportunity to stay. They don't really have that thing. So here I got the opportunity, so I just came to experience the temple stay.
12: 보디스 धर्मको बारेमा के कस्तो हुन्छ भनेर बुझ्नको लागि म चाहिँ नेपालमा हुँदाखेरि चाहिँ कहिले पनि यो एक्सपीरियन्स गरेको थिइनँ त्यसकारणले गर्दाखेरि चाहिँ अहिले म यहाँनेरि आएर यहाँनेरि केही सिक्नको लागि आएको पहिलोचोटि आइरहेको छु म चाहिँ यहाँ
2: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사찰의 아늑한 정취 속에 한국 전통 문화의 정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잊지 못할 여름방학의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평생을 수행과 후학 양성, 불교 문화 계승에 헌신해온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대종사 49제가 경내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24일 봉행된 회향법회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대종사, 호계원장 정묵스님, 중앙총회의장 주경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과 문도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이 몸 팔다리 쓸 수 있을 때 하늘 땅이 감동할 만큼 보살행으로 살자며 쉼 없는 정진과 대자 대비의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문도 대표 허정스님은 은사스님 49제까지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청빈한 삶을 사신 스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1966년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주지 등을 역임한 옹산 대종사는 지난달 6일 법납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가 법인 발전과 자원봉사 및 구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자선구호단체 세상을 향기롭게는 지난 24일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3층 금강홀에서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상임이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관계자 등 25명이 동참한 가운데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박 2일간 다양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법인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재식에서 정여대종사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호

0: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기여한 충북 음성 이세영 지부장과 세종시 이기석 지부장, 법인 이수환 사무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이 육군훈련소를 찾아 군장병 2,300여 명의 계를 내리고 군생활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사무처장 연수스님, 호국연무사주지 해총스님과 대전 자연암 신도 등이 동참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오계를 받는 것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할 때까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결계를 치는 의미라며 오계를 통해 건강한 군생활을 영위하고 한층 성숙해지길 부처님전에 서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계법회는 전북 익산 포교사단이 연비의식을 지원하고 불교 어머니회가 수계증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법륜스님은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수계법회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며 군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교보문고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포함됐는데요. 이른바 힛불교의 열풍을 타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700년 전 부처님 당시 시대와 삶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걸작, 드라마 붓다가 다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BTN 붓다로드 진행자 자현스님과 영화평론가 하재봉 씨가 본 드라마 붓다의 관람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배수열 기자입니다.
1: 모든 인류를 왕자의 신분, 부와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인간의 여정을 담은 드라마 붓다가 오는 28일부터 다시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총 55부작 대하 드라마로 부처님의 탄생부터 출가와 고행, 보리수 아래 깨달음, 녹야원 첫 설법,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담아냈습니다. 1,6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기원전 6세기 인도 궁전과 사찰, 수천 벌의 의상과 장신구 등 고대 인도 문화와 생활상을 사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신격화된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인간 시타르타의 모습을 깊이 있게 그려낸 것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심리적 개연성을 파고듭니다.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붓다를 기획했습니다.
1: 하재봉 영화평론가는 부처님의 사촌 대바다따와의 끊임없는 갈등을 드라마의 주요 관람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끊임없이 공격해 곤경에 빠뜨리는데 이를 자비와 포용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훈은 물론 적절한 긴장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2: 수많은 전쟁신이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궁중 내부의 어떤 암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 사극, 궁중 암투의 드라마로도 재미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 한국 불교학회장이자 BTN 붓다로드 시즌2 진행자 자연스님은 드라마 붓다는 삶의 방향과 행복의 기준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NS와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 공동체의 가치가 파편화돼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 부처님이 제시하는 행복 코드가 무엇인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3: 관점을 환기해서 세상을 맑히고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스님은 근본이 바로 서야 도가 생한다는 논어의 본립 이도생을 언급하며 드라마 붓다가 불자들의 신심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했습니다. 드라마 붓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3시,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세종 영평사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 2026년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는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학업에 지친 어린이들이 맑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자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어린이 여름숲 속 행복 명상 캠프를 열었습니다. 입제식에서 지도법사 정관스님은 공부와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캠프를 통해 지혜와 힘을 키우길 바란다며 신나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은 영평사 어린이 여름숲 속 명상 캠프는 사찰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등 만들기와 명상 체험 등을 비롯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나는 물놀이, 숲속 체험,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 BTN 불교 TV 영상 포교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소원은 지난 24일 장유정 이사장과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이자 대광명사 주지인 목종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장유정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선수행과 부처님 가르침을 친근하게 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영상포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 이어 목종 스님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기본 가르침과 수행의 의미를 전하는 불교 입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정각원과 견강암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만발 공양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2일 부산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이사장 향공 스님과 회원 50여 명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복더위 극복을 기원하는 점심 공양 보양식 1000인분을 대접했습니다. 향공 스님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보양 공양을 드시고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견강암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지역 어르신을 위한 국수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 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 상담사, 민간 자격 취득 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5: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4: 비티엠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지난 2015년이었죠. 저희 BTN 불교 TV에서 드라마 붓다가 방영되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고 특히나 최근에 다시 방송되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마음속 위안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드라마 붓다 함께 만나보면서 명장면도 꼽아보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드라마를 또 즐기는 재미도 느끼고 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을 모셨어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죠. 먼저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이신 자연 스님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김재성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네,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단막기띠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황순일 교수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자, 네 분께서도 아마 드라마 붓다 정말 재밌게 잘 봤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짧게 소감 한 말씀씩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자연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2: 예, 뭐 붓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시자마자 이 소라머리 되는 거 있잖아요. 나발이라고. 그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데요. 계속 보니까 네.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익숙함. 익숙함으로 다가온다 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상 나오는 건데요. 이제 마살라라고 해서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는
0: 맞아요. 노래하고
2: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화두를 던져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죠. 근데 그것도 계속 보니까 중독되더라고요.
0: 네.
2: 발리우드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김재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인상은 부처님 생애가 인도 옷을 입었구나. 원래 인도 출신이시라서 인도적인 풍토는 떠날 수 없지만 부처님의 생애의 팩트들 사이사이에 대단한 이 창작력으로 인도적인 네.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0: 네.
4: 풍요로워진 점도 있고 약간 다르게 보이는 면도 있어서 제대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시려면은 초기 경전도 함께 읽으시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0: 역시
4: 생각했습니다.
0: 교수님다운 네. 지적이십니다. 단막기띠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3: 네, 사실 인간적인 부다를 이제 드라마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듣고요. 사실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계실 건가 이렇게 우리가 사실 2600년 이제 지나 보니까
0: 네.
3: 너무 어색한 부분도 많은데 사실 경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지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인도적인 문화에서 인도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우리 황순일 교수님.
5: 제가 이제 드라마 붓다를 보면서 느끼는 뭔가 하면, 저기 하와이 대학에 가면 리시걸이라고 이제 우리 종교학과에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리틀 부다라고 이제 영화 헐리우드에서 만들 때 이제 같이 그 대본 작업 참여하셨는데, 제법 뭐라는가 하면, 헐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불교의 부처님 이야기에는 선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어요. 이거 좀 재밌게 만드는데,
0: 네.
5: 그게 없어가지고 참 그 제작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드라마 붓다 보면서 이 선악을 아주 명확하게
0: 네네.
5: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어떤 이 사회에 나오는 인간적인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 대사들 이런 것들이 좀 이 드라마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이 드라마로 부처님의 일생을 만들면 결국 이런 그 인간적인 갈등이나 우리가 경전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요소들이 맛살라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시키구나 하는 뭐 그런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0: 네. 사실 그간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장편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은 세계 최초였어요. 드라마로 제작된 만큼 부처님의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더 현실감 있고 입체적으로 그렸다 하는 평가도 많은데요. 자,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제1부에서는 부처님을 둘러싼 인물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야, 소따라. 이건 네 선물이야.
1: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타르타?
2: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데바다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0: 이제 네 놈의 위상은 마구 흔들릴 거다. 나한테서 모든 걸 뺏어갔으니.
1: 부탁을 해줬습니다. 아줌마의...
2: 난 아무 기억도 없다네.
3: 네, 드라마 부따 인물 탐구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부처님을 쉼없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인물이죠. 바로 대바다따입니다. 부처님 생애 책을 보면 담마스님, 이 대바다따가 자주 등장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4: 네, 사실 네오다타가 부처님이 그 시다르타의 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심각하게 나타난 적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다음에 드라마상에 보면 완전히 이제 네오다타가 이제 주인공 된 만큼에 이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네오다타가 부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야소드라와 욕기에 대해서 나왔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야소드라가 그 네오다타의 동생으로 저 남방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3: 네.
4: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전히 이제 네오다타와 시다르타의 경쟁으로 이제 부처님 시다르타의 이제 상황도 나오고,
3: 네.
4: 또 하나는 이제 네오다타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인도가 인도교 네. 사상이 바탕이 돼 있고 브라흐마나 쪽을 아직까지 가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브라흐마나 쪽인 이제 상황들이 많이 언급할 수 어려워서 네오다타를 거기다가 끼워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진치 마나미카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임신시켰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3: 네.
4: 바로 이제 네오다타가 만들어진 장면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부처님이 계시는 사원에서
3: 네.
4: 식신을 발견하는데 그 식신도 네오다타를 네오다타가 만들어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3: 네.
4: 그리고 이런 거 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흐마나족 사람들이 그때 이제 미구들의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을 보지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걸 모든 것들은 네오다타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3: 네.
4: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5: 아니,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3: 네.
5: 모든 악행은 하루로 흐른다고 그래서 군자는 낮은 데 처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가 나빠지면 계속해서 그게 다 몰려들어오는 유리창 효과 비슷하게
3: 네.
5: 그리고 여기 지금 대바다따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배트맨으로 보면 조커 역할이거든요.
3: 네네네.
5: 그리고 빌런이 강력할수록 끌고 가는 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조커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뭐 단독 영화까지 나왔을 정도로 매력적인 빌런의
3: 맞습니다.
5: 역할을 하잖아요.
3: 예.
5: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제바달따가 빠지면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이런 구성은 필연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3: 네.
5: 그러니까 맞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본 작가라면 그럼 누구를 가지고 갈 거예요?
3: 네. 게다가 드라마를 보면요. 대바다따의 부모인 망갈라 드로나단도 부처님을 왕에 모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나쁜 짓을 거듭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6: 그래서 먼저 이 대바다따는 여기 우리 자연스님께서 가장 이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대바다따가 이렇게 악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그 인도에서 그 자타카라는 이제 문헌이 발전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초기 경전만 보거나 아니면 율장 정도까지만 보면 대바다따는 불교 내부의 어떤 승단의 개혁가 정도로 나오는데 자타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생남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이 과거 이야기는 항상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3: 네.
6: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진행된 다음에 제일 끝에 나쁜 사람은 저보다 대바다따고 좋은 사람은 부처님하고 이제 네. 안 한다 이래 되다 보니 어떤 이 대바다따가 어떤 그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어떤 이런 갈등 관계나 선악 대립 관계에 섰을 때 그 악인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악인이 되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대바다따가 과연 그렇게 악인이었을까? 저는 조금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바다따가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승단을 개혁하려고 했고 어떤 5가지의 좀 더 엄격한 룰을 성당 내부에 이렇게 잡아 넣어가지고 좀 더 스님들은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고, 거기에 아작다 사투라는 이 마가다의 왕이 동의까지 했으니까 이건 제법 상당한 이 능력을 발휘했던 거고, 그리고 중국의 그 이 그 순례승들이 갔을 때도 대화다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쉽게 다이드 아웃한 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대화다타가 과연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보듯이 저렇게 악인이었을까? 조금 이제 의문은 저도 있습니다. 네.
5: 지금까지도 대화다타 석굴 사원이 저 마가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왕사성 인근에 그쪽에 있습니다. 저도 전에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로 받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긴 한데요. 그냥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래 제바달타는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이래서 감노반왕의 첫째 아들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네. 야쇼다라랑 연결돼서 가는 거는 나중에 제바달타하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야쇼다라 쪽으로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바달타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냐면 사립을 묶었년 둘을 합친 거에 필적할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이제 문제가 제바달타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후계 구도를 놓고 후계 구도에서 지명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는 왕사성파라고 할 수 있는 사립을 묶었년이 주도하는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석가족이 주도하는 세력. 그래서 당연히 제바달타는 내가 혈통적으로 석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되어야 돼라고 하는 데서 그 경쟁에서 붙다가 사립을 쪽을 손을 들어줘 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를 버려두고 사립을 들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부타를 시해하려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제바달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네. 부처님에게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황수임 선생님 말씀처럼 후대까지도 환개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제바달타 집단의 특징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구리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이런 과거불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뒤에까지도 그러니까 의정스님이나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나 이런 쪽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고 의욕적인 사람인데 석가족 내부에서, 석가파 내부에서 사실은 아나유라고도 갈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0: 결국 사립을 못 건져는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하가섭하고 안한하고 2차 충돌, 석가족과 다시 왕사성파가 다시 붙는 2차
1: 네.
0: 충돌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마하가섭 쪽이 이기죠.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1: 드라마에서도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개받았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거의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부처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드라마 속에서 대바다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2: 대바다타가 드라마에서 나올 때는 결국은 부처님이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운,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분이라면은 대바다타는 권력지향적이고,
1: 네.
2: 그 다음에 폭력을 써서라도 뭐 나름대로의 국가의 어떤 의상을 세우고, 그래서
1: 네네.
2: 때로는 수도다랑한테 칭찬받고, 나름대로 자기 위상을 세워나려고 하지만은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대바다타가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권모술수에도 능하고
1: 네.
2: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불교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이 핵심이 된 가르침이 아니냐는 것을 대바다타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여주는
1: 맞아요.
2: 것이 아닌가 이렇게
1: 네. 부처님의
2: 봤습니다.
1: 가르침을 네. 말씀하신 대로 보다 대비하고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인물 장치가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자,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인물탐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또 누굴까요?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0: 사람 많은 등불이.
1: 네 도착을 기념해서.
0: 시타르타, 난 널 사랑해. 대바다타가 아니라 나랑 결혼해 줄래, 시타르타?
2: 이제 기쁨은 너희에게 다 줄게. 슬픔은 나한테 다 주렴.
3: 공주님, 걸어 들어오세요.

0: 당신은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자비가 있으면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읽고 말해도 행동에 덕이 없는 한 그건 무용하다고요.
1: 수계를 해주겠네.
0: 허락하신다면 소원이 있습니다. 부탁해서 해주세요.
1: 수계 준비를 시작해주게. 내가 직접 집전하리니.
2: 네,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인물탐구 두 번째 주인공 바로 야소다라입니다. 드라마 붓다가 부처님의 수행 이야기만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달달한 로맨스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는데요. 네, 야소다라가 부처님과는 친척 아닙니까? 네. 네.
3: 근데 이거 보면 이 우리 뭐 부처님의 가계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표도 있고 네. 뭐 그런 거 보면 사실 사촌관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근친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기원전 한 600년에서 400년 사이에 북인도의 아주 작은 마을은 아, 제 생각에는 부족 사회도 아마 형성되기 이전에 시족 사회가 아니었나 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걸 팩트를 가지고 좀 체크해 보면 아마

0: 카필라바스트 부근에 있었던 이 석가족, 샤케아족들은 주로 라마가마라고 이 동쪽에 가면 있는 마을에 있는 꼴리아족하고 이제 서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케아족의 남자는 꼴리아족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꼴리아족의 여자는 샤케아족의 남자하고 남자. 결혼하고 이래 했지만 이제 왕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왕가라는 게 이제 뭐 크샤트리아다라고 하지만 이제 지배계급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기득권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유럽도 보면 뭐 합스부르크라든지 뭐 이런 가문들 보면 전부 다 근친입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마지막에 이 아주 그 약화될 때 보면 그 근친 결혼이 오래되다 보니 그 왜 병들 유전병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예, 나온 게 이래 막 나타나는데 사실 이제 이 아주 이제 지금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니 뭐 우리도 고려 때까지 뭐 다 그랬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는 아닙니다.
0: 근데 그 이제 야소다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네. 오케이 하면서 조건을 둡니다. 네 번 성밖에 나가게 해주면 내가 결혼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초기 경전이나 부처님 일생에서는 부처님의 이제 사문유관과 이제 연결되어서 부처님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는 중요한 네. 계기가 되는 건데 이 고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야소다라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사실 야소다라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팔리 텍스트, 팔리 문헌에서는 라울라 마타, 라울라 엄마라고 나옵니다. 라울라의 네. 엄마. 그래서 라울라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부처님하고 물론 부처님하고 관계는 이거는 이제 인간부터 측면을 봤지만은 연등불 당시 때 둘이 인연이 있는 얘기로 나와야 이제 자타카의 이제 네. 인연 이야기, 먼 인연 이야기 보면은 수미타라고 하는 처녀가 연권 8수인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메다라고 하는 부처님 전생에 이제 수기 받을 때 수메다라는 이분이 연꽃 좀 달라 그러니까 연꽃을 주는 조건으로 나랑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금생은 안 되니까 다음 생에 결혼해 주겠다. 세세생생 결혼을 많이 해요.
1: 정략 결혼의 시조입니다.
2: 네. 그래서 연꽃 다섯 송이에 이게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가 됐어요. 당시에 연등불 당시 디판카라 부타 당시에 그것이 이제 이게 마지막 생에 부처님 대신 생에까지 그런 부부 관계가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도 뭐 자타카에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가 점차적으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로맨스가 있는 그런 연애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출가한 뒤에는 부처님 출가 얘기가 쭉 나올 줄 알았더니 여전히 궁전 얘기가 반 이상이 계속 나와서 아 이거는 그렇죠. 궁전 중심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 궁전 얘기가 인간적인
1: 세트를 제작하는데 그쪽 네. 비중이 많았으면 계속 그걸 끌고 갔을 겁니다.
3: 일단 드린 돈이 많기 때문에 네. 본전을
1: 잠깐 쓰고 앞에서 끝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우려먹기죠. 네.
0: 그 이제 수행하는 장면만 계속 넣으면 시청률이 이제 아마 별로 안 나올 수
3: 그럼요.
0: 있습니다.
3: 그럼요. 그럼 다큐멘터리였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른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들, 뭐 실제 이야기들도 또 네 분께서 전해주시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한데요. 경전 내용과는 다른 모습의 드라마 내용 보시면서 단마스님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예,
4: 사실 야소다라가 이제 남방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불자 여성 불자의 롤모델 되는 그런 면이 나오고 우리 남방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야소다라가 없으면 부처 신다르타가 부다가 될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지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군박으로 나가는데 수도드나 왕은 계속 이제 자기 왕자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 시다르타를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네. 근데 야소다라가 이제 막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약속해서 간 건데 나중에 고향이 이제 나오면 나한테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네. 부처님도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남방권에서 이제 종생 이야기 아까 김재성 교수님 얘기했던 자타카랑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도 야소드라가 부처님 이제 그 시다르타 그 잠면 시다르타가 이제 고행하는 모습처럼 네. 부인도 하루에 한 끼 먹고 가사를 입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예. 생활하면서 좀 분위기를 맞춰줬다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 너무 고마운 분으로 나오고. 이제 부처님도 이제 다시 이제 고향에

0: 이제 들어온 이후에 야수들한테 뛰어나오지 않았어요.
1: 네.
0: 그래서 찾아보지 않았고 그냥 방에 있었고, 부다는 이제 올라가서 그 이제 남방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부다 너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0: 게 사실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사실 드라마에 담긴 내용,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까 조금 로맨스를 강조했고요. 알고 보면 정약결혼이었다. 정약결혼의 시초였다. 또 이런 재밌는 말씀들도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1: 계약결혼.
0: 계약결혼,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 부타르 메라다 1부, 부처님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주인공은 누굴까요?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2: 내 장례를 치러줄 아이가 태어났다니.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어. 왕자가 태어났다.
3: 전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어요.
4: 너는 크샤트리아임을 잊지 말라.
3: 제가 인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4: 내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한지 도대체 모르겠어.

0: 폐하께서 아무리 애를 쓰셔도 아드님은 수도자가 될 겁니다.
1: 폐하! 이렇잖아.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어이를 불러라!
2: 찾나, 시다르타는 어디 있느냐? 보이지가 않는구나.
3: 저기요. 밝게 빛나는 분이 태자마마십니다.

0: 약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하나마가 왕국을 잘 다스릴 때까지.
1: 정말 고맙구나.
2: 네, 드라마 붓다 인물 탐구 마지막 주인공은요, 절절한 부성애죠. 바로 숫도다나왕 모습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 자연스님께서 영상을 보다가 사실 아버지를 좋아할 수는 없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3: 아니, 그 아버지 입장, 아버지를 교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무슨 예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향에서 예언자 인정받기 어렵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가 저 공자거에 보면 공자 얘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일단 떠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누가 대단하게 빡짝지근한 사람이 왔나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갔다가 그 옆집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동쪽 집에 공씨 아들이구만 이러면서 갔다는 얘기가 있고 마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 네.
3: 마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을 교화한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교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고 또 아버지의 기대치라는 게 있었죠. 그 당시 아시다시피 뭐 석가족이 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열망을 가지고 석가족의 부활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인 사자여방의 어떠한 치세처럼 이렇게 강력한 나라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시타르타가 받았다가 그거를 떨치고 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감도 그러니까 애증이 같이 있었던 거죠.
2: 맞아요.
4: 그래서 우리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그 지금 요 드라마에서 보면 대화답다가 이제 좀 이 악인으로 나오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숫도다나 왕이 사실은 악인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숫도다나 왕이 이제 이 부처님을 그 아시타 선인이나 브라만들에게 보여주니까 32가지의 성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성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속의 세계로 가면 짝그라바르틴 그러니까 전륜 상황이 돼서 인도 전체를 호령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니고 종교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잡을 따라서 하는 게 아주 좋은 거로 이야기되지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2: 맞습니다.
4: 정말 철저히

0: 자기 아이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수도다나 왕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은 분명히 내가 간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아시타 스님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을 거니까 나 너무 아쉽다 하니까, 사실상 이 부처님의 아버지가 사실상 자기 아들을 종교적인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오만 때만 이제 뭐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이그 늙은 사람이라든지 병든 사람이라든지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가지고 꼭 자기 아들을 그 헐리우드 필름셋 같은 데서 이렇게 키우고 감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주어지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전만 가지고 따진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갈등 관계가 사실상 컸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아버지는 아주 그 부성애적인 존재로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1: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신도시 만드는 얘기 보고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 병자 죽음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노인 전부 다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식량을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발상을 저렇게 전환시켰구나. 물론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을 새로운 지역으로 노인이나 아니면 병자들을 옮겨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수도다나왕이 당연히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왕위 계승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나 집착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시달타 태자가 정말 전륜성황이 되기를 바랬는데, 안 돼가지고 나름대로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아는 걸로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바로 고향으로 안 돌아오거든요. 2년간을 교화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라훌라가 대략 우리 나이로 9살이 될때 만나게 되고, 그리고 부왕, 그리고 카필라바트에 와서도 바로 궁전으로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지냅니다. 그왜내 아들이 밖에서 있어야 되느냐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연 스님께서는 이제 교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데, 초기 경전이나 이쪽 위나야 쪽의 전통에 의하면은 부처님을 만난 그날에 소타판나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법문을 한번더 했을 때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수타원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일레가 됐다, 사다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중에 또한번 오셔가지고 불안과를 얻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또 오셔가지고 아라한이 된 채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가계의 모든 가까운 이제 직계 가족들은 전부 다 아라한이 돼요.
1: 그렇죠.
2: 아들부터 시작해서 뭐 어머니는 천상에
3: 아들 프리미엄이에요. 아들 프리미엄.
1: 아들 프리미엄으로.
2: 가족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아버님에게 결국은 이 인연이 이 생에서 인연이 아니라는 것을 또다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어쨌든 부처님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 깨달음을 얻고 나서 또 가족들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로운 가르침들이,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 드라마 부탄은요, 준비 기간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세트장, 의상, CG까지 약 1,6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됐는데요. 그만큼 볼거리가 참 많은 드라마지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장면들,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모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0: 인간이었던 시타르타는 이제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붓다. 생사를 넘어선 존재. 붓다. 붓다.
1: 네, 액션, 전쟁, 로맨스. 거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부처님의 성도 장면까지. 아, 그리고 인도 드라마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 인도하면 발리우드 아니겠습니까? 뭐 뜬금없는 노래와 춤사위도 참 볼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은 어떤 장면들도 인상 깊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요. 교수님?
2: 네, 저는 이제 부처님 성도하는 장면에서 이 마왕이 나오는데 마치 리틀 부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장면에서
3: 야, 이 리틀 부다 두 분 말씀하시는데 기겁하겠는데 그거 벌써
4: 예. 20년 됐네.
3: 93년 전
2: 오래됐지만 아, 약간 겹치더라고요.
3: 너무, 30년대 가네. 너무 이게 지금 사근 듯한 분위기
2: 좀 안 맞나요? 어쨌든 마왕이 나와서 마왕의 군대와 그다음에 마왕의 세 딸.
1: 네네.
2: 원래 세 딸이 이제 빨리오로 하면 라가 타나 아라띠라고 해서 욕망과 가래와 그 다음에 불쾌감.
1: 네네.
2: 이 세 딸인데 여기서는 세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불쾌감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는 그대로 그 묘사가 돼 있지만은 네. 나름대로 여기서는 비주얼하게 보여주면서 부처님의 마지막 성도 장면이 그 마왕과의 수와 항마하는 그 장면을 잘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얻기 전날 밤에 다섯 가지 꿈에 대한 얘기도 네. 비주얼하게 잘 보여줬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경전에 입각해서 보여주려고 네. 애를 쓴 장면들이 좀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예.
5: 저는 이제 보면서 이 우리는 주로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를 팔상록이라든지 팔상도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팔상도의 부처님은 한국 옷을 입고 어떤 세팅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좀 우리 아시아적인
1: 맞아요.
5: 세팅에서 이제
1: 예.
5: 주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요 드라마 부다를 보면서 느낀 건 야, 인도에서 사셨으면 저랬겠구나.
1: 그렇죠.
5: 주변 사람들도 아마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행동했겠구나 하는 요걸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 부처님의 32가지 성인상 중에 제일 표현하기 어려운 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우스니시아 보통 뭐 6개라고 하는데
1: 네.
5: 이게 이제 저는 부처님 태어나실 때부터 있는가 했더니 어릴 때는 없다가
1: 네.
5: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렇게 머리가 슉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우스니시아가 불룩소사 올라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이 우스니시아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 불상 보면 그렇지만 진짜 살아서 이렇게 위에 우스니시아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좀 이상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드라마 속에서 이제 분장을 해가 나온 이 부처님 모습이 그 우스니시아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또 우스니시아가 있음으로 해서 야, 이분이 정말 이 깨달으신 분이자 우리가 앞으로 다 따라가야 될 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라지 어떤 당당함이 바로 이 우스니시아와 이 머리 모습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만 우스니시아와 머리가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이제 머리를 전부 삭발한 채로 나오는데 그런 네.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보다 비주얼적으로 생생하게 당시의 모습을 좀 재현한 모습들 또 극적인 모습들 인상 깊었다 하신 말씀이셨고요. 장현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3: 아니,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리포터를 저는 책으로 보고 영화로 봤거든요.
1: 네.
3: 근데 책으로 볼 때는 상상을 해서 즐거운 부분이 있고 영화로 보면 이렇게 눈으로 딱 들어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좋아하는 건 영화를 먼저 보지는 않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보면요. 그 이미지가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상상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책으로 보는 시절은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을 생각하시는 그 인연 공덕만 가지고도 금생도 안락하고 내생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즐거운 행복함이 여러분들을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드라마어법으로 짧은 본문까지 전해주신 자연수님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눈이 참 즐거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의상들. 저는 단마스님 실제로 그 의상을 그런 걸 입었었는지도 가장 궁금하고 스님께서 그래도 가장 인근 지척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사실 네, 드라마 장면에서 그 수자타와 이제 수자타의 얘기하는 장면, 이게 인도의 어떤 그 시대에서도 어떤 신앙적인 면이 왜냐면 아이가 없으면 이제 나무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사실 그 이제 오늘날적인 힌두교 문화에서 슬랑카까지 이제 많이 이어져 있거든요.
1: 그렇습니까?
6: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그런 면들을 저 나와 있는 것도 좀 인도의 실체 상황을 좀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예. 현실 속에 인도 그 힌두교적인 요소들도 드라마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4: 근데 이제 우리 보면 그 좀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서 이 드라마에 이제 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한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래 부처님 당시에 카필라성이나 마가다 지역에 브라만들이 그렇게 셌을까 했을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세지 않았었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 드라마 속에 이래 나오는 이유는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요하네스 브론코스트 교수님 같은 분이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불소행찬, 부타짜리따가 만들어지는 한 1세기, 2세기경에 인도에서 이 부타짜리따를 만든 이 우리 보통 아슈바 고샤 마명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세팅을 그 전에 이제 완전히 이 겐지지강 중하류 지역에 있는 세팅에서 힌두교적인 세팅으로 산스크리트로 이제 부처님의 일생을 시로 표현하다 보니 그때 다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드라마의 잘못이 아니라 불교 내에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 속에서 이미 이 세팅이 힌두적으로 브라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 우리가 조금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아니, 그리고 드라마 입장에서는 또 어차피 시청자를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자본을 누가 댔느냐도 봐야죠.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한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네. 중국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3: 인도에서 뭐 만들었는데
1: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불교도
3: 감독이 잘립니다. 중간에 바뀌면서.
1: 네, 자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우리나라 고대 영화 보면은 한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고대 그 당시에 없었던 대바나가리 문자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은 약간 아쇼크왕 시대의 문자 같은 걸로 고대 문자를
3: 이런
2: 했으면
3: 식으로 접근하면 사용 못 봅니다. 한국사 전공하면 사용 못 봅니다. 이건 그냥 그러려하면서
2: 네. 그렇게 봐야죠.
1: 네. 즐겁게.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4: 드라마는 드라마.
1: 네. BTN 불교 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네 분과 함께하니까요. 저 역시 드라마의 감동 이상의 흥미진진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부처님 주변의 인물 중심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잠시 후에는요. 네 분이 뽑아주신 명장면들로 또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붓다의 다양한 장면들 함께 만나보고요. 또 네 분의 불교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드라마 붓다의 가장 큰 핵심 하면 또 부처님 성도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첫 설법하시는 모습 등 참 인상 깊게 저도 봤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네 분의 또 좀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차현 스님.
1: 부처님께서 그 성도 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 게다가 오비구하고도 떠나고 결국은 혼자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 왜 이제 바루를 수자타가 우유주 공양한 거를 바루를 니런선화에 띄우잖아요. 그때도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 장면이 나오던데 니런선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점 같은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 깔 때도 보면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드라마의 구성상 수자타가 계속 같이 하는 걸로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뭐 전정각산으로 가셨다가 여기는 아닌갑다. 또 이래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 봬요. 이래가지고 네. 이동하시잖아요. 부타가야까지. 네. 이렇게 이동하셔서 거기 이제 꿀 베는 걸 보고 이제 쿠샤 뭐 이렇게 길상초 뭐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도 끊겠다라는 거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시는 거니까 죽음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행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거고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신은 그때 불확실했었고 그거는 굉장한 극심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됐을 거다. 그 상황을 그렇게 보면 더 절절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0: 네. 교수님요.
2: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6년간 고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6년 정도는 수행을 고행을 해야 이게 네.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과거 28불 가운데 고행하신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이거는 이제 전생의 이야기하고 연결되고 이제 카사파 붓다 당시에 부처님이 카사파 부처님을 못 알아보고 약간 비난 섞인 말을 한 그 과보로 6년간 고행을 했다 하는 얘기가 나중에 설명에서 나옵니다.
0: 네네.
2: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고행이 마치 수행처럼 생각하는데 고행은 수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전 내에서 보면은 마츠마니카야 이제 성구경에 보면은
0: 네.
2: 부처님께서 고행하신 장면이 다 생략되고 엄청난 용맹정진을 하셨다 이렇게만 나와요.
0: 네네.
2: 또 사차카 경에서 보면은 부처님의 고행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고행을 다 겪으시고 나서 이제 태자 시절에 이제 선정에 들었던 농경제 때 선정에 들었던 것을 기억을 올리셔서 저는 이제 이 면에서 역시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안 받으셨고 스스로 선정을 하신 거겠지만은
0: 네.
2: 어린 시절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다.
1: 초기
0: 네.
1: 교육이 인생을 바꾼다.
0: 네.
1: 결론은 그걸로
2: 제가 유치원을 안 다녀가지고 저는 뭐 인생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 아나파나사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종에 사선종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먹기 전날 초야 때 이제 숙명통
0: 네.
2: 6시에서 10시 그 다음 10시에서 2시 때 천안통 사생지라고 하는 천안통으로 그 다음에 새벽녘 2시에서 6시 사이
0: 네.
2: 이때가 딱 동쪽을 바라보고 샛별이 뜨는 바로 그 시간 보름달이 서쪽에 기울고 동쪽으로 새벽 샛별이 뜨는 바로 그 순간하고 겹치는 그 시간에 성도하셨다 누진통을 얻으셨다 하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서 붓다가 되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것이 아마 우리가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생각할 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특히 드라마 붓다 안에서의 그 성도 장면, 묘사된 장면을 네 분께서 보고 참 잘 찍었다, 영상미가 좋다, 또 이런 호평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3: 이 부처님 그 깨달은 장면, 이것도 이제 아주 이 그 좀 세세하고 세밀하게 했는데 보통 우리 부음이 스파르시아 무드라, 촉지인이라고 하는데 촉지인 장면이라든지,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천상세계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네. 장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남방 설교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0: 얻으시고 7주 더 머무르십니다. 우르벨라 지역에. 그 첫 번째 주에는 보리나무 아래 앉아서 이 깨달음이 주는 지극한 그 이 기쁨을 누리시고 2주째가 됐을 때는 보리수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네. 보리수나무에게 한없는 감사를 표하고 셋째 주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상세계로 올라가셔서 경행을 하십니다. 우리 그 밀키웨이에서.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저는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제법 제가 이 드라마 붙다 보니까 제법 멋있게 제가 저 장면 학생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제법 멋있게 나왔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원래는 보드가야 대탑 보면은 부처님 경행했던 네. 경행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2: 네. 예,
1: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바로 옆에. 그러니까는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경행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좀 몸 좀 푸시고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2: 네,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그럼 이번에는요, 불교 전문가 네 분께서 직접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꼽으신 장면들을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어떤 분이 뽑은 장면인지 장면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는 재미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3: 일을 하지 않으면 쌀뜨물밖에 줄 수 없어요. 밥을 원하면 가서 밭을 갈아요.
4: 주복. 당신의 행동은 참으로 훌륭하오. 그 여인이 무례했는데도 말이오. 그런데도 축복을 주시다니. 당신은 평화의 상징이오.
5: 전 아무것도 아니라오. 스승님의 가르침일 뿐.
4: 스승이 누구요?
5: 샤카 성자 부다. 스승님은 중도에 머물라고 중도에 있을 때 슬픔도 기쁨도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세요.
4: 아, 그 중심은 어디 있나요?
5: 샤카 성자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깨어나면 됩니다.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2: 네, 첫 번째 명장면은요. 아싸지의 탁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꼽아주신 명장면일까요? 네.
1: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을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야사와 그 친구들 또 제도하시고 60명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아라한이 있었을 때 네. 세상에 61명의 아라한이 있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들 이제 한 길을 둘이 가지 말고 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연민의 마음으로 설하라 이렇게 아라한들을 전도 선언하는 전도로 전도하러 나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나도 우르벨라로 가겠다 하시고 우르벨라로 가셔서 세 명의 가섭 삼명제가 이끄는 1,000명의 불을 섬기는 바라문들을 또 수행자들을 제도하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로 가시거든요. 그때 장면하고 겹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오비구 중에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됐던 아싸지 네. 마승비구라고 하는데 뭐 콘단냐 안냐 콘단냐가 첫 번째로 아라한이 되고 아싸지가 마지막으로 돼가지고. 들어가서 탁발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저렇게 아싸지가 문전 박대 받고 일하지 않으면 뭐 쌀뜨물만 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네. 실제로는 경제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저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다가 일하지 않으면은 일하지 않으면 왜 먹느냐 나는 농사지면서 먹고 사는데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도 나도 씨앗을 뿌리고 믿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그다음에 불사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 뭐 정진의 소를 몰고 이런 얘기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데
2: 네.
1: 이 장면에서는 이제 그것과 겹치면서
2: 좀 접목이 됐군요.
1: 축약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 부처님의 수제자 두 명이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수타원 예류가를 얻을 때는 저 아싸지 비구로부터 들은 개송.
2: 아.
1: 근데 저기 나오는 개송은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완전히 지금 좀 신두교식으로 바꾼 것 같아요.
2: 그래요.
1: 그래서 본래의 개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의 개성은 간단하게 하면은 원인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법들 여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셨네. 또 그것들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네. 이것이

0: 대사문의 가르침이네. 요 개송을 읽고 나서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니까 저는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이 대사에서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싸지는 알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설명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제 스승이 계십니다 하고서 스승을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개송을 듣고 수타운이 되고 그다음에 모깔라나 친구인 모깔라나 존자, 네네. 당시 산자의 제자였는데 모깔라나 존자한테 가서 똑같은 개성을 말하니까 모깔라나 존자는 그 개성을 사리푸타 존자한테 듣고서 수타운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산자의 제자로서 있다가 네네. 두 사람이 산자의 다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인데 산자야한테도 얘기했는데 산자야는 내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네.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안 갑니다. 너희들은 가라 했는데 500명이 따라 나갔다가 500명이 전부 제자였는데 산자애가 피를 토하니까 250명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야기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면 속에서 초기 승단의 전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제자들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고 제자들의 아란 제자들의 이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진 전도 활동이 없었다면은 초기 승단은 그렇게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처님의 저는 전도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비구들을 교화하신 거, 60명의 아란 있을 때 전도 선언하신 거. 가섭 삼형제 천명이라고 하는 당시에 마가다국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을 먼저 제도하시고 그다음에 왕사성 라자가하로 들어가신 것이 전부 다 부처님께서는 계산해가지고 움직이셨던 거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중에 한 장면이 저 사리푸타 존자가 아사지를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네. 해서 전후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좋은 장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뭐 자연스님 충분히 동의하시죠?
2: 아니 이게 사리부라고 목건년이 이제 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 교단이 확립되는 사리불이라고 하시는 분이 총리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해하면 쉽게
1: 총리요.
2: 이해가 될 거예요.
1: 예. 예.
0: 법의 장군이었으니까.
2: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사리불이 살아 있었다면 부처님이 교단을 물려줬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쌍연제자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사리부를 제2의 붓다라고 대지조론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좀 특출난 제자예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건년하고 이렇게 쌍연이라고 해서 둘 다 같이 가는데 목건년은 사리부라고 친구긴 해도 결코 이렇게 같이 대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네네.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제외하고는 열애를 제외하고는 사리부의 16분의 1의 지혜에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16분의 1이라는 게 그 당시 인도의 상투어로 사진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게임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사리부이 대단한데 그걸 누가 교화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싸지 마승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 트레이드마크가 가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위제일 마승 아니 허세가 아니고요.
1: 허세는 아니고요.
2: 그러니까 딱 보면 신심이 나게 딱 이렇게 딱 보는
3: 모습이.
2: 자체만 가지고도 신심이 뚝뚝 떨어진대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0: 그러십니다. 선생님.
1: 예, 아니 충분히 그러십니다.
2: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내면적인 게 갖춰져서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보는 것만 가지고도 위교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특징적인 분이에요.
1: 불교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드라마 부다의 명장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어느 분이 꼽아주셨을까요?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4: 내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요. 당신 얼굴은 어찌 그리 빛이 나오? 어떤 지혜를 얻은 거요? 나는 깨달음의 길을 찾았소이다.
5: 그렇소? 그럼 스승은 니시오?
4: 없습니다. 저는 이 길을 홀로 걸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 빛을 보냈죠. 저한텐 스승이 없습니다.
5: 거짓말이요. 스승이 없인 지혜를 얻을 수 없어. 스승의 공을 뺏고 있군요.
4: 사람은 궁극적 진리를 홀로 찾을 수 있어요.

0: 그리고 몸소 그 진리를 체험해야 해요. 결국에 얻는 건 아주 단순하고 유쾌한 진리라오. 이 순간에 깨달음이 있고 이 순간에 자유가 있어요.
1: 베다도 다른 영적 가르침도 안 믿는다는 걸? 진리가 그리 단순하고 평범했다면 왜 현자들이 일생을 명상 수행을 하며 보냈겠어? 가시오, 가시오. 당신한테 조금 존경을 표하니 설교를 시작하는군요.
2: 불교 전문가가 꼽은 두 번째 명장면. 아, 노경원 가는 길 우빠가를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황순일 교수님 직접 꼽아주셨다고요.
3: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제법 이제 비슷하게 표현돼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면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신통력으로 보니까 첫 설법할 대상인 오비구가 사르나트에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출발해가지고 가는 길에 보드가야 하고 가야 사이에 있는 길에서 아까 보듯이 이제 네. 두 분이 만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우빠가는 아지비카라고 해서 순세외도를 따르는 분이었는데 부처님의 걸음걸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 좋으니까 부처님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당신은 어떤 가르침을 절겨 수행하며 네. 지금 어디 가냐.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아마 이제 막 깨달음 얻으시고 드디어 광야에 나섰는데 누군가가 본인을 알아봐 주니까 조금 흥분하셨을 수도 있나. 그래서 나에게는 스승도 없고 신들을 포함한 이 세계 전체에서 나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는 없으며 이 모든 걸 내 홀로 다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를 따르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나는 지금 이 그 불사의 북을 두드리로 카시의 도시, 이게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보였던 제 우빠가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든 다음에 우리 경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후빼야 이랬는데 후빼야. 후빼야란 무슨 말인가? 레디비. 뭐 진짜 당신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다음에 이러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야 무슨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오만하고 그래 자랑이 늘어졌나 하고 이제 가는 건데 그래도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부처님이 첫 설법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2: 네.
3: 사실상 실패한 거고 이 이야기가 율장에 지금 저대로 마하바까에 남아있다는 거는 이 이야기가 만약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우리 좋은 것만 있고 안 좋은 건 다 빼버리는 거 안 여면 됩니다. 그죠?
2: 네.
3: 근데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 프랑스의 써넷이라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인도의 태양신 진화에서 가지고 온 메이드업 만들어낸 이야기고 부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분과 예. 이제 논쟁을 많이 했던 분이 허먼 올덴베르그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저 율장의 저 대품입니다. 근데 허먼 올덴베르그가 부처님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인용한 부분이 바로 저
2: 그렇네요.
3: 야, 실제 이런 일이 예. 없었으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어떻게 경전에 들어있었을까요?
2: 반증하는.
3: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부처님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반증으로도 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제법 재밌게 저 부분이 우리 드라마에서 표현되었다.
4: 타이타닉으로 말하면 출항 직후에 좌초예요.
2: 그런데 또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바라보시는
5: 제가 거예요. 바라보는 예. 우빠가에 대한 저 만남의 의미는 당장은 법이 이해되지 않고 당장은 저 사람한테 법이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부처님은 법의 인연을 심는 분이다. 저도 처음에 무연중생,
2: 네.
5: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봤는데 저 우빠가가 저러고 나서 부처님 헤어지고 나서 사냥꾼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2: 예.
5: 아주 그냥 한 10여 년 동안을 바가지 속에서 삽니다. 자식도 낳고 사는데
2: 예.
5: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나중에 나요. 아, 그때 만난 그 젊은 성자라고 하는 분이 뭔가 가르쳤지? 그분 어디 있지? 하고서 다시 성단으로 찾아갑니다.
2: 네.
5: 다시 출가해요. 그러면 뭐 집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성단에 들어와서 아나함, 그러니까는 불안과를 얻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2: 네.
5: 저는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사문광역에 나오는 아자타사투왕이 아버지를 죽인 아자타사투왕한테 사문광역이라고 하는 아주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쭉 설명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만약 왕이 아자타사투왕이 네,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결실이 있었을 건데 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 네.
5: 이것도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에 가는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데바다타한테도 저는 적용된다고 봐요. 데바다타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계속 준 것은 그 가르침에 부처님의 법이

0: 씨앗이 돼서 이 사람한테 언젠가는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먼 예. 훗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1: 이 두 분이 지금 아까 그 부처님을 이제 초월적 범주까지 볼 거냐 안 그러면 인간적 범주를 볼 거냐 지금 그 얘기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파카 얘기가 지금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부인이야말로 독한 부인을 만나면 출가에 연결되는 선지식이다 이렇게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 잠깐 들었냐면 그 제프 베조스 그 아마존 CEO가 이혼할 때 40조를 이렇게 줬는데 참 그것도 선지식인가 봐 40조를 들여서라도 나는 탈출하고 싶어요 이렇게
2: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고 싶으십니까? 저희가 함께한 불교 전문가분들이 함께 뽑은 드라마 부다의 명장면 다음 장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봅니다.

0: 형님, 힘든 결정을 내리셨군요.
1: 이런 모습을 차마 더는 볼 수가 없네요. 왕비 마마가
2: 이미 애통하게 형님을 잃었는데 이제 저희를 고아로 만드시렵니까?
0: 이 생에서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 모두에게 감사하네. 내가 없어도 여러분은 법을 실천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리라 믿네.

0: 눈물은 보이지 말자. 내 수계를 받으면 바로 너를 부르마.
1: 네, 드라마 부탄 명장면 파자 파티에 출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바로 제가 꼽은 장면이었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지 이제 겨우 100여 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 그러니까 2600년 전에.
2: 1971년이에요.
1: 아, 그래요? 네,
2: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1: 그런데 지금 2600년 전,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여성의 출가를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정말 아주 센세이션한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연스님?
2: 이거는 제가 이제 종교를 넘어서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할 때 여성 부분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종교인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사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녀는 미사 집정권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는 것도 신성에 대한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불교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제약이라고 하는 팔경계법이라는 걸 두긴 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조건부 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500년 전이라고 하지 말고 조선시대 때 어떤 굉장히 대단한 남성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냐면, 여성도 똑같이 과거권을 주고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1: 거의 그 정도의.
2: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만 우리가 시간을 돌려놔도 그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건데, 그걸 25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여성이 출가됨으로 인해서 불교 교단에 굉장히 위기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팔경계법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꾸 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볼 때 얘기인 거고, 그 당시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혁명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제가 단마스님께 또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여성의 출가를 맨 처음 허락한 것이 바로 남방불교인데, 사실 지금의 남방불교에서는 비구니 스님들 만나 뵙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3: 이제 남방권에서 스릴랑카만 아니라 이제 대국이라든지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서 거의 비구니 재단이 없다 보니까 비구니 재단은 설립 허락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고, 이제 전전 스님들이라든지 스님들의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스리랑카에 지금은 인도라든지 그리고 유럽에 가서 이제 출가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0: 근데 그걸 이제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 전통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전통적으로 3인이 계를 지켜오는 분들이 계셔요.
1: 네네.
0: 그분들은 또 아직까지 그 전년 스님들 허락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 지금 대립이 되고 있네요.
0: 예, 이거 예. 내가 보기에는 아마 15년, 20년 안에는 비근이 재단은 스리랑카에 설립될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1: 예.
0: 지금은 3인위로 인정했어요.
1: 아,
0: 3인위로 인정한 예. 나라는 스리랑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제 고국도 이제 약간 자별하고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별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왜냐면 비율을 봐도 남성 한 명이 여자 세 명이거든요. 근데 전쟁 많이 하면서
1: 아.
0: 그리고 비율적으로 여성이 많이 태어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굉장히 뚜뚜한 분들도 불교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고 남자 이제 남성 출가자가 주로 적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멀지 않은 미래에 비구니 재단을 설립한 날이지 환희를 만다라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남방 불교에서 그 비구니 스님의 전통 아마도 스리랑카에서 가장 먼저 또 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자, 드라마 부다 전문가들이 뽑은 명장면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2: 이 달콤한 요리를 올리는 것을 잊고 있었네요. 백단향 나무에서 정성을 들여 따온 꽃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0: 번개가 치고 폭풍이 오네요.
1: 찬다. 나머지 꽃들을 흙 속에 묻고 아무에게도 주지 말게나.
2: 네, 이번 명장면 바로 춘다의 공양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자연스님께서 또 꼽아주셨더라고요.
3: 네, 개인적으로 돌아가실 때 이 스토리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왜 우리 팔종의 열반경이라고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3개월 정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춘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버섯 공양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스카라마타바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은데, 뭐, 그거를 다른 분이 얘기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라내고, 아무튼 그 버섯 요리가 있는데, 거기에 독버섯이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그 음식을 딱 보시자마자, 이것은 아무도 먹지 마라. 하지만 신심 있는 공양을 아무도 안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도록 다,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약간 이질 비슷한 식중독 비슷한 이제 그런 증세를 보이시죠. 그래서 네. 물을 자꾸 찾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행동이 굉장히 재밌는 게, 저는 부처님 돌아가시는 걸 이렇게 그 열반경의 스토리를 보면 뭘 생각했냐면, 야, 돌아가시는 분이 보통은 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주변인들을 전부 위로하세요. 그래서 춘다에게, 아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춘다가 지금 나에게 공양을 하고 내 몸이 아파진 걸 보고 공양 올린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 네가 가서 이 공양은 수자타가 나에게 공양을 해서 정각을 얻은 것과 대등 공양이라고 얘기해 줘라.
2: 예.
3: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상황들도 보면 뭐 말라죽에 가르침을 설하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네네.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산 사람들을 주변인들을 어떻게

0: 언제든지 완성시켜주고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 예.
0: 춘다라는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춘다가 이제 대장장이라고 나오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대장장이가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금은방까지 같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도 팔고 만들고 아마 공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같이 다 했을 거예요. 그게
1: 네.
0: 역할이 완전히 분리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춘다는 상당히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 부처님이 이 공양을 드시고 나서 결국 완전한 열반, 아까 황순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열반에 드시기 때문에 그 공덕의 마일리지가 풀로 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둘다 굉장히 재밌는 게 수자타도 그렇고 춘다도 그렇고 약간의 우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자타는 그게 몫인 줄 알고 했다가 얻어걸린 거고, 춘다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했다가 또 약간의 반전이 있고, 그래서 이 대목을 뽑게 됐습니다.
1: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2: 이
1: 있으세요?
2: 부분은 이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이그 하나의 종교를 만든 분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1: 네.
2: 그 복잡한 장치 속에 바로 이 춘다 이야기가 있고, 따라서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자, 이제 단박기띠 스님이 꼽은 명장면만 남았습니다. 어떠한 장면인지 확인해 보죠.
3: 깨어날 수 있는 능력이 붓다라네. 마음속에서 붓다를 깨우게.
4: 거룩한 붓다께 귀의합니다.
3: 깨어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담마라네.
4: 거룩한 담마에 귀의합니다.
3: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고 정신을 모으게, 마음을 모으게 하는 곳이 상가라네.
4: 거룩한 상가에 귀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담마기띠 스님께서 꼽아주신 장면, 마지막 제자의 궁금증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장면, 담마 스님께서 직접 꼽아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5: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열반경을 참 좋아합니다.
1: 네.
5: 왜냐하면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도 포함되면서 부처님이라는 거는 이제 인도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어떤 이제 설명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1: 네.
5: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의문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석되는 부분, 왜냐면 굉장히
1: 네.
5: 길거든요. 길면서
1: 네.
5: 이제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교이고 뭐 불자가 아니고
0: 외도고.
5: 외도고 이제 불자가 아니고. 부처님을 이제 찾아오는 거는 다른 사람이 계달음을 얻느냐 궁금한 거 있어서, 왜냐면
1: 아,
5: 알라라칼람이라든지 다른
1: 네.
5: 이제 여섯 분의 선지자가 계달음을 얻느냐라는 궁금한 거 있어서 부처님 찾아와서 열방하시기 전에 꼭 들어야 된다. 왜냐면 제가 본인이 이제 계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 뭔가 그런 궁금해서 왔는데, 부처님은 그 질문을 하자 나는 그것을 답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계달음을 얻을 수 있게
1: 예.
5: 말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이제 어떤 이제 우리 개들하지 않는 사람이와 개들한 사람의 차이점이 또 다시 한번 단순하게 설명하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바다가 이제 마지막 지혜 아라한 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 특징에는 이제 부처님 첫 번째 아라한도 나이가 많으시고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아라한도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라는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희망이 있다라고 한 말씀도
0: 예.
5: 말씀을
0: 굉장히
5: 드렸습니다.
1: 우리 담마 스님의 의견은 무척 새로운 해석이고 또 창의적이다. 두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황 교수님.
2: 예. 그, 예, 뭐, 하여튼, 뭐, 스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요 부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 불교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0: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야 예. 되고, 일단 부처님이 이제 이 그 보시면,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두 가지 열반이 어떻게 이제 나왔고 발전되어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반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 뒤로는 제가 열반은 그들도 보지도 않던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제가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부처님의 이 마지막 모습 열반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까 우리 김재동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나 허리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리처드 곰브리지로 그 당시에 이제 PT에서 회장님이었는데,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하여튼 부처님은 성인이고 부처님은 전지자이면서 전능하신 분인데 계속해서 아프다 아프다 하니까 내가 갑자기 그 좀 신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 부처님의 아픈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외도들이 그런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공격하기 좋았겠냐.
1: 네.
0: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지도 교수님한테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지도 교수님 제보 뭐라는가 하면, 부처님이 아프다고 하고 부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부 신체적인 문제지 어디 경전을 어디 봐도 이분이 정신적으로 지혜나 어떤 득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1: 예.
0: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됐다. 포기하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1: 워낙 부처님 일대기를 방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 후에 경전에 나온 가르침들을 부처님께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도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뽑은 부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확인해 볼까요?
2: 사랑하는 비구들이여,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라. 깨어나라. 담마의 길을 걷도록 해라. 자신을 귀처로 삼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 열심히 부단히 정진하도록 하라. 부디 포기하지 말라.
1: 네, 부처님 유훈이 담긴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네, 마지막 유언이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해서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바르게 노력해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아마 저 당시에 아라한이 되지 못한 비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3: 아라한들은 뭐 수행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고, 저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1: 네.
3: 들어가죠.
1: 예.
4: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제 생략하라고 하면, 나는 그 와이담마 상카라 아프마데나 삼파데타라는 그 말을 좀 생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 네.
4: 그 인과연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들은 소멸을 봉성을 한다라는 그 말이 깨달음의 계침을 선징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5: 이 얘기도 원래 유운의 맨 마지막 나오는 네. 유운 안에 있는 얘기.
1: 네.
5: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 선종에서는 뭐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하늘로 떠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열반하시는 자세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저렇게 그냥 누워서 서쪽을 보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 예.
5: 서쪽은 죽음의 땅, 그다음에 동쪽은 삶. 그래서 겐지스강도 인도도 보면, 아니 겐지스강이 아니고 인도에 아니 저 이집트에 나일강에서 이제 동쪽에 사람 살고 서쪽에 피라미드 있고 비슷한 문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고
1: 네.
5: 한마디로 압축하면 노력해서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1: 네.
5: 그래서 저게 처음 들을 때는 뭐 저렇게 좀 약간 싱거운 말씀을 막판에 큰 스님들 임종계처럼 뭔가 한 방을 터트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알딸딸한 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1: 네네.
5: 했지만 살아보니까 저거같이 간절한 얘기가 없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전체 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바유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쌈빠데따 한 다음에 우리 그 대반 열반경에서 아얌 따따가따사 빠찌마 왔자 이런 이것이 열의

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랬는데 바이오담마상카라 하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본성적으로 파괴되게 마련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인연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그 말씀이고 나는 이제 없는데 너희들밖에 남지 않았느냐. 아빠 엄마 되나. 따라서 너희들은 게으름 피우지 말고 꼭 너희들의 목적을 이루어라. 이건 꼭 그 우리 그 옆집 아저씨가

0: 너무 좀 가슴에 와닿으면 꼭 지금 현재도 바로 옆에서 부처님께서 너 게으름 피우지 마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 정말 인간적인 말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BTN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사실 이 시간 동안 55부작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물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요 장면들 좀 모아보고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 또 사실적인 경전에 담긴 이야기들 또 비교도 하면서 네 분께서 설명해 주셔서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함께해 주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자연스님부터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시죠.
2: 55부작을 아예 그냥 나눠서 하면 한 200부작 만들겠는데 그걸... 특집 프로로 해서 1년 내도록 방송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뭐 부처님 오신 날이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 교조를 등한시하는 종교의 영속성과 그다음에 이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머릿속에 잣대로 딱 정립만 돼 있으면 그 나머지 가르침들은 그 다음에 생활 윤리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리를 잡히게 된다.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나 컴파스가 세상을 바르고 둥그렇게 만들어주진 않지만 자나 컴파스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발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야말로 시작이자 가장 궁극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
1: 네, 김재성 교수님 어떠셨나요?
3: 네, 저도 한 종교나 사상을 알려면은 그 종교나 사상을 만든 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만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먼저 제대로 배우는 것은 불교 공부가 시작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도 우리한테 전해진 수많은 자료들이 많은데 대승불교적인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초기불교, 법화불교적인 자료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좀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드라마 붓다는 아마 한국 이 시청자들에게 BTN 시청자들에게 부처님 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드라마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부처님 생애를 깊게 공부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담마스님.
4: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드라마 부다를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면 앞으로 나오는 제 시대에는 더 뭐 이제 그 제대로 나온 거 이제 중요하지만. 약간 덤명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담으면 어떨까? 어떤 경전은 그냥 덤명상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면 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접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1: 편하게,
4: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한국 불교에서 그리고 전 세계 불교에서 그런 데 그 고민을 많이 하면 라는 그런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그 이 부처님은 저기 제가 불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기 자신이 깨닫는 가르침을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 살아 계시는 동안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제가 보기에 한 90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완벽한 형태로 갖춰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900년 동안 불교인들이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들 이 정도는 알아야 불교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전부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이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는 이 자체가 가장 완벽한 불교 입문서가 되고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불교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완벽한 스토리텔링 자료가 되는 게 이제 부처님의 일생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의 드라마로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히 부처님 이의 일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충실한 불교인이 된다.
1: 네.
0: 아주 충실한 불교인이 되고 신심이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좋은 불교 신자가 된다는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참 저도 이 좀 이 뭐 이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 많았지만 그래도 참 이 뿌듯하고 나름 저도 이렇게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0: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BTN 불교TV 특집 드라마 붓다를 말하다. 드라마 붓다를 통해서 모쪼록 부처님의 생애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성가사제 안구울야 세존수고래 무주상구시 복덕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고래 보살라 능유소교주 수고래의

덕적비 복덕성시고 열애설 복덕다약구 유인어차경 금수진해지사국에당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봉행해서 그 뜻을 스스로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드시면서 글루텐을 넣으시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0: 아니지요.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비티엔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불교를 만나면 맨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마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수행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의 많은 것에는 항상 마음을 닦는다라고 해서 마음을 중요시하긴 하지만 태생적으로 불교에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바꾸는 데 핵심은 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곧바로 행동한다라고 해서 무언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듯이 다이어트, 운동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닦을 숙자를 써서 행을 닦아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을 통해 바뀐다, 마음을 통해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천천히 닦아서 쌓이고 쌓여 그 행이 어느 순간 나라는 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수행에 가장 근본적으로 두고 그래서 그 수행에는 반드시 기다림,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서도 보시, 지계, 그 다음 정진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는 순서로서 이 여섯 가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는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 그것이 물들도록 또는 익숙해지도록 기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 사회에서는 이 기다림, 인욕이라는 것이 점차 사라지고 그것을 잠시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주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우리가 살면서 항상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화두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기다리고 나의 일을 기다리고 또는 귀인을 기다리고 좋은 시절 인연을 기다리죠. 그 기다림이 있어야 무언가를 만나고 이루고 또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세상은 눈앞에서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들을 점차 바라만 보고 그렇게 원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면서 정말 그런 일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손바닥 뒤집듯이 휙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그냥 마치 꿈과 같이 눈만 팍 뜨게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자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나오다 보니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점차 꿈꾸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뉴스에서도 보면은 무언가의 투기, 투자 또는 복권,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고 있죠. 그를 통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됐으면,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바뀌었으면,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마치 우리가 뭐 꿈에서 깼더니 스타가 됐다라는 소설 속의 이야기와 같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 하는 무언가가 벌어지기를 기다리는 세상이지만, 세상의 일, 일상이라는 곳에는 그런 것이 흔히 일어나지 않고 어쩌면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기다림이라고 하는, 불교적으로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기다림으로써 만나서 더욱 설레이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 뭐가 그리 급하고 빨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쩌면 인터넷상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빨리빨리.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하면 항상 빨리빨리, 빨리빨리라고 외국인들도 장난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빨리빨리. 최근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최단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추천 경로가 있고 최단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추천 경로를 많이 쓰는데, 최단 거리를 가게 되면 막 꼬불꼬불한 길을 가든 어찌 됐든 1분 1초라도 빨리 도착하게 되죠. 수고로움을 포기하고 시간을 줄여서 더 빨리 도착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빠른 성공이라는 것이 사회에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또는 20, 30대들이 가장 꿈꾸는 게 영앤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수저, 흙수저 또는 엄치나 자꾸 그런 걸로 사회가 방향을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최단거리, 빠른 성공 이런 것만 꿈꾸다 보니 무언가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라고도 제가 표현하지만 사실상 투기에 가깝게, 요새 영끌이라는 표현이죠. 처음에 저는 영끌이 무언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한다는 건 줄 알았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 해서 영끌이라고 한다고 하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식이나 어떠한 이 경제 지표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죠. 그러다 보니 나온 표현이 급락, 급등. 모든 게 다 빠른 표현입니다. 빠른 걸 넘어 어쩌면 급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걸 넘어 급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잠깐도 지켜봐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정작 자신은 어떨까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지켜봐주지도 못하면서 나는 항상 성공하고 싶고 나는 항상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자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다못해 외국어 공부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책 한두 장 봤다고 해서 외국어가 술술 나오진 않죠. 정말 오랜 시간 앉아서 단어 하나부터 시작해 그게 문장으로 넘어가고, 문장이 점차 회화로 넘어가고, 회화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대화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이 있을 때 외국어가 내 안에 스며들듯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 간화선, 바로 좌선 수행에서도 절구통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푹 앉아 있어야 자신에게 그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이었고, 그 시절 인연을 만났을 때 두 손에 박수가 짝 소리가 나듯이 내 앞에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인데, 근데 그 변화만을 우리는 쫓다 보니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게 되죠. 기다리지 못하면 읽지 못합니다. 지켜봐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항상 완성되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점차 자신을 놓치는 건 아닐지도 모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은, 인생은 필연적으로 나이를 먹어야 하고, 나이를 통해 성장해야 되고, 성장 속에서 배워야 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참되게 자신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인생, 삶,
사실은 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더 좋아합니다. 인생은 그냥 한 인생 인간으로 태어나 쭉 살아온 시간으로 볼수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 특히 불교를 만난 뒤에 이제 느끼게 된 삶이라는 표현은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룬 또는 변화시킨 그 기간을 삶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를 먹는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보내고 나면 하루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고 2026년이 어느새 절반 이상이 지나갔죠. 남은 몇 개월이 지나면 또한 살을 먹게 됩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 그 흘러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말할 수 있고 수행은 즉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공부라고 하죠.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영어의 스터디가 아닌 공부라는 표현은 제가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쿵푸의 한문이 공부입니다. 점의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넘어와 소림사에서 수행자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할 수 있도록 쿵푸를 가르쳐 주죠. 그때 그 쿵푸는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한자로 공부라고 불렀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언가를 공부한다. 왜? 공부를 통해 자신이 변화해 나가고, 그 공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그 공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쿵푸를 따라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공부 또는 수학 또는 국어 여러 가지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에 바뀐 적은 단 하나도 없죠. 정말 오랜 시간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체력을 거기다 쏟아붓고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실력이라는 게 생기죠. 참된 힘입니다. 참된 힘이 생겨서 그게 점차 나를 올리면 그게 나를 배움으로 이끌고 그 배움이 나를 성장으로 이끌고 그 성장을 통해 올바로 나이를 먹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을 단단히 만들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 근원은 바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내일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놓치고 어제를 원망하며 또는 어제를 미련하게 생각하며 아, 어제 그거를 했었으면 낫을 텐데 어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세상 속에 어제만을 바라본다면 오늘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오지간한 미래를 허망하게 꿈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나의 할 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차근차근이 쌓여서 실력이 될 것이고 그 실력은 반드시 우리를 좋은 내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느리고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걸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참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장할 수 없을 것이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한 명의 몫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저 완성형만을 기다리죠. 무언가가 완성된 형태가 내 앞에 똥하니 떨어져서 나의 일을 지금부터 착착착착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지금은 AI, 휴머노이드를 기대하는 겁니다. 반면에 꿈꾸고 기대하지만 이게 내 곁에 나타났을 때는 정작 내 일을 뺏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또 갖고 있죠.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조금 기다려줄 줄 알고 그가 바뀌거나 익숙해질 때까지 참아주고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라는 건 나와 같은 선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함께한다라고만 하고 나만 저만치 먼저 뛰어가서 왜 빨리 안 와? 빨리 와! 그는 뛸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여력이 없는데 어찌 뛰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선 뭐라 하겠죠? 아니, 그왜 빨리빨리 못하냐고? 그 지금 쫓아와야지. 내가 이렇게 앞에 가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요새 사회에서 꼰대라고 부르죠. 우리는 라떼는이라고 하죠. 우리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누군가가 라떼는 아유 그만 얘기하세요. 아유, 그건 그때죠. 지금은 지금이에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꼰대가 돼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나와 함께 해주고

마음 하나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한 1년 전쯤이죠. 다큐 인사이드라는 방송에서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써 있죠.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아래가 1편입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2부는 한국입니다.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해서 2025년, 1년 전에 방송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능한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빠르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의대에 진학을 많이 하려고 한다. 중국은 공대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의대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뭐 뉴스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최근에 뭐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도 너무 나와 있듯이 한국은 진짜로 조금 유능한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의대에 가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 위한 훌륭한,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그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인재전쟁, 그후 1년이 지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차이로 세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중국을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제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인재전쟁 2탄 1부는 차이나 스피드, 2부는 코리아 딜레마라고 해서 2026년 5월에 이두 편이 방송이 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여기 결론이 나오죠. 공대에 진학하기 시작했던 중국은 이제 AI와 휴머노이드의 세계 1위를 미국과 다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지금 녹화할 때쯤 벌써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를 쐈던 우주선이 되돌아와서 다시 재착륙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중국이 이미 그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유인 로켓을 쏜 다음에 그 몸을 다시 회수하는 형태의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발전 속도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AI와 휴머노이드, 나아가 우주 산업까지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의대에 집중했던 한국, 너무 훌륭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대에 간다라는, 의사가 된다라는 건 숭고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목에 코리아 딜레마라는 표현이 붙어 있죠. 왜 이런 딜레마가 생겼을까요? 의대 가기 시작했던 학생들이 사람을 살리는 의대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빨리 벌기 위해 의대로 가서 학과를 선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내과나 외과에 가서 수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학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학생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피부에 좋은 주사를 놔주고, 치과에서 이빨을 고치고, 우리 이세 군데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이죠. 저도 이빨이 약하다 보니까 치과에 가면 진짜 돈이 크게 듭니다. 치과를 또 실제로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자꾸 발달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아이가 지금 치과 의사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치과를 이렇게 하기 위한 모습이고, 실제로 인터뷰 내에서도 충격적인 게 나오죠. 아이한테 왜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 뭐 사람을 살리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위해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의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너무 고마운 일이고 아이도 효도를 한다라고 볼수 있지만, 인재라고 하죠. 인재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AI, 휴머노이드, 로켓, 우주, 뭐 화성을 가는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이야기되는 세상 속에 한국은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존재들, 또는 과학고나 외고 같은 데를 진학해서 한국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발전을, 세계 인류를 위해 할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만의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1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크게 바뀌게 됐다라고 써 있죠. 실제로 밑에 제목에도 써 있습니다. 아직도 대학 입시에만 쩔쩔매는 대한민국.
의대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의대까지 넣기 위해 대학 입시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죠. 일타 강사 또는 뭐 대치동 또 유명한 학원, 학원 강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반도체 공학 인재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죠 지금은? AI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데. 너무 딜레마가 아닐까요? 내 돈을 불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AI 반도체 회사에 돈은 투자하면서 내 자식은, 내 아이들은, 인재들은 의대에 가서 다시 나만을 위해서 더 많은 돈벌이를 해서 또는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강이 보이는데 살기 위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어 빨리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러한 1년이라는 시간을 못 기다려주고 이렇게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없다. 무슨 일을 좀 시키고 함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줘서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완성형만을 또는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게 내 눈앞에 뻥 하고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니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같이 산신령님이 펑 하고 나와서 금도끼 줄이야, 은도끼 줄이야. 어쩌면 이런 것만 기다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연기 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죠. 연기입니다.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인재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불교계이든 사회이든 가정이든 또는 더 나아가 인연이든 항상 우리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하는 것이죠. 저희 투게더에서도 다소 어렵지만 개유를 쭉 방송해왔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개유를 하나 둘씩 알려드려서 불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드리기 위함이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0회를 맞이할 그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투게더를 함께 하시면서 ARS로 도움도 주시고 우리 함께 BTN에 또 협조를 해주시면서 이 방송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인재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셨고 여러분이 도와주셨고 여러분이 알려주신 겁니다. 이 방송을 이렇게 해나갈 때 많이 봐주시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개유를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고 제가 오프라인이나 법회, 법문에서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투게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꼭 여쭤봅니다. 아, 투게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또는 혹시 어떤 게 어려우신가요? 어떤 게 조금 난해하신가요? 이런 방향으로 좀 더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좀 더 만들어진 거고 이 모습 속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불교를 바르게 알려드리고 개율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0회라는 시간, 100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광우 스님이랑 함께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투게더를 반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1년이 채 못 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개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망경 정도만 알려드리고 마칠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제한된 시간을 제가 걸어두고 그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개율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 노력과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ARS로 많은 또 도움도 주시고 BTN에 후원도 해주신 덕분에 계속해서 이어져와서 1년을 훌쩍 넘어 100회라는 시간까지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송국을 통해서 BTN이라는 방송국을 통해서 제가 투게더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기가 시그러들던가 많이 안 보시면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아니면 결국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것만 전할 수밖에 없지만 개율을 이렇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고 개율의 내용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저를 인재로서 만들어주신 것이고 투게더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손잡아 주신 덕분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 우리 법망경 제23경계 경멸신학계라는 곳에서 새로 배우려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게을로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한다면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수계의 서원을 세우고 7일 동안 불상 앞에서 참회를 해야 하니 호상을 본다면 그대로 계를 얻은 것이요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거든 14일, 21일 내지 1년이라도 참회를 하여 호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호상을 얻는다면 비로소 불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느니라. 만약 법사가 자신이 경률과 대승의 가르침과 계를 잘 아는 것을 이용해 국왕이나 태자, 백관과 가깝게 지내며 새로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전의 의미와 유리를 묻는데도 나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답해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새로 배우는 보살, 즉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찾아와 그것을 묻거나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묵살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함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배우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낯설고 서툴고 미숙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나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투게더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낯선 공간에 카메라만 있는 곳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께 계율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해인사승가대학에서 또는 동국대학교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듯이만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방송에서는 올바르게 전달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수업같이 하면 졸립니다. 수업은 항상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점차 미디어를 활용하려고 하고 사진도 찾고 큰 스님들의 글씨나 또는 지금 일어나는 사고들의 내용도 함께 보여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좋은 사진이나 글씨들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스님 투게더에 나왔던 이거 제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캡처해놨습니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이 저에게 좋은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에 답해 주신 것입니다. 경멸신학계의 내용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투게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BTN에서 100회라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듯이 누군가가 100번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10번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 끝에 한 사람의 몫을 할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해서 묻고 배우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기 위해선 제철을 기다려야 되죠. 제철이 되기 위해선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려야 과일이 무르익어 맛있게 잘 단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쌀이든 채소이든 마찬가지죠. 그걸 못 기다리고 막 급하게 하려고 하면 떨거나 쓰거나 결국엔 한 입도 못 먹고 버리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반드시 잘 연그러 하나의 완벽한 과일이 되어 우리에게 그 계절까지도 느끼게 할 수 있는 잘 익은 과일로서 하나의 몫을 하기 때문에 그처럼 똑같이 우리 곁에 사람들도 기다려줄 줄 알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올해 한국의 젠슨 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대표가 왔다 갔었죠. 그래서 유재석 씨를 만나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희 투게더를 통해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젠슨 황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준 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위대해지기 위해선 고생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왜 잘못됐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잘못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반대로 고민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진취적이라고 하죠. 우리 앞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틀린 것에 대한 건 틀린 겁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자포자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일어날 기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다시 도전할 때마다 실패의 위험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를 안 하고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실패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딛고 일어나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뭐 높은 돈을 많이 번 재벌, 성공한 사업가 또는 성공한 어떤 존재, 영웅, 위인, 실패를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투게더를 통해 많은 변화를 했었습니다. 왜 변화를 시켰죠, 여러분? 앞에 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크게 소통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더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머물러서 난 그냥 고집을 부려. 난 이 스타일로 고집할 거야 라고 했으면 어쩌면 투게더 정말 반년밖에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후원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은 실패로 놔둔 게 아니라 다음 방송 때는 어떻게 좀 더 낫게 고치지? 라고 해서 PD님과 상의하고 방송국과 논의하며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우리 특집도 하면서 저랑 같이 게으르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제 제자들, 후배들, 주변 인연들, 감사한 분들을 또 만나서 실제로 또 대화를 하면 또는 저희 도반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아, 저렇게도 생각했구나. 법장 스님이 생각했던 걸 저 스님도 저렇게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아니네, 저 스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교류되기도 하죠. 그리고 젠스당이 맨 마지막에 아주 재치 있게 얘기하죠. 유재석 씨를 가리키며 MC 챔피언 유재석도 거저된 게 아니다. 우리 유재석 씨가 존경받고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유는 유재석 씨가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 제목이 있죠. 내일 뭐하지. 젊은 시절 화려하게 데뷔를 하다 보니 다소 시건방졌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게 듣고 관객들 앞에서도 그냥 내 개그만 하고 내 개그를 한다는 건 관객들이 웃든 안 웃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걸 하겠다. 나랑 코드가 맞으면 웃겠지라고 했었던 겁니다. 겸손함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일이 줄어들고 PD들 사이에서도 건방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무 방송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밤무대도 뛰고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때 알아낸 게 사람을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걸 크게 느끼면서 자신을 고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죠. 제 밑바닥 리포터부터 막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송을 만나고 그 기회가 계속 천천히 쌓이고 쌓이다 강력한 폭발이 하나 생기죠. 무한도전. 이름만 들어도 모든 국민이 알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하죠.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황소랑 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국민 MC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스스로를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라는 건방짐에 빠져서 자신을 나락으로 보냈었지만 스스로를 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시 자신이 기다려주고 자신에게 인욕을 통해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젠스낭은 유재석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자신이 그렇게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MC 챔피언이 거저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도 똑같이 됐었을 겁니다. MBDI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곳의 회사의 수장이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라도 젠스낭 실제로 한국의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기 위해 영업사원과 같이 돌아다녔다고 하죠.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갖고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 자랑하는 게 아니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와 같이 하지 않겠냐. 너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너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실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했다 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지만 실수가 있어야 고칠 수 있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알려주고 손잡아줘서 함께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 조금을 기다려주면 조금이 더 큰 힘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는 밀어주는 그러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실패해야 무엇을 잘하는지 발견할 수 있다. 잘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는 것이고 무리하다 보니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니 스스로 자꾸 자책해서 그것이 결핍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암경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법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 바로 연기법이죠. 연기, 인연생기라는 것입니다. 이 연기를 깨달으실 때 부처님이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멸할 때 저것도 또한 멸한다. 우리는 지금 이것의 삶을 살며 저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산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저것으로 나아갈 수 있죠. 불교에서도 우리 차안과 피안이라고 부르죠. 지금이 없으면 저것의 다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디스입니다. 1인칭이죠. 디스를 쓸 수 있는 건 주어인 주인공 자신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that, it으로 타입니다. 저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주인공인 내가 한 걸음 옮겨서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연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법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법조차도 중생을 부처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바로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부처라는 저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힘, 그래서 그 안에 연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봉사나 또 여러 일들을 하실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죠? 일이 있죠. 그 일은 누구와 함께하죠?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와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투게더를 녹화하기 위해 BTN의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그냥 건물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에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 제 앞에도 여러 카메라 감독님, PD님 그리고 저 위에서 이 투게더를 총괄하는 또 PD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다 저의 오늘을 만들어주시는 거고 저의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역시 저의 투게더로서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이것은 나의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을 내가 못 기다릴까요? 나의 오늘 속에 인연이 있는 나의 인연도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자비로워집니다. 그도 그들도 나입니다. 나의 오늘을 기다려줄 수 있듯이 나의 인연도 기다려줄 수 있듯이 그도 기다려주시고 그들도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바뀔 것이고 그 안에서 내일은 미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영글고 싹 트여
한 명의 존재로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내일이며 미래이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기다림은 그를 완벽하게 익어가게 만들어줘서 그 익음 속에서 정말 단맛이 나는, 그리고 그를 통해 안락을 누릴 수 있는 한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3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서 암 수술을 했었습니다. 암병동에 누워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조급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 수술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목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공부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강의와 해인사에서 학인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사실상 이제 다른 삶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뭐 라디오 10시 방송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햇살이 환한 날 병실 창문으로 대구에서 제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대구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 노래의 첫 구절이 저에게 너무 깊은 가슴에 울림을 줬고 정말 경책의 죽비와 같이 저를 한없이 세게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라는 경책의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 견디기 힘이 들 때면 애써 다가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겐 소중해. 조금 늦는 것쯤 상관없어.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여기 있어 힘을 내봐. 숨이 찰 땐 걸어오렴. 힘이 들 때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 마. 바로 장혜진 가수님의 내게로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 향함의 끝은 어쩌면 내게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건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과 이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서두르고 견디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힘이 들면 오히려 힘이 들기 때문에 더 뛰려고 하지 마시고 숨을 고르고 힘이 들 때 쉬었던 것처럼 천천히 다시금 걸어가십시오.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 참된 자신을 만나 자신이 원하던 삶을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함께 해줄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속에 싹트고 연글고 익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나 역시도 기다려주고 그 역시도 기다려주며 우리도 함께 손잡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 기다림의 시간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결국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찰나는 우리에게 처음 다가온 순간이며 이 순간이 지나간 순간 두 번 다시 맞이할 수 없는 찰나일 것입니다. 매 찰나찰나의 인연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소중함을 안다는 건 기다려줄지 안다는 것입니다. 인욕을 통해 정진을 닦고 정진을 통해 선정을 얻어 선정 끝에 지혜를 얻어간다는 육바라밀의 가르침과 같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다려주며 그 기다림이 감사한 인연이 되어 여러분 곁에 불보살로서 화연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우리 투게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제가 다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 투게더도 또 기다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이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봉은사에서는 선명상을 하고 있는데 매 계절마다 조금 색다른 선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오랜 수행법 중에서 간화선을 가지고 오늘 선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목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늘 그 이목고하고 차나 한잔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오늘 그런 화두를 가지고 오늘 선명상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선명상 하는 것을 좀 색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오늘 그 낭독극이라고 하는 대중 예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선과 함께 해볼 거예요. 그 우리가 시작하면 고요하게 시작하면 바로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저 음악이 나올 때 아니 뭔 참선한다더만 뭔 음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선도 우리 삶 속에 있고 음악도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소음이 되기도 하고 또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가지면 어떤 것도 명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악을 잘 들어야 된다든지 못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시면 긴장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음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음악의 그 흐름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긴장을 풀으시라. 긴장을 푸는 것이 음악 명상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냥 놔버리는 거. 그래서 음악에만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 끝나고 나면 우리 박수 치고 싶잖아요. 오늘은 박수 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그대로 내 자신을 좀 끌고 가고 싶어서 음악에 따라 저기 흐름에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함께 놔두고 싶어서 박수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0: 그러니까 박수를 치면 그 리듬 깨지거든요. 네, 박수 치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배우들의 낭독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들의 대화 속에 그대로 그냥 잠기시면 돼요. 예, 대화를 하는 속에 그냥 뭐 그냥 알아채려고도 하지도 말고 그것도 똑같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대화 속에서 의심이 생기면 어떤 의문이 나면 그 의문을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저 듣기만 하는데 왜 그렇지 하고 의심이 생기잖아요. 혹시라도 의심이 생기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이 안 생기면 뭐 굳이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의심이 생긴다. 왜 그러지? 하고 의심이 생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의심이 생기게 하는 그거를 심어주려고 이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대화 속에 그 말 속에 내가 의심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거를 시시때때로 생각하시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1: 네.
0: 우리는 그것을 갖고 이제 화두를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것이 이번 겨울 우리 이목고 선명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굳이 뭐 난 의심이 안 생긴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일부러 의심을 가질 건 없는데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놓지 말고 계속 가져가는 거.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누워서도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죽비를 치면 그대로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의심을 가지고 참선을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선하는데 의심이 들었던 것을 의심하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면 그저 그 시간에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뭘 하시든지 자기 자신과 고요하게 한번 만나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뭐 질문하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의심이 나면 의심을 붙들고 참선을 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자기 자신과 맞닥뜨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 끝나고 나서 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봐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생각 한번 해보고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래도 의심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자, 그러면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이제 자세는 그만 흔들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예. 다리는 앞으로 모아도 되고 뭐 편안하게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고 양손은 앞으로 좀 모으셔도 좋고 자, 그리고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해도 돼요. 가부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선하는 자세는 척추를 곧추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아랫부분 요추가 있는 허리를 곧추 세우는 것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턱은 살짝만 앞부분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니뭐니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깨에 힘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그래서 내 힘이 어디에 있는가 봐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모르면 항문 관략근을 한번 살짝 조여요. 그리고 마음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기운을 그쪽에다가 살짝 감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몸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운이 위로 뜨지 않도록 관략근인 곳에 우리가 소위 단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힘을 사.

보는 것이 고요로 돌아가고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시간. 이 고요 속으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온다.

0: 수심이 가득한 한 산의 바쁜 걸음. 조주 스님을 찾는다.
1: 스님, 스님 계십니까?
2: 누구지?
1: 저 윤선입니다. 스님, 평안하셨습니까?
0: 스님은 답하지 않는다. 침묵이 먼저 흐르고 그 다음에서야 목소리가 나온다.
2: 그래, 왔는가?
1: 스님,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0: 스님은 찻잔을 들어 하늘빛을 비춰본다.
2: 시간이 나를 보내는 게지. 나는 흘러갈 뿐이다.
1: 스님,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쫓기고 집에서는 미움받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는 늘 미안하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허망해집니다. 이 인생 대체 무엇입니까?
0: 스님은 윤선을 잠시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리고 또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판단도 해답도 없고 단지 그대로의 윤선만 있다.
2: 인생이 무엇이냐고? 누가 누구에게 묻는가?
1: 예?
2: 질문하는 자와 질문 받는 자를 먼저 살펴보게.
1: 스님, 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성품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0: 스님은 찻잔을 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다. 그 긴 침묵이 보는 이의 마음까지 바꾼다.
2: 없어. 무야.
0: 무. 그 한 글자가 겨울바람에 고즈넉한 보문사 전체를 울린다.
1: 무라뇨? 불성이 없다뇨? 스님, 그럼 저로 어찌합니까?
0: 마침 한 마리 개가 선방 앞을 지나간다.
1: 그럼 저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2: 없어. 그도 무다. 무라고 했다.
1: 스님, 전에는 일체 중생이 불성을 지닌다 하셨습니까? 모든 존재가 부처라고, 사람들, 동물들, 심지어는 나무나 돌멩이도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다 하시니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0: 스님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그 숨이 답이다.
2: 자네는 말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가? 아니면 말을 넘어선 자리에서 스스로 보고자 하는가? 왜 무라 했는지 그 무를 자네가 참고하게.
1: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2: 이미 가고 있으면서 또 어디로 가려 하는가? 차나 한잔하고 돌아가게.
0: 윤서는 조심스럽게 차를 들었다.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번져간다. 윤서는 말없이 일어난다.
1: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는 물을 안고 가니 조금은 따뜻합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0: 윤선이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고 스님은 혼자 남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2: 뭐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모두 남의 이야기.

이렇게 한 겨울 아침의 선방은 또 하나의 물을 세상에 남긴다. 지금부터는 눈을 감으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주 스님의 선문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어둠 속에서 조주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선문답이 이어진다. 한 스님, 조용히 들어와 조주 스님에게 절하고 묻는다.
1: 큰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2: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1: 없습니다.
2: 그럼 차나 한잔하시게.
1: 예.
0: 한 스님, 잠시 조주 스님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일어나 나간다. 다른 스님 들어와 절하고 묻는다.
1: 큰 스님,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2: 자네, 여기 온 적이 있는가?
1: 예, 있습니다.
2: 그래, 차나 한잔 하시게.
1: 예? 아, 예.
0: 다른 스님 역시 어리둥절하다가 나간다. 이번에는 원주 스님이 들어와 무릎 꿇고 말한다.
3: 큰 스님, 여기 와본 적이 없는 스님한테도 차나 한잔해라. 와본 적이 있는 스님.

0: 차나 한잔해라 하시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 원주야.
0: 예.
1: 차나 한잔해라.
0: 예?
2: 원주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어떻게 좀 괜찮으셨어요? 저쪽도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음악 선명상 해보고 또 그다음에 낭독극 형식으로 우리 스님들의 옛날 조주 스님의 끽다거하고 구자 무불성 화두를 가지고 낭독극 형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왜 불성이 없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뭐 내가 물어볼 것까지는 없고 본인이 알아서들 해야 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만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행법도 어쩌면 시대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은 사실은 우리가 번뇌를 내려놓고 행복하게 살자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벗고 모두가 다 부처님 세상을 이루자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일 겁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꾸며서 같이 행복한 거, 불국토를 이루는 거,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전법을 시작하신 그런 원력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흐름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존 불교가 출발했던 그런 부처님의 원력은 지금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을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풀어볼 것인가, 그건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처럼 수행하고 이런 것도 이제는 자기 공간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더

0: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스스로 소외감을 갖고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이나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또 나이든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또 젊은 세대들도 어떻게 하면 옛날 부처님이나 또 우리 선사 스님들의 그런 원력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가지고 와서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하는 노력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1: 네.
0: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선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선을 했는데 혹시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 어떤 뭐 연출, 이런 것을 해도 가나선의 기본을 잃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의 고급 문화를, 예술적 요소를 잘 접목해서 가나선을 더 빛나게 하고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봉운사 겨울 선명상 이목고 연출 괜찮았죠?
1: 너무
0: 예,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명상하고 조금 이따 내 대답 물어볼게요. 선명상하고 가나선 어떤 그런 거 차이나 이런 것 까지도 혹시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은 없으실 거고, 다만 선명상은 가나선으로 사람들이 가기에 조금 어려워하니까 조금 더 그러면 대중들이 가깝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하는 속에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나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싱잉보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싱잉보를 듣기만 하면 명상의 효과는 충분할 거고, 그런데 싱잉보를 듣고 이것을 잘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누가 듣고 있는가? 내가 귀가 듣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듣고 있는가? 무엇이 이것을 듣고 있는가? 또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나선 정통 수행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이렇게 우리에게 맞게 하는 거. 그런 것은 선명상이라고 할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1000년 정도 이상을 한국 불교가 해왔던 가나선, 그것은 그것대로 이 선명상 속에 또는 선명상과 함께 면면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 한잔 먹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끼따가라 그래가지고 차 한잔 먹어라 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누가 오면 오든지 간에 차를 따라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질문하면 차나 한잔 먹어라. 네. 또 다음날 또 어떤 누가 스님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나서 대답은 안 해주시고, 차나 한잔 먹어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많은 스님들이 그 차나 한잔 먹어라, 그 말에 처음에는 단순한 찬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 차나 한잔 먹어라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길을 가다가도 깨닫고, 밥을 먹다가도 깨닫고, 그래서 아, 조주 스님께서 차나 한 잔은 먹어라 하는 여기에 큰 깨달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한테 전해줬대요. 그래서 조주스님 하면 깨닫습니다. 차 한잔 먹어라 그랬는데 보살님께서도 좀 전에 나보고 차나 한잔 먹어라 하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1: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0: 예, 질문을.
1: 네,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장자동자이자 종단이자 불교의 자랑이고 대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 수행의 보편화를 위해서 공교육처럼 이거를 커리큘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를 알리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생의 여행자로서 변화할 수 있는 이게 마음을 운전하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도 알려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더구나 세계에 알려지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회장님 아셨죠? 봉은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2: 5년째 그 맨발 걷기를 한 하루에 한 거의 3시간 정도를 오전 오후 이렇게 합쳐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걷기 명상을 할 때 지금 오늘 뭐 관하산도 좋고 뭐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듯이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걷기 명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지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걷기 명상을 얼마나 하셨어요?
3: 저 5년째 하고.
0: 5년째 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물어봐도 돼요? 걷기 명상은 왜 해요?
3: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퇴직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처음에 한 2, 3개월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루즈한 생활이.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그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소를 하려고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한 거예요, 처음에.
0: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3: 네네.
0: 그것을 해서 심신의 안정이 되면 계속 하시면 돼요.
3: 아, 그냥. 알겠습니다.
0: 그렇죠? 왜 하느냐. 네, 저 스님께서 네. 걷기 명상을 왜 하냐라고 물어본 거 네. 그걸 잘 생각하면서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생각 한번 계속 해보세요.
3: 네네네. 네,
0: 그리고 본인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걷기 명상하니?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니? 그러면 계속 하면 되겠네.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하지 말고 힘드네. 그러면 하지 말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3: 네네. 그러니까 좋으면 네. 계속 하면 되는 거네요, 그냥. 네.
0: 왜 하나, 왜 나는 이걸 하지? 그 의문 갖고 하세요. 아셨죠?
3: 네네.
0: 좋은 질문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질문 있어요? 예. 네.
4: 저는 저기 관화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명상하고 관화선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명, 예, 한, 글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불교의 참선은 수준이 높고 명상은 좀 수준이 낮은 거야.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 명상은 말 그대로 이제 고요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고요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우리는 깨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네?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 그게 우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명상은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힘들어. 그러니까 불을 좀 피워놓고 불타는 걸 보고 있으면 멍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걸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멍이라고도 하고 뭐 수도를 이렇게 물을 살짝 틀어놓고 고요해지면은 뭐 물멍이라고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멍하는 거, 그거를 명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이 멍 때리는 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치를 매기고 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게 저기 빡세게 교육시켜가지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고 친절하게 하고 막 쫙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데려다 놓고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야야 저 파도 소리를 좀 들어라 멍하게 차 한 잔 먹어라 한 2시간 교육을 하고 나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교육법으로 괜찮은데. 그래서 그런 대기업에서 이것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을 방법으로 썼는데 서양에서는 반대로 멍 때리는 걸로 사람을 이익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강남 여기 한가운데서 가나선을 하니까 모이세요 그러면 사람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멍 때리기 하니까 모이세요 그럼 몇백 명이 모여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야, 우리가 저걸 좀 이용해야지. 그래서 일단 멍 때리기를 좀 시키면서 멍 때리기 해서 사람이 좀 이해를 좀 했단 말이죠. 불교도 좀 괜찮네. 그때 정신 차리는 가나선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어른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님들께서 우리 전통 수행법 가나선이 있는데 그 가나선은 안 가르치고 말이야 먼 서명상을 가르친다고 뭐라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든지 간에 중생이 이익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서양이 발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5: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0: 온갖 존재는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한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소중한 나.
1: 원한 빙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별로 안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2: 네.
0: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요. 감정의 동물이죠.
2: 네.
0: 막 즐겁고 행복할 때는 막 이렇게 기분이 감정이 업되었다가 좀 슬프고 우울할 때는 뭐 살아 못 살아 뭐 죽어 아직 죽긴 억울해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거나 내 정신적인 그릇,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라고 하죠. 어떤 내 멘탈의 그릇을 넘쳐난 만큼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업보 중에 하나가 살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살생의 업보, 죽이는 거. 그리고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는 큰 짐승을 죽이는 게 더 안 좋고 큰 짐승을 죽이는 업보보다 사람을 죽인 업보가 제일 무섭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살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자살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내 괴로운 삶을 끊어서 뭔가 평온함을 얻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생에 내게 주어진 빚을 다 못 갚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 언제 또 갚게 된다? 다음 생에 갚게 되는데 문제가 이번 생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나요? 이번 생에 못 갚은 거 플러스 살생한 업보에 또 이제 그 업보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든 이번 생에 내가 진 빚을 나에게 주어진 이 업보를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야지 힘들고 괴로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불자분들이야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차피 나 죽는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아 그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면 분명히 내 눈앞에 서광이 비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제 개인 SNS에 너무나 감동적인 글을 짤막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 소나무 팬이라고 하시는 그 불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이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0: 스님, 솔직한 마음 열어 보입니다. 불법을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힘들어 이대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은 적극적인 살생이라는 어느 스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립니다. 처음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은은한 가피를 받는다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독경하고 걸을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걷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기를 염하며 걷습니다. 스님의 방송은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나마 뵐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예, 그래서 비록 짤막한 내용이지만 이 불자분께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난 뒤에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스님의 자살도 또 다른 의미의 적극적인 살생이다라는 법문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더니 지금은 입에서 저절로 마음에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지금은 저절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많이 해라? 예,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하던 기도 있으면 꾸준히 하시되 무슨 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한국불교는 관세음보살하고 인연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나무아미탑을 부르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한 분에 딱 선택한 뒤에 또 욕심부려서 나는 요것도 저것도 요리조리 예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분 선택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지장보살을 불러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꿈에서 불보살이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나타날 때까지? 환하게 나타날 때까지 불보살님이 빼꼼 보이다가 휙 예? 빼꼼 예? 빼꼼 보이다가 휙 하고 사라질 정도는 안 돼요. 환하게 보일 때까지 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예, 알겠죠?
2: 네.
0: 자, 스님들 중에서도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스님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자살을 하려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스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어느 부처님이요?
2: 석가모니.
0: 예,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쯤에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스님의 법명이 이름이 사빠다사였어요. 사빠다사. 사빠다사. 사빠다사라는 스님이었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수행을 하셨대요. 몇 년?
2: 25년.
0: 25년이면 많이 하신 거죠?
2: 네.
0: 25년 동안 수행을 하셨는데 아무런 어떤 깨달음의 효과를 전혀 얻질 못했대요. 25년을 수행했는데도 효과 못 본 거면 그것도 희한해요. 하여튼 25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아무런 수행의 효과를 못 봤대요. 그러니까 점점 스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지루하고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약간 우울증이 빠지셨는지 나중에는 아 그냥 나가서 살아. 아유 25년이나 절에 있었는데 나가서 산들 나랑 맞겠냐. 그렇다고 절에 있기도 싫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스님이. 그런 생각을 품는 거. 그래서 이제 자살을 아 그냥 이 세상 그냥 빨리 하직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찰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스님들이 이제 공양을 드시고 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코브라. 뱀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스님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들 그 뱀 보면 그거 어떡해요? 아싸 몸보신? 아싸 몸보신? 예? 예, 웃자 간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몸이 좀 허해서 그런가 봐요. 항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나무집게를 해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산에다 버리려고 스님들이 나갔는데 그 삿바다사 스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 삿바다사 스님이 스님들 그 항아리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항아리가 뭔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어딜 갑니까? 질문하니까 아이고 삿바다사 스님 스님 오시기 전에 방에 뱀이 있어가지고 독사가 있어서 항아리에다가 저희가 급히 항아리에 가둬놓고 산에 가서 이거 풀어주려고 합니다. 삿바다사 스님이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뱀한테 물려 죽으면 되겠구나. 그래 어떻게 자살할까 생각하는데 뱀한테 물려 죽으면 되겠구나. 아 그럼 내가 갖다 버릴게 나한테 달라고. 아, 그 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갖다 버리겠습니다. 나 산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고 항아리를 받았어요. 항아리를 딱 가져와서 뱀한테, 이제 뚜껑을 열고 뱀한테 물어! 물어! 물어! 이랬대요. 뱀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렇죠. 여기서 물어서 확 죽었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예, 안 물더래요. 그러니까, 왜 안 물지? 그래서 일부러 독사는 화가 나면 막 물잖아요. 독사가 화가 나게 하려고 항아리를 막 흔들었대요. 항아리를 막 흔들린 뒤에 항아리에다 손을 집어넣었대요. 물어! 물어! 했대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 안 물었대요. 그래서 멀미를 하나? 이래가지고 너무 흔들었나?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아리에 아가리를 벌려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예? 아, 항아리 아가리, 미안해요.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서 독사의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대요. 물으라고.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희한하죠? 그 이유가 조금 있다 나와요. 그래서 안 무니까 요 이제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삿바다 스님이 에이 독사 아니네 집뱀이네 집뱀 뺨 뺨 집뱀이네 하고 그리고 뭐 대충 버리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그 젊은 스님들이 삿바다서 스님 그 독사 잘 멀리 잘 버리셨습니까? 아니 버리긴 버렸는데 그 독사 아니야 집뱀이야 집뱀 물지도 않구만 이러더래요.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가 방에 갔을 때 씩씩 소리를 내면서 그 코브라는 흥분하면 목이 막 부풀잖아요. 목을 부풀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독샘 독침을 막 뿜어내가지고 잡는데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게 독사가 아니면 뭐가 독사입니까? 하니까 삿바다스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던데? 독사 아닌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넘어갔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삿바다스님은 이제 계속 이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삭발을 하거든요. 삭발할 때 지금은 이제 면도날이 있으니까 그 우리가 흔히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 있죠?
2: 네.
0: 아니에요. 요새는 면도날이 너무 좋아서 그 상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스님 지금도 사찰에서는 스님들을 서로 해주는 예법이 있는데 급할 땐 어떡해요? 뭐 다다다다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옛날에는 삭도라는 걸로 삭도 아시죠? 날카로운 면도날 삭도로 이렇게 삭발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합니다. 너무 날카로워서. 그래서 이 삿바다사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의 삭도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그 날카로운 삭도를 보고 머리가 번쩍거린 거예요. 아 이걸로 목을 끊으면 되겠구나. 이걸로 목을 끊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삭발을 다 맞춘 뒤에 삭도를 이제 잘 갈아가지고 갈려면 한 방에 가야 되잖아요. 싹싹 잘 해서 이제 나무 밑에 갑니다.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다 머리를 기댄 채 요 삭도를 목에다 갖다 댔대요. 목에다 딱 갖다 댄데 근데 다시 한번 이런 극단적인 선택 하면 된다 안 된다?
2: 예,
0: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번 생에 빚은 이번 생에 풀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목에다가 삭도를 딱 갖다 대는 순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살아온 지난 날이 다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2: 네,
0: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2: 네, 네.
0: 그래서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순간 자기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25년 동안 살았던 출가 생활이 머리에서 싹 흘러가더래요. 싹 흘러가는데 필름처럼 싹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봤더니 비록 깨달음은 못 얻었지만 25년 동안 자기가 머리 깎고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해서 하나도 누가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청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계율 잘 지키고 나쁜 짓 안 하고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깨끗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수행에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살아왔던 내 출가의 삶이 그래도 아름답고 맑고 청정하고 깨끗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 온몸에서 엄청난 기쁨과 희열감이 올라왔대요. 황홀감이 올라왔답니다. 막 그 엄청난 기쁨 있잖아요. 엄청난 온몸에 그냥 기쁨이 확 일어나면서 순간 그 기쁨을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순간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손에 이고 있는 삭도를 딱 내려놓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갔대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맑고 깨끗하고 청정했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엄청난 황홀감과 희열과 기쁨이 올라오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며 깊은 명상 상태로 딱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삭도로 목을 막 찢으려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모든 번뇌가 다 사라졌잖아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져서 성자가 된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돼서 기쁘고 고요한 마음으로 다시 사찰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스님들을 또 마주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니 삿바다사 스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길래 지금 오세요? 했더니 삿바다사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 실은 내가 이렇게 승려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서 이 칼로 목을 찢어서 자살하려다가 칼로 목을 찢지 않고 지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날카로운 칼로 목을 자르지 않았고 무엇으로?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하니까 스님들이 뭐야 목미? 뭐 이래요? 뭐 자살하여 뭔 자살은 뭐고 뭐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자른 건 뭐고 뭐야? 뭐 자기가 아라한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스님들이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부처님 뭐 삿바다사 스님을 만났는데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안 하고 목을 끊는 대신 지혜의 칼로 번뇌를 잘랐다. 무슨 자기가 아라한이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은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대들이 말한 삿바다사 스님은 이미 아라한이 되신 분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 가지 궁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세 가지 질문을 올려요. 삿바다사에 대해서. 자 뭐냐. 첫째, 처음에 자살하려고 독사의 입에다가 손가락같이 넣었는데 왜 독사가 물지 않은 겁니까? 둘째, 아라한이 될 만큼 공덕이 쌓이신 분인데 왜 자살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내신 겁니까? 셋째, 그렇게 짧은 순간에 어떻게 아라한이 된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때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지은 업을 누가 받는 거다? 자기가 받는 거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독사가 삿바다사 스님의 손가락을 물지 않은 이유는 자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좀 어이가 없어요 답변이. 그 독사가 삼생 전에 몇 생 전에? 삼생 전생에 삿바다사 스님의 노예였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삼생 전에 누구였다? 예, 종이었다. 종이었기 때문에 삼생 전에 주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문다 안 문다? 안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물었다는 거예요. 약간 어이없죠. 예, 그것도 내라 그러시네. 어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인연이 그런 인과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고 지금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은 그만큼 나와 나쁜 관계였다는 거예요. 독사 하나에도 그런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갔는데 산에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왜 앞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안 물고 왜 나를 무냐고. 다 이게 묘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탓할 게 없대요. 내 전생에 지은 복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에 좋은 복이 많아요? 나쁜 복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아 왜요? 그렇다는데. 아,

0: 서운하다. 예, 예. 그래요. 예,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좋은 복이든 나쁜 복이든 다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을 만큼 공덕을 쌓은 스님인데 왜 자살하려는 마음까지 품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 누가 지은 업이랬죠? 내가 지은 업이죠.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세상에 출연했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가섭불,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 이 가섭부처님 시대 때 두 명의 스님이 있었대요. 두 명의 스님이 있었는데 그중에 젊은 스님이 굉장히 부잣집에서 살다가 부잣집 출신이었다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 이 젊은 스님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절에 있어봤자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냥 나가서, 우리 집 부잔데 그냥 나가서 복이나 지으면서 결혼해서 처자식하고 옹기종기 그냥 살아야겠다. 에이, 나 나갈래! 이러고 있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같이 있던 도반 스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도반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손을 붙들면서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뼛골 빠지고 힘들고 괴롭고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으니 저녁에 볶음밥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가지 말아라. 부처님 이 도량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수행만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너의 그 지루함은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수행하자 하고 꼭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 얘기를 듣고 그래 나가지 말자. 이 스님 말이 맞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 다음날 환속할 때 자기가 쓰던 스님이었을 때 쓰던 물건들 있잖아요. 뭐 승복이랑 물건이랑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려고 모아놨다가 다시 절에서 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릇 같은 거, 옷 같은 거 깨끗이 빨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그 전날에 나가지 말고 같이 살자 했던 도반 스님이 옆에 이렇게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렇게 그릇 닦고 물건 닦고 있던 그 젊은 스님이 도반 스님을 보면서 스님, 스님, 실은 나 나가면 이거 다 쓰임질려 그랬다? 근데 스님이 나 잡았으니까 이거 다시 써야지 뭐. 그 도반 스님이 딱 봤더니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랬을까? 대체 눈치채셨죠? 속으로 아우 보낼걸. 아우 저거 다 내 거였는데. 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님도 그런 탐욕심이 났나 봐요. 가섭부처님 당시에. 아 저거 다 내 거였는데. 그리고 그날부터 그 도반 스님이 젊은 스님 볼 때마다 야 그냥 나가라. 에? 절에 있어봤자 외롭고 힘들잖아. 너 또 집이 부자라며. 가서 건물 져. 이러면서, 건물 짓고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아. 이러면서 야, 이제 우스개로 너 부자라면서 나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 나가라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스님이 처음에는 아, 예, 하다가 계속 나가라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짜증나잖아요. 저 스님은 아니 내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강곡하게 잡더니 갑자기 또 나가라는 건 무슨 경우야? 내가 호구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왜 나가라고 했을까? 했더니 눈치를 챈 거야. 아유 이거 갖고 싶어서 나 그렇게 나가라는구나. 아이고 이런 그러면서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젊은 스님이 나가지 못하게 잡았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고 잡았다가 욕심 생겨서 나가라 했던 스님이 지금의 삿바다사 스님이라는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했던 그 나쁜 업보의 힘 때문에 이번 생에 25년 동안 절에 있으면서도 자꾸 수행이 잘 안 되고 자꾸 스님으로 살기가 싫어지고 괜히 막 이 세상에서 살기도 싫어지는 그런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지은 업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뭐냐는지 알죠? 너 그렇게 해봐라. 너 잘 되는 내가 한번 보자. 뭐 이래버리면 내가 안 돼요. 뭐냐는지 알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좋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 업, 내 복이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삿바다사 스님도 전생에 그냥 뭐, 뭐

0: 신경을 쓰면서 자꾸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자기가 이번 생에 스님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러면 정말 충고할 때도 좋은 얘기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너무 질문 잘했다고. 여러분 좋은 업이 되냐 나쁜 업이 되냐의 차이는 의도예요. 따라해보세요. 의도.
1: 의도.
0: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문과에 가야 되는데 내 친구도 문과에 같이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아니야 너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디를 가는 게 나아? 이과 가서 너는 수학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너 그냥 이과 가. 너 같은 애가 이과 가야지. 야 기초공학이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너 이과 가. 에? 나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문과 가는 거야. 의도가 좋은 의도야 나쁜 의도야? 이러면 나쁜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정말 문과 가려는 친구한테 철수야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는 수학적인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문과 가는 것보단 이과 가서 공대 쪽으로 가면 나는 네가 더 잘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과 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하면 이건 좋은 의도야 나쁜 의도야? 그렇죠.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호, 이건 나쁜 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똑같이 상대에게 쓴소리를 해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냐.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너한테 하는 쓴소리 좋은 의도야 해놓고 막 말을 퍼붓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중생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1: 네.
0: 자 그래서 삿바다사 스님은 이와 같이 삿바다사 스님은 이와 같이 그때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붙잡았던 공덕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행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마음을 뒤흔들었던 그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우울증 같은 거 있죠.
1: 네.
0: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울증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번 생에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심한 어떤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들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도 보면 우리 보면 막 정신병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신병자도 있잖아요. 심각한 그런 정신병 같은 거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함부로 비방한 사람들이 이번 생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생에 자꾸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전생에 사람들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업보를 받았나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답답하고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1: 기도.
0: 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 말이 웃겨요? 예,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1: 네.
0: 예, 업장 소멸을 많이 하셔야 돼요.
1: 네.
0: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의 상담도 받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때 스님들이 세 가지 질문했잖아요. 독사가 왜 안 물었냐? 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된 만큼 공덕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낸 거냐? 두 가지는 의문이 풀렸죠.
1: 네.
0: 세 번째, 이번 생에 어떻게 그렇게 짧게 아라한이 될 수 있었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려는 스님을 자꾸 나가라 나가라 했던 입으로 지은 업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서 부처님 당시에 수행을 하긴 했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이번 생에 늦게나마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대로 누가 받는 거예요?
1: 네.
0: 야, 이거 정말 묘해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좋은 업은 더 많이 짓도록 노력하고 나쁜 업이 있다면 자꾸 소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요.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모두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이 인과 업보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네.
0: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업보, 이 업장 이런 걸 소멸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평소에 전화가 좀 많이 와요. 근데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게 저희가 한 130회 했잖아요.
1: 네.
0: 130회 동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혹시 몇 회까지 보셨어요? 한 100회까지 봤어요 하면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괜찮아. 아, 100회까지 보셨는데도 그래도 궁금한 게 있으신가 보고. 근데 꼴랑 한 30회 봤어요 이러면 조금 그래요 마음에. 아유, 그 100회 이상은 보시고 전화하셔요. 소나무에서 다 얘기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다 얘기해 놨던 거지만 그래도 또 오늘 한번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하나를 꾸준히 잡아서 하나를 꾸준하게 쭉 밀고 가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신 게, 스님 저는 아침에는 천수경하고 점심에는 금강경하고 저녁에는 법화경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골고루 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일타 스님, 지조감의 일타 스님,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일타 스님 책이라든가 법문이라든가 다른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것저것 하지 말래요. 하나 선택하면 그걸 아예 밀고 가라고. 금강경을 했으면 꿈에서도 금강경이 나올 정도로 하고, 법화경을 하면 꿈에서도 법화경이 나올 정도로 하고, 그냥 하나 선택했으면 그걸 쭉 밀고 가래요. 그래서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한 100일 단위로 바뀌어라. 100일 동안은 금강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법화경 100일 기도를 하고, 법화경 100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지장보살 100일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일 단위로 끊어서 기도를 하되,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되, 하나 할 때는 어떻게 해라? 꾸준하게 하나만 선택해서 해라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스님 기도할 때 어느 시간대 하는 게 좋아요? 아침, 새벽에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 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하는 게 좋아요?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예, 새벽에 또 저러신다. 또 저러신다.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낮에 하면 낮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고. 그러니까 언제 하든 상관없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어느 쪽 방향 보고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어느 동쪽 보고 해요? 서쪽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스님 저는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는데, 나무아미타불 염불 하려면 서쪽 보고 하라는데 우리 집에 서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보고 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 보고 해도 상관없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과 북쪽에는 남쪽과 북쪽에 부처님,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 동쪽에는 아촉불이 계시고,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남쪽에는 보생불이 계시고, 북쪽에는 불공성취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고, 어느 쪽을 보고 하든 다 부처님이 계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세상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딨어요? 이쪽을 봐도 부처님, 저쪽을 봐도 부처님, 사방이 다 부처님이잖아요.
1: 네.
0: 어느 쪽 보고 해도 상관없다. 선생님, 그 부처님 보기 싫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되나요? 위아래에도 다 부처님이 계세요.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하든 상관없고, 예? 그리고 어느 쪽 방향을 보건 상관없다.
1: 네.
0: 그냥 열심히만 해라.
1: 네.
0: 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난 게 뭔지 아세요? 실컷 가르쳐줬는데 며칠 후에 만났어요. 보살님, 그렇게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그 보살님 하신 말씀, 바빠서 못해요. 그걸 왜 물어봐? 아, 사람 바빠 죽겠는데 왜 물어보냐고. 안 할 거. 예? 순간 욱했어요. 예.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바쁘면 못할 때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짜투리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 언제라도 해야 된다?
1: 짜투리.
0: 여러분 전철 타잖아요.
1: 네.
0: 그 전철 시간에 뭐예요? 전철 타면. 전철 탈 때 막 이렇게 뭐 까똑까똑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철 탔으면 전철에도 이렇게 염불하시고 속으로. 버스 타면 버스에서도 염불하시고.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회사 왔다 갔다 걸어갈 때도 발자국 하나하나에 관세음보살. 발자국 하나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떤 분은

0: 결혼했냐? 설거지 거리 왜 이렇게 많냐? 아우 짜증나 했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서 내 마음을 닦는다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너무 설거지하는 시간이 즐겁더래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에라도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1: 네. 예.
0: 그래서 어느 쪽 방향을 보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몇 시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우리 불교는 그런 얘기 뭐 있어요. 뭐 자시기도라고 해서 자축 임묘할 때 자시에 하는 기도가 좋다느니 새벽 뭐 인시에 하는 기도를 해야 호랑이 기운에 반다 이런데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그거는 불교 경전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 도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사상에서는 길을 닦기 때문에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렇게 시간의 기운, 우주의 기운 따라서 몸의 에너지가 변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따져서 효과 보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시에 기도하고 싶으면 자시 하셔도 되고 인시하고 싶으면 인시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시간에 하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이제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예, 명쾌하죠? 예, 그래.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에 하든 상관없다. 어느 쪽 방향 보고 하든 상관없다.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만 꾸준히 하면 효과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렸죠? 자, 또 무슨 얘기를 들었냐. 스님, 기도를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해요? 라는 얘기 들었어요. 옷.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그냥 평소에 입고 있는 옷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니까 어떤 분이 뭐 기도할 때 법복이라고 해서 법복을 하나 따로 준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옷 입고 기도하고 기도 마칠 때는 벗어나서 깨끗하게 보관하고 그 기도할 때만 옷을 그 옷을 입으라고 하던데요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의 정성은 더 들어가겠지만 요새같이 바쁜 현대 시절에 현대 이 시대에 이 사회에 그렇게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철에서 기도할 때 전철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데 현대사회는 복잡하니까 무슨 옷을 입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하는 게 참 질문거리 많죠?
1: 네.
0: 소리 내서 염불해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염불해도 돼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이 중요하다.
1: 네.
0: 소리를 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소리를 안 내도 마음에 딱 집중하면 제대로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집중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님, 너무 회사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기도하기가 힘들면 테이프나 CD나 MP3 같은 거 있죠? 염불이나 독경을 틀어놓고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1: 된다.
0: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면 요새 휴대폰 다 있잖아요. 휴대폰에 염불이나 뭐 금강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렇게 저장해놓고 귀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귀로 듣는 거 마음을 집중해서 그냥 편안하게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된다 안 된다?
1: 된다.
0: 기도가 된답니다. 이렇게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왜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예? 전철 안에서 들을 수가 있고 걸으면서는 듣지 마세요. 예, 잘못하면 또 귀로 듣고 있으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얼만큼 내가 마음을 집중하면서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그 삿바다사 스님 이야기 있죠?
1: 네.
0: 자, 삿바다사 스님의 이번 생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1: 네.
0: 하물며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은 그 업보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에 좋은 업 많이 지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시원하게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0: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2: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7: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선물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속강 다혜스님의 땅을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BPM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전생이신 원앙 부인께서 자현장자의 집에 가서 가정 고생을 하는 이제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 집에 고통이 없으면 어떤 앞날에 대한 어떤 설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이 고통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서원을 세우시거든요. 그 서원의 과정 속에서 33응신도 하시고 42수 진언도 만드시고 수인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갑자기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하진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돌을 닦으러 서천국으로 사라스대왕을 보내고 복중에 아기를 안고 자연장자 집에서 가져는 이제 고생을 하는 이제 대목이죠. 이 고생 끝에 뭡니까? 서원을 하는 거거든요. 불교에 있어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건데 그만큼 발심이라는 건 서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원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땅설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은 땅설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생소하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다만 오늘 여기 나오신 학덕 높으신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잘 아시지 나머지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설법에 중국에서는 속광이라 한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속광을 자체를 강창이라고도 합니다. 강의하고 창한다. 그래서 그 자체를 고유명사로 강창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땅설법 자체는 이제 행위 자체가 강의하고 창하고 연의를 한 데에서 강, 창, 연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나라는 땅설법이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강창, 설창, 또 중국의 속강에서 강창,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현재 이제 속강이라는 어떤 문화가 자체를 감추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는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국악계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또 명망 높으신 서인하 문화지 위원님을 오늘 청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창과 설창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거든요. 근데 앞에 말한 강창, 고유명사로의 강창이 아니고 땅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강창과 설창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분이 분명해져야 우리나라에 요즘 판소리 하시죠. 판소리의 원류가 땅설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모시는 서인하 그 문화지연 강강입니다. 사이에 와서 강의해주는 전문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서 오늘 이 부분을 확고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길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서인하 위원님 청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세요.
1: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의 속강 이 땅설법은 강과 창과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은 그 강창과 설창으로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강창과 설창을 어떻게 쓰나? 강의할 때 강자에 창, 그 노래 창이죠. 그리고 설창은 말씀 설자의 노래 창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강창 설창을 하느냐? 이렇게 긴 이야기를 지금 불교의 경전이나 개송 또 고사를 노래만으로 혹은 말씀만으로 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노래만 하는 거는 사실 한정된 시간에 다 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만 하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과 노래를 함께 섞어서 하는 거를 이렇게 강창 설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소리 같은 혹은 또 중국의 탄사나 고사나 이런 것들이 이 불교의 속강의 강창 설창의 형식에 큰 영향을 받았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스님께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은사 선생님께서는 이 강창과 설창을 구분하여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창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경전이나 또는 개송을 읊는 것에서 사용하셨고요. 설창은 정황을 묘사하거나 또 그 외 풍속과 민속을 인용해서 설명할 때 설창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음악적으로도 차이가 있겠죠. 개송을 읊고 불교의 경전을 읊을 때는 아무래도 감정을 실지 않고 담담하게 일정한 율주를 유지하면서 또 너무 느릴 수가 없죠. 경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읊으면서 가야 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설창이라고 할 때는 감정의 폭이 굉장히 커서 기쁨과 슬픔의 이 폭도 크고 기교를 많이 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강창과 설창의 차이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땅설법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이제 그 강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처럼 단조로운 음으로서 이제 빨리 경전 읽어야 되니까 양을 많이 빨리 읊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설창 같은 경우는 슬픈 대목에서 좀 슬퍼야 되니까 오늘 원앙부인이 고생하는 대목이면 제가 아주 슬프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프게 하려면 음이 느려야 돼, 그죠? 이게 그러면은 원앙부인 그동바름 복중아기를 태 안에 안고 뒷동산으로 올라가니 비는 주적주적 떨어져서 나뛰는데 이렇게 하면서 느리게 갑니다. 근데 경 같은 경우는 빨리 해야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의 경을 설법하실 때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거듭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원앙부인이 이제 고생을 한다,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직무를 짤 때 주로 뭡니까? 대마, 삼이죠, 그죠? 대마라는 거 부르면은 이제 삼배원. 그 다음에 아마로 짜는 거니까 못이죠. 그 다음에 목화로 짜는 걸 무명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누에 꽃을 짜는 가지고 명주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네 가지 직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동물 육식을 시작한 지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고려시대 때 원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육식을 대접하려니까 그 동물을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잡느라고 얼마나 험하게 잡았는지 중국 원나라 사신들이 고기를 못 먹겠더란 거예요. 뭐 냄새가 나서. 그런데 원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기간 어떤 그 간섭을 하면서 육식을 먹는 문화가 이제 일반화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죽 옷을 입는 문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중에서 원앙 부인이 대마 이제 삼을 이제 키우는데, 대마 삼 같은 경우는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7월 초중순에 이제 그걸 수확을 하는데, 물론 지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높은 산은 좀 늦게 이제 하겠죠. 그럼 삼을 베가지고 나무 칼을 가지고 이제 가지를 치는 걸 보고 추매 한다 합니다. 이거를 추매. 그래서 이제 가지를 쳐야 되니까, 대만 남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추매라는 것을 해주고, 그전에는 삼을 이제 떨어진 거 지치력이라 하지, 우리 국어로는. 그걸 이제 공짜를 얻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노동을 이제 하러 많이 갔어요, 그전에는. 또 돈을 조금 주고, 뭡니까, 껍질. 삼만 사가지 가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추매를 해주고, 이제 삼 이삭 준다지. 그걸 주워가지고 삐껴가지고 가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런 와중인데, 추매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삼을 이제 그 대만 남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 찝니다, 이거를. 찌는데, 이제 뭐, 그전에는 돌을 달궈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풀 같은 걸 놓고 올려갖고 찌는 사람인데, 그건 잘 안 되고, 그 전에 보면은 삼을 이렇게 무더기를 짓고 여기에 이제 뿌리 부분 밑에다가 큰 솥을 그읍니다. 뭐 양철 이제 요즘 뭐 도로막강이라 하지 드럼통 같은 걸 잘라 놓기도 하고 큰 솥을 걸어 놓고 여기다가 물을 붓고 여기 불을 떼면 이게 김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익거든요. 그거 삼굿한다 합니다. 그걸 보고 그럼 삼굿을 하고 나면은 그 나중에 이제 위에는 뭐 솔가지 같은 걸 덮기도 하죠. 요새는 갑바가 나와가지고 좋지 비닐이 같은 것들이. 근데 그 전에 그게 없으니 산에서 하면은 솔가지를 갖다 막 덮습니다. 그리고 그거 삼굿한다 그래 그 전에는. 그럼 삼굿을 하면은 이제 7월 달에 강냉이도 같이 넣어갖고 뭐 쪄 먹고 뭐 넣어가지고 감자도 구워 먹고 삼굿한다 그러지. 그 삼굿을 하고 나가지고는 뭡니까 껍데기를 뺏겨야 되겠죠 이거를. 뺏기면은 속대는 하얗게 나오고 절읍이라 합니다. 그러면 평야지대에서는 뭡니까 배를 타작해가지고 볕집을 가지고 지붕을 일단 초가집을 그런데 이제 대마를 많이 농사짓는 곳에는 절읍이래가지고 그 절읍을 가지고 지붕을 입니다. 그럼 지붕이 하얗겠죠, 이쁘겠죠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썩으면은 뭡니까 아주 방에 이제 까만 물이 쏟아지고 거기에 군뱅이가 많이 살아요 그게. 그 촌집에 내가 보면 그럼 절읍을 깔고 위에다 갈대를 깔기도 하고 산 중에는 볕집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절읍이라는 게 이제 뻑게 그거는 이제 집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껍질을 가지고 뭡니까 뻑게 가지고 말립니다 이거를. 그다음 말려 가지고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생냉이가 익냉이가 있어요. 그럼 생냉이 같은 게 남부지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익냉이는 강포, 강원도, 그다음 함경도 저쪽에 이제 삼변 익냉이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뭡니까 제물에다가 이걸 익힌 데 익냉이고 제물에 안 넣으면 생냉인 거예요. 그럼 생냉이라면 배가 더 예쁘겠죠. 빛깔은 더 예뻐요 그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안동포나 이런 쪽은 다 생냉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강포는 익냉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말린 삶은 또 불려 가지고 이제는 삶을 삶아야 되잖아요. 그거 삶을 이제 물에 불려 가지고 뭐냐면 개추리라는 걸 만들어. 그때 껍데기를 뺏기려 덩어리를 만들어 개추리를 만든다 그러죠.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삶을 제긴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개추리에 난 것을 한류 다 불려버리면 한류 다 삶을 못 삶잖아요. 삶을 마음껏 갖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이 손에다 감아 이렇게. 우리 어려서 많이 했어요. 이쪽을 이렇게 팔자로 감아야 돼. 이건 이렇게 제키 감을 때. 그래 놓고 나서 방에서 삶을 마음껏만 갖다 놔야지 너무 많이 또 말라가지고 또 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을 제긴다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이걸 다 찢죠. 이빨로 찢고 뭐 삶칼로 이제 끝을 날래가 찢어가지고 삶을 이제 삶아가지고 그제는 뭡니까? 쳇바꾸에다 이렇게 하지. 근데 요즘 이제 계량 단위가 그제는 삶은 한 쳇바꾸라 그래. 한 쳇바퀴. 채 알죠, 여러분? 곡식 떡가루 채는 거. 하나 치면 한 쳇바꾸 오늘 삶았다 이렇게. 두 쳇바꾸 삶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삶을 삶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배를 납니다. 이렇게 느리는 거죠. 배 날기를 하는데 배는 뭐냐면은 그 세수라는 걸 해요. 이거를. 그럼 세수는 여러분 한 세가 몇 도를 한 세랍니까 여러분? 한 세가 있어. 그러면은 배가 이제 좋은 거는 엿세배, 뭐 일곱세, 여덟세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노동할 때 막 입는 옷은 뭡니까? 네세, 다섯세밖에 안 돼. 그러면 한 여기 한 36cm 정도 돼. 자두치 정도가 앞에서 되고 짜는데 그러면 요 면적 안에 한 세는 85입니다. 그러면 다섯 세면은 45리 들어가는, 400리 들어가죠. 그러면 다섯 세는 이제 배가 굵어야 되는 거야. 그럼 값이 떨어지겠지. 근데 가늘게 쬐다. 일곱 세, 막 여덟 세 되면, 여덟 세면 88에 64, 645를 넣고 짜면 아주 가늘겠죠. 그러면 곱다 그러지. 배가 곱다.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포를 해 있거나 고급 옷을, 가는 배 질쌈이라는 게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다세배 이런 거는 이제 입고 이제 일할 때 그럼 떨어지지도 않고 굵으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모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야 그 배는 다세 네 목이다. 모라기도 하고 목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은 뭐냐 한 모는 뭐냐면은 열오를 말해요. 그럼 여덟 모가 모이면은 뭡니까 한 세가 되죠.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거든. 아 배를 짜는 거 보고 며느리를 우리 며느리는 엿세 배를 못 짜.

우리 며느리를 왔는데 솜씨가 없단 말이요. 우리 며느리는 솜씨가 좋아서 7세도 쫙 어떤 시어머니와 그렇게 자랑을 해. 우리 며느리는 아주 잘 짜가지고 7세도 더대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며느리가 뭐 진짜 본대 없어가지고 배 짜는 걸 배워 오지 못해가지고 다 세배도 억지로 짰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러고 나서는 뭐 엿세배 뭐 네목이야. 그러면 엿세배면 아까 6, 8에 40볼 485래. 네목이면 40볼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520볼짜리를 짠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배의 그 날수에 따라서 곱기가 결정되고 세나 목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물레에 이제 올려갖고 타래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배를 맵니다. 그 배를 맬때 밑에다가 뭐 제불을 놓죠 그죠. 그리고 불을 내 바르고 그다 그죠.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디, 여기 차는 걸 바디집이라 그러죠. 바디 바디 눈물이로다 이런 노래 가락도 있잖아. 그 바디에다 다 이걸 끼웁니다. 그리고 나서 도토마리 알죠? 이렇게 되는 거 넘기면 넘어가는 거 있어 끝에다가. 그 도토마리에 메고 이 끝에 쭉 당겨 끝에 뭉쳐가 묶는 걸 끄신개라 그래요. 밑에 돌로 눌려 놓거든. 끌려가지 말으라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재를 가지고 재불을 놔야지 센 불로면 배가 타겠죠 여기다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좁쌀풀 같은 걸 먹이고, 그래 놓고 나서 그 배를 짜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삼변을 짜고, 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에다가 끓는 데다가 뭡니까? 그걸 넣어야 되겠죠. 누에 꽃을 넣어야 돼. 그럼 누에 꽃을 넣어가지고 실을 찾아야 된다 그죠? 실을 끄어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실마리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뭐 할까? 실마리를 찾았어 이 말이죠. 그럼 누에 꼬치가 하얗는데 실을 그 누에 꼬치를 돌려가지고 이제 뭐 노젓가락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나무 뿌리 있습니다. 그거가 소름에 이렇게 돌리다 붙어 올라와. 그거 가지고 실을 걷어 올렸는데 그거 보고 실마리라고 해요. 처음 이제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마리. 근데 이제 명주 짜는데 누에는 5월 한 중순에서 해가지고 6월 말 정도까지 이제 누에를 키우는 걸 보고 춘잠이라 합니다. 그 봄누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7월 한 중순에서 9월 말이래 이제 치는 추에는 추잠이라 하고 갈루에라 그래 그거 보고. 그래도 요즘 뭐저뭐올때뭐 하는 따는 뽕이 올뽕이고 갈때 따는 뽕이 뭐 갈뽕이라는데 그거는 몰라 갖고 하는 소리요. 봄에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뽕잎을 따는 거는 올뽕이라 그리고, 가을에 누에를 먹이기 위해 따는 뽕을 갈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학자분들이 그걸 설명을 그렇게 막 해놨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그거는 올뽕 갈뽕이 오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봄이다 가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뽕 갈뽕입니다. 그럼 누에를 처음에 받아왔을 때는 좁쌀보다 적어요 이게. 그 어른들이 누에 씨를 받아오죠. 누에 알을. 그러면은 뭡니까? 한 장을 받아오는 사람, 반장을 받아오는 사람, 이런 종이 같은 데다 처음에 받아오셔. 그전에는 저기, 뭐였죠? 면사무소에서 나눠줬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죠? 그럼 어른들이 누에 그 뭐였나, 저 알바들을 갔다 온다래. 뭐, 개미 누에라 그러지. 그래 가면은 받아왔는데 보면 새까만 게뭐 먼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오셔. 그러면 방이 좁은 집들은 많이 못 치니까 반장만 받아오고, 좀 집이 큰 집들은 한장 받아오는 사람, 두장 받아오는 집은 엄청 이제 많이 키우는 집들이에요. 받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한 3일 놔두면은 첫 잠을 자고 이게 깨어나기 시작해. 그럼 그때 이게 이제 누에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뽕을. 그때는 속잎을 따가지고 와서 칼로 잘게 썰어서 줍니다. 그첫 잠이야. 그럼 누에가 뭐냐, 요즘 누에는 뭐 다섯 잠을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 조선 누에는 석잠 잡니다. 3번 자면은 꼬치를 지으러 올라가. 그러면 시골에서는 소나무 가지를 베다가 누에가 이제 늑잠 자고 서잠이나 늑잠 자고 나면은 그다가 때려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누에가 늑잠 자고 나면 막 엄청나게 많이 먹어. 그때는 뽕잎을 막 갖다 들여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잠 때만 칼로 썰어주고 나머지 때는 그냥 뽕잎 째려주는 거예요. 먹고 나서 늑잠 자고, 그러니까 우리 때 되니까 벌써 이제 신식 누에 계량종이 돌아왔죠. 저희들 어렸을만 해도. 계량종 때는 막 늑잠 자고 나면 벌써 누에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꼬치를 이제 지으면은 그걸 따가지고.

그전에 꽃이 밭을 간다 그래. 추곡 수매하듯이 갔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그걸 직접 이제 명주를 짜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명주를 짤때그 누에 꽃을 물에다 넣고, 끓는 물에 넣고, 실을 뽑아 올립니다, 이게. 그건 이제 실 뽑기. 아까 이제 뭘 했습니까? 실마리를 품는 거예요, 이제. 그래, 올려가지고 보니까 또 실이 이제 한꺼번에 잘안 올라와. 그리고 풀리긴 풀리는데 여러 덩어리가 지죠. 그럼 실을 뜯어야 돼. 실 뜯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서 실을 내립니다. 실을 내리는데, 내릴 때 뭐냐면은 이걸 물에다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명주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됩니까? 비단이 돼야 돼. 명주는 뭐냐면은 빛이 안 납니다. 흐름하게 짜, 그냥 직조로만 짜는 거고, 비단은 반들반들 빛이 나는 거. 요즘 뭐 서양 말로 실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실을 이제 또 나래야 돼. 삼배하고 마찬가지, 뒤에 쭉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삼하고 똑같습니다. 맨 바디집에 넣고 나서 이제 짜고 이런 게다 똑같거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짜는데, 목화는 이제 또 목화, 저, 뭡니까? 따가지고 와서, 씨앗에다 실을 빼야 되겠죠. 씨앗 빼고 나서 물레를 짜서 또 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무명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원왕 부인이 이렇게 실을 짜가지고 이제 뭡니까? 배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조금 짜고 나가지고 이제 신식 노래를 좀 해봐야 된다, 그죠? 근데 배를 짤때 뭐냐면 발로, 발에다 끈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쇠꼬리라고 이렇게 내려당겼어요. 당기면 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 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삼이, 삼실이. 그럼 여기다가 뭡니까? 북이 지나가면 다시 탁 넘어 탁 거덕해 이렇게 짜여지고. 그 다음에 짜여진 실을 땡기면 뭘 땡깁니까? 이거를 바디집이라 그러잖아. 바디집으로 땡기는 소리가 탁탁 조여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발로 땡겨야 절그락 탁탁, 절그락 탁탁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머니들이 저녁이 됐는데, 낮에는 다른 일을 해야지 뭐배짤 시간도 없어. 그 저녁에 뭐 애들 재워놓고 이제 배를 짠다, 그죠? 절그럭 절그럭 절그럭 턱턱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절그럭 탁탁 절그럭 턱 산천은 우장이 들고 둥근 다른은 허공중창 절그럭 탁탁 절그럭 탁 서방 누무누 어디로 가고 어린 자석으로 눕혀 놓고 사 들그락탁탁 들그락탁탁 배틀 다리 사형제를 불러다가 누워서 난 절그락탁탁 절그락탁탁 누운 다리는 낮게 놓고 선 다리는 세워놔 놓고 절그락탁탁 절그락탁 좌우에 눈썹대는 마차 코패로 눌린 듯이 탁탁 절그락탁탁 끌신으로 힘껏 당겨 새꼬리는 높이 치고 들그락탁탁 들그락탁탁 밤하늘을 울리는데 선녀옹녀 내 아니고 들그락탁탁 들그락탁탁 견우징녀도 내 아니고 불쌍하고도 가련한 들그락탁탁 들그락탁탁 배트류의 민녀로구나 뒷동산에 올라보니 탁탁 들그락탁탁 엎어질 듯이 친정 동네 부모 형제 못본 지가 들그락탁탁 들그락탁탁 석삼년이 다돼 두루 가도도 못하느니 들그락탁탁 들그락탁탁 출가회인 삼종지 이도 이 세월을 삭히느라고 들그락탁탁 들그락탁 월강단을 짜는 민녀 마른 삼신이 끊어질까 그라.

여기는 애기 이르이기 북망산 전서방이면 두르락닥닥 두르락닥닥 기다리지는 않을 텐데 시퍼런 서방은 어디로 가서 두르락닥닥 두르락닥 투전판에 노름우 하나 기방 안에 누웠느냐 들그락닥닥 들그락닥 본지가 언제인지 배틀 욕마를 타고 와서 들그락닥닥 들그락닥 천상 옥경 못 갈 바엔 난질 도망이라도 갈랬더니 탁탁 절그락탁 누워놓고 채워놓은 저 자식들이 나를 잡네 절그락탁탁 절그락탁탁 이러면서 배를 짜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 노래가 엄청 길어 이게. 그러니까 뭐냐니까는 이 삼배 배틀에 올라탔는데 그 용두머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타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뭐 앞에 내가 이만큼 빼먹었어요.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됐어. 뭐냐니 이걸 타니까 천상으로 가는 용마가 기도하고 내가 여타서 선녀가인가 항아인가 내가 그렇게 다 이러지 것도 아니고 배짜는 민녀라는 거지. 그래 친정집에 내가 한번 갈라 했더니까 간지 언젠지도 모르겠고 내가 삼종지도 때문에 내가 몸이 맥혀갖고 가지도 못하고 이 뭡니까 배틀에 용마를 타고 천상으로 내가 갈라고 난지리랑은 도망가는 겁니다. 바람이나 도망가는 거 다른 남자랑 같이 도망가는 난질로 간다 그래. 그런 난질을 갈래 해도 저 바닥에 들어 있는 자식 새끼들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내 밤에 배를 짠다 뭐 이런 얘기에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배를 짜면서 밤을 이렇게 쭉 세운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밤에 하도 답답해 노래를 이제 하고 한다 그죠. 이 사람이 경경고침상에 어느 잠이

뭐냐 하니까는 잘라니까 딱딱한 백, 목층기라 하지 옛날에 나무 베개를 누웠는데 언제 잠이 오겠는가 말이지. 창문을 턱 열어봤더니까 복숭아 꽃이가 피었구나 이게. 그랬더니까 도화는 저건 시름이 없어 걱정근심 없이 봄을 반기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고려시대 때 만전춘이라는 노래 중에 이게 3절인가 뭐 4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배를 짜는 보니까 우리가 배틀 가면 듣고 가야 된다 그죠? 오늘 배틀 가는 뭐냐면은 김민지 양이 나와서 해주시겠는데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청년교육악단원이고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어떤가 938회를 지났나요 지축산으로 걸지났나요 청목산으로 걸지났나요 성견산으로 걸지났나요

간다. 그 뭐냐면은 이 집에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뭐니까 자꾸 이제 남편은 떠나가고 배 쪽에 애는 자꾸 이제 날짜가 가니까 자꾸 배는 불러오는데 자연장자는 뭐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자꾸 이제 일을 시켜 먹는다 그죠? 비는 칙칙 오는데 뽕 따러 갈 때 비 올 때 가는 게 최고 귀찮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새는 이제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렸으니까 신발에 흙이 안 묻는데 그전에는 신발에 흙이 철거덕 붙었지 비는 오지 이러면은 매일 둘러 메고서는 뽕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귀찮다 그죠? 우리나라 땅에 나는 뽕나무는 조선 뽕나무고 원나라에서 온 건 원나라 뽕나무고 이제 그 명주 실은 고운데 잎이 양이 많이 안 나기 참 뽕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빼먹었는데 뾰족뾰족 나와서 가시개 뽕나무가 또 따로 있어요. 산에 난 산뽕나무 들어야 될 뽕나무. 이제 뽕나무마다 뽕잎을 또 다 뜯어놓고 놨더니 저녁이 돼 밤이 되니까 우리 신랑은 어디쯤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사라수 대왕이. 그래서 우리 사라수 대왕이 가는데 번마라국이 얼마나 먼지 수미산이 있고 우주에 대한 어떤 옛날 어른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정이 들어서 우주 법계를 바라봤더니 이 우주는 구산과 파래로서 수미산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 아홉 개의 산이 있고 산이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마다 사이사이마다 바닷물이 있는데 이제 여덟 개 바다죠. 아홉 개 산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곱 개 바다는 내해라에서 그거는 민물이라서 사람이 먹을 수가 있고 마지막에 있는 물은 뭐니까 외해인데 소금물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남선부주죠 우리가 지구에 소금물이 돼서 사람이 먹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이름이 아까 제가 말한 게 수미산이 가운데 있고 거기에 산들이 쭉쭉 있는데 지상산이다, 지축산이다, 정목산이다, 성견산, 마이산. 그다음에 상해산이다, 뭐 어명산 이런 식으로 산이 이제 이름이 아홉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사라지 대학 이 산을 다 건너가야 번마라국을 간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어디 갔나? 저녁에 빌어야지 그죠? 그다음에 그 저녁에 아니 부엌에 가니까는 성주 조왕에다 빌어야 되는데 조왕에다 여자니까 빈다 그죠? 개서장엄 조왕실 시방조여 대강명이강 잘제조왕신 토지용신계관 천상사관 조왕신 학가인중은 총안효공대의 길장조왕신 금은옥백마한당진 상봉길경 조왕신 악기사신 대상 지망주성 조왕신 흑선만벽 제구족 태장안주 조왕신 부부가인 정복소 재앙영멸 조왕신

0: 개환이가오시 금의길날 살아서 대왕님 내법마라고 가시거든 대강성지 발언이고 금일일신 태중에 우리에게 사바세계 탄생하더라도 일신건강 발언으로 다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조왕님 자리에다가 축원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제 조왕에 또 기도를 해도 또 마음이 답답해 또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칠성이님 산신님 이거 다 해야 돼.
1: 금일길남 발음 불자 가정마다 호떡 구령하오시고 밀교 그리고 진원 그리고 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려면 밀교의 전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사라수 대왕님이 떠나실 때 아들을 낳거든 알라구요 딸을 낳거든 효양이라
2: 마음을 놓아버리면 모든 착한 일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0: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운 것만을 보라.
1: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화룡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행이며 나아가 불자로서 가족 신행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임종에서 발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장례 절차를 가족의 마음으로 전문 장례 지도사가 함께합니다. 총 25개 종단 및 단체와 제휴를 맺은 불국토 상조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 전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불자님과 가족분들의 마지막 길을 부처님을 모시듯 지극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불자의 길,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 불국토 상조의 마음입니다.

0: 진짜.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냐?
1: 나 망했어.
0: 이번엔 또 뭔데?
1: 오늘 주지스님이 김씨 할아버지 댁에 가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귀찮아서 핑계대고 안 갔는데 알고 보니 잔칫날이라 맛있는 거 먹고 오란 얘기였던 거 있지?
0: 꾀부리다 보물을 놓쳤네. 좋아, 보물을 놓쳤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강화도 낙가산에 있는 보문사다.
1: 보문사?
0: 낙가산 보문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강화도로 와서 지은 사찰이야. 보문은 관세음보살이란 뜻인데 사찰 이름처럼 보문사는 3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면서 나한 도량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낙가산 보문사로 고고! 성모도에 살던 신라의 한 어부가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2: 날도 맑고 바람 한 점 없고 이대로면 고기를 가득 잡겠어.
3: 내 말이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0: 어부의 바람대로 걷어올린 그물은 여느 때보다 묵직했죠.
3: 야, 이 얼마나 큰 놈이 잡혔길래 이리 무거워. 이게 뭐야?
0: 그물 안에서 나온 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22개의 돌덩이였습니다.
3: 재수가 없으려니 그냥 버려야겠다.
0: 농부는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물 안에 묵직한 것이 걸려 나왔죠.
3: 이번엔 진짜 물고기겠지.
0: 하지만 어부가 걷어올린 건 아까와 똑같은 돌덩이였죠.
3: 일진이 사나우려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
0: 어부는 다시 돌덩이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스님이 나타나

0: 어부를 꾸짖으며 말했죠.
1: 자네가 버린 불상은 천축국에서 온 귀한 불상이네.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버려. 당장 명세를 찾아 불상을 모시게.
0: 꿈에서 깬 어부는 해가 뜨자마자 바다로 향했고 다시 돌덩이들을 꺼내 올렸습니다.
2: 네, 명산에 모시라고 했지? 그럼 낙가산으로 가야겠다. 거긴 분명 불상을 모실 곳이 있을 거야.
0: 어부는 수레에 불상을 싣고 산으로 향했는데 어쩐 일인지 산중턱에 다다르자 수레가 무거워지더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2: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잠깐, 저건 뭐지?
0: 그건 바로 신비로운 바위굴이었습니다. 어부는 바위굴에 단을 만들어 불상들을 봉안했고 훗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이, 동이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3: 미안, 많이 기다렸지.
0: 아이, 도대체 뭐하고 온 거냐?
3: 석굴에서 소원 빌고 왔지. 그 석굴에서 엄청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래서 신통굴이라고도 부른다던데.
0: 진짜? 아이, 뭐야. 그럼 같이 가지, 취소하게.
3: 아, 그런데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로 갈 거야?
0: 가긴 다 왔는데.
3: 아, 이번엔 이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구나.
0: 맞아, 절따라 전설따라 느티나무 이야기로 고고. 조선말, 한 도둑이 보문사에서 값비싼 유기들을 훔쳐 밤새 달려 먼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4: 야, 아유, 이곳이면 안전하겠지. 아유,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이나 돌려야겠다.
0: 도둑은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죠.
4: 어? 웬 종소리지? 종은 포문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 힘들어서 헛걸 들은 걸 거야. 얼른 이 낙가산을 벗어나자.
0: 도둑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새벽 예불을 위해 나온 스님은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됐죠.
5: 어디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0: 바로 훔친 물건을 둘러매고 느티나무 밑을 돌고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5: 도둑이 간도 작지. 뭘 그리 놀라나?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여기?
5: 죄를 지었으니 나를 따라오게.
0: 스님은 도둑을 법당 안으로 데려와 부처님께 용서를 빌도록 했죠.
5: 용서를 빌었으니 앉아보게.
4: 네, 스님.
5: 자, 이 돈으로 며칠은 살 걸세. 그러니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보게.
4: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잔게 무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0: 그 후 도둑은 부지런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고 매년 쌀을 시주하며 공덕을 쌓았답니다.
6: 자, 사과.
0: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6: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줘.
0: 뭘?
6: 사과.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0: 뭐?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6: 진짜?
0: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배풍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6: 범어사?
0: 어,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명찰이면서 구한말 경어스님이 범어사 조실로 계시면서 선찰 대본산이라는 이름도 갖게 됐지. 그리고 일제 때는 나라를 지킨 호국 사찰이기도 하고.
6: 우와, 대단한데?
0: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부산 범어사로 고고! 조선말 부산 범어사엔 새벽이면 집신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낭백스님의 작품이었죠.
7: 오늘도 낭백스님께서 집신을 걸어놓으셨네. 스님 고맙게 신겠습니다.
0: 그런 낭백스님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불교를 탄압하는 관리들의 횡포였습니다.
8: 이번 달까지 세금을 더 내게.
5: 올해만 벌써 몇 번이나 냈는데 세금을 더 내라뇨.
8: 그럼 부역을 더하든가 세금을 내든가 부역을 더하든가 마음대로 하게.
0: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낭백스님은 큰 결심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5: 부처님, 하루속히 이 생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엔 불교를 탄압하는 나쁜 제도를 없앨 수 있게 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0: 기도를 드린 낭백스님은 범어사의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5: 나의 이 생은 곧 끝날 것이다.
9: 아이, 끝나다뇨. 건강하신 스님께서 말도 안 됩니다.
5: 이 생은 끝나지만 내 생이 있을 것이다. 25년 뒤에 승려들의 부역을 없애고 불사를 돕는 관리가 있거든. 그 자가 나인 줄 알아라.
9: 아, 저희가 스님의 환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5: 내가 세 가지를 증명할 것이다. 하나, 내 생에 나는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에서 하마할 것이다. 둘째, 봉해돈 내 방에 문을 열 것이며 셋째, 사찰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다.
9: 명심하겠습니다.
0: 그렇게 낭백 스님이 입적한 지 25년이 흘러 새로 부임한 24살의 동네 부사 조엄이 범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엄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일주문이 아닌 어산교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죠.
9: 어? 아니, 어째서 일주문이 아닌 여기에서 말에서 내리신 겁니까?
10: 범어사는 처음인데 저도 모르게 친근하여 조금 일찍 내렸습니다.
0: 조엄은 범어사에 들어오자마자 홀린 듯 곧장 봉에 두었던 낭백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0: 문을 잠근 자가 문을 열 것이다. 내가 문을 열었으니 문을 잠근 사람은 누굽니까?
9: 낭백스님입니다.
0: 범어사의 스님들은 조엄이 낭백스님의 환생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조엄에게 낭백스님의 유언을 들려줬죠.
10: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라는 의미겠지요.
0: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3: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에서 내린 데야.
6: 근데
3: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6: 그게 범어사의 돌 바다가 유명하대서 돌을 좀 챙겼거든. 그랬더니 한 걸음도 못 걷겠어.
0: 으윽,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명학스님은 늘 수행보단 무력에 급급했죠.
11: 스님, 시주도 많이 받았는데 그만 절로 돌아가시지요.
5: 이 정도로는 성에 앉아. 아랫마을에 가서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0: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11: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5: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11: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0: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12: 당장 범어사의 명학을 잡아들여 죄값을 물어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9: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건 분명 스승님의 목소리인데.
0: 영원조사는 법력을 발휘해 소리가 들리는 저승에 도착했는데 명학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황구렁이 한 마리만 영원스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9: 방금 명학스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왔더니 명학스님은 어디 가고 구렁이뿐입니까?
12: 너의 스승은 죽어 탐욕의 대가로 황구렁이가 되었다.
9: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0: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9: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0: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9: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0: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3: 야, 뭐하냐?
6: 어때? 뭐가 느껴지지 않아?
3: 전혀.
6: 그치. 역시 장풍은 안 되겠어.
3: 뭐야? 그럼 지금 나한테 장풍 쏜 거냐? 장풍 쏠 생각 말고 손이나 닦으시지.
0: 좋아. 오늘은 북한산 도선사다.
6: 도선사? 도선국사가 세운 건가?
3: 오, 잘 아네. 맞아.
0: 도선사는 신라 경문왕 때 도선국사가 삼각산의 산세를 보고 천년 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 예언하고 창건한 사찰이야. 1904년 국가기원도량으로 지정받은 도선사는 청담 스님이 설립한 호국참회원을 중심으로 실천불교와 생활

0: 불교 운동을 추진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선사로 고고! 신라의 도선국사는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아 전국을 다녔는데 절묘한 풍경의 삼각산을 보곤 그곳이 명당임을 알아차렸죠.
1: 아, 바로 저기야.
2: 저기요? 저 삼각산 말입니까?
1: 저기에 절을 지으면 분명 천년 뒤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걸세.
0: 그렇게 삼각산 큰 바위 앞에서 7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도선국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은 도선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산신의 소행이었죠.
3: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분명 겁먹고 출행량을 쳤을 거야. 뭐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더 큰 수를 써야지.
0: 그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도선국사가 장풍으로 산신이 숨어있는 커다란 바위를 둘로 쪼개버렸죠.
3: 감히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방해한다. 그 벌을 받거라.
0: 도선국사의 신통력에 놀란 산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3: 당장 이곳을 떠날 터이니 절을 지으십시오.
0: 산신이 떠나고 도선국사는 잘려진 한쪽 바위에 20여 척에 달하는 관세음 보살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상이 바로 도선사의 석불전 마해불이 되었답니다.
4: 역시 장풍을 배워야겠어. 그래서 얄미운 몽이 널 날려버리게.
0: 그래 보시던가.
4: 아, 참, 도선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0: 으이그, 장풍을 배우기 전에 눈치부터 키우시지.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겠냐?
4: 아, 이 7층 석탑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거구나.
0: 맞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7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야.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철종 때의 동호 스님은 도선사가 영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 도선사로 향했습니다.
5: 도선사는 삼각산의 기운을 담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군. 이곳에 머물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겠어.
0: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동호스님 앞에 금빛 찬란한 도승이 나타났습니다.
3: 그대는 왜 남쪽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가?
5: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3: 당장 남쪽으로 떠나게. 그곳에 그대가 찾아와야 할 것이 있네.
0: 금빛 도승은 그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고, 동호 스님은 도승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어느 산에서 폐사가 된 남지 장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저 빛은 뭐지?
0: 빛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동호 스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사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소중히 모셔와 석불전 앞에 7층 석탑을 세우고 두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6: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선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알고자 하면
1: 마땅히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정죄하라. 재물 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고에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가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8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굵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열 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여도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의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집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

아비심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호하소서 죄여 물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여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보적불무진향 승왕불사자월불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밀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호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등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0: 상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0: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0: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10억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0: 유재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 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0: 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월운스님 원력으로 시작한 남양주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가 올해로 50회를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병원 법당을 운영했지만 이어갈 수 없단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도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 원력으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모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600년 전통의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국가무형유산의 종교적,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염원도 전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긴 호흡의 범패가 백스코 전시장에 울려 퍼지고 스님의 절제된 몸짓과 화려한 의복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모인 백스코에서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펼쳐졌습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 기간 마련된 이번 시연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백스코 대한민국 관 내 공연장에서 사흘간 이어집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조선 초 태조가 왕실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며 진관사에 수륙사를 건립한 데서 시작돼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함께 아울러서 천도하는 게 수륙제거든요.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앞두고 더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1: 범패와 작법무, 의식장엄이 어우러진 국행수륙제는 불교의 종교적 의미와 음악, 무용, 미술의 예술성을 함께 담은 종합문화유산입니다. 휴일을 맞아 백스코를 찾은 많은 시민도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 불교 의식의 소리, 화려한 의복과 문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 신기해서 찾아보니까 바라라고 하더라고요.

0: 그거를 들었을 때 뭔가 갑자기 좀 깨끗해지는 기분이 좀 들어봤어요.
1: 혹시 너무 문양이랑 이런 게 아름다워서 놀랬습니다.
2: 진관사 홍보부스에서는 수륙제에 사용되는 전통 지화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종이꽃을 만들고 수륙제의 역사와 의식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전통 불교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만났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넘어 모든 존재의 화합과 평안을 발원하는 진관사 국행 수륙제. 부산에서 세계인과 만난 600년 불교 문화의 울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전시장을 방문해 주요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백스코에 마련된 대한민국관을 둘러보며 한국의 우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살피고 세계 속에 빛나는 우리 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통도사, 해인사, 진관사 등 불교 관련 전시관을 집중적으로 관람하며 천년 넘게 이어져온 불교 문화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관람에는 범어사 수좌 수불스님, 범어사 주지 정오스님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제1차관, 허민국가유산청장,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범어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지이자 불교 4대 성지 중 한 곳인 인도 사르나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한국 불교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8개 회원종단은 공동 담화문을 통해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르나트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 것은 불교사 문화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단협은 사르나트는 지혜와 자비정신이 처음 펼쳐진 성스러운 공간이자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며 등재를 계기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인류 평화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를 찾아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부산교구 종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주요 부서장 스님 등 20여 명과 함께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가운데 곽광섭 사령관에게 위문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부대 내 해운사 법당을 찾아 격려금과 보시금 등 200만 원을 희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험난한 바다 위에서 국방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장병들과 지휘관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육해 공군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곽광섭 해군작전사령관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부산교구 스님들께서 방문해 주신 덕분에 장병들의 안녕과 무사가 보장될 것 같으며 따뜻한 격려와 좋은 인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방학 아이들이 스마트폰 대신 산사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가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열고 놀이와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배려를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바루를 앞에 둔 아이들이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공양을 시작합니다. 바루 공양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한 그릇의 밥에 담긴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며 수행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5: 바루 공양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단무지 먹을 때 뭔가 좀 맛이 좀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한 페이지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4: 동화사 성불 어린이 여름 캠프가 지난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100여 명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불, 108배, 촛불 명상 등 단순한 체험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살아있는 불교 교육의 장입니다.
6: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 단계 더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0: 공양을 마친 아이들은 동아사 경내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며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동아사 주지 선광스님과 사중스님들이 직접 물놀이에 함께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격하게만 느껴졌던 스님들의 모습 대신 친구처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될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1: 스님들과 아이들과 그 밀착된 생활을 하고 있고 수행하는 모습들을 느끼고 그래서 사찰이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곳이구나 인식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0: 같은 날 청도 운문사에서도 65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제46회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가 열렸습니다. 올해 캠프의 주제는 세계적인 인기 게임인 모여봐라 동물의 숲. 자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임의 세계관을 불교적 가치와 접목해 아이들이 마음의 심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문사를 하나의 섬으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마을을 일궈나가는 방식으로 설정해 현실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 어린이 불교의 어떤 메카가 되려고 하는 이미 메카이고 이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불안하고 힘든데 이런 사찰에 와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편안해지는.
0: 입제식을 마친 아이들은 찾아보자 운문 대탐험대를 통해 사찰 곳곳을 누비며 보물찾기를 하고 강강술래와 캠프파이어로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원한 물놀이로 한여름 더위를 잊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 캠프파이어랑 물놀이해서 좋았어요.
0: 캠프의 마지막 날은 신라 화랑들이 운문사에서 세소고개를 받았던 전통을 되새기는 숙여의식. 아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며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놀이 속에서 자연을 배우고 수행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익힌 올여름 산사체험. 동아사와 운문사의 여름불교학교는 아이들에게 더위를 잊게 하는 피서이자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이 됐습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
4: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남양주 봉선사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봉선사 여름숲속학교가 열린 건데요. 아이들은 이틀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부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한 삼귀위와 반야심경이 운악산 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두 손을 곱게 모아 올린 고사리 손으로 이틀간의 사찰 생활을 훌륭히 해내겠다는 야무진 입제 다짐을 해봅니다.
6: 스님을 만났을 때는 합장하고 인사를 잘한다. 수련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7: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주님이랑 만나게 되어가지고
8: 절에 대해 좀 친근감을 더 가지는 걸 여름방학 동안 뭐 며칠 길게는 아니지만 여름방학 중에 추억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5: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봉선사 어린이 여름숲속학교. 봉선사 여름숲속학교가 더 특별한 이유는 세대를 이어 맑은 불심이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통해 싹을 틔우고 불자로 성장한 이들이 이제는 선생님과 조력자가 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불교 문화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9: 이 친구들을 제가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어려움 없이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10: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좋게 선생님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꾸리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많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5: 경내 효월당에서 입제식을 마친 아이들은 3355 모여 흰 도화지에 알록달록 각자만의 불국토를 그리며 상상력을 키워갑니다.
11: 부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12: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11: 기도하고? 어때요, 부처님 그려봅니까?
12: 부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부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친구도 배려하고 그럴 거예요.
5: 봉선사 여름숲속학교는 어린이 전법에 심혈을 기울였던 월운 스님의 원력으로 1973년 창설된 불교계 최초 숲속 어린이 수련회입니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천진물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요람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13: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미 아름다운 연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0: 그죠? 예, 잘 지키려면은 1박 2일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처럼
1: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08 염주꿰기부터 타종 체험, 연밭에서 명상과 플로깅, 마지막 수개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됩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잊지 못할 삶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레크레이션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린글링 게 좋아요.
3: 기대되는 건 그 이제 명상을 하고 하면은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레크레이션은 노니까 이제 신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4: 그 후에 느낌이 어떨지 궁금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1: 봉선사 여름 숲속 학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고 바쁜 일상에서 잃어버린 동심과 맑은 불심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깨달음의 사회화로 중생을 위한 보살도를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대종사의 열반 5주기 추모 다례제가 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금산사는 지난 26일 경내 처형기념관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스님, 회주도법스님, 주지화평스님, 원로의원 법등대종사, 월정사주지 정념스님,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한광수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대표 도법스님은 상좌들이 생전 스님의 원력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문도 모두가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 스님께 당당한 수행자가 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제17대, 28대 총무원장을 지낸 태공당 월주 스님은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한국불교가 깨달음의 사회화를 실천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병원에선 환자와 보호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교계는 40년 전부터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 법당을 운영하며 전법에 나섰지만 이젠 후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생사의 최전선 위기의 병원 전법 첫 순서로 원력 하나로 버티고 있는 병원 전법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6: 하루에도 수백 번 생사의 기로를 오가는 긴박한 의료 현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초조한 환자들로 가득한 로비를 지나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고작 5평 남짓한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불자 직원은 물론 절박한 심정으로 가피를 구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안식처, 바로 병원법당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곳에선 매일 누구나 스님을 만나 마음을 치유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7: 오전 오후로 나눠서 병실을 다 돌고 또 법당에 오는 환자들 이렇게 만나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세 번 환자들, 직원들 법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6: 지도법사의 일과는 단순히 법당을 지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물론 생사의 기로에서 터져나오는 유가족들의 눈물까지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된 소임입니다. 시시각각 불어닥치는 슬픔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받아내다 보니 스님과 봉사자들의 심신 역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8: 어떻게 제가 한마디 위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저분이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가실 수 있나. 근데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만약에 몸이 힘들다면 여기서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6: 이 같은 고단함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병원법당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생사의 최전선에서 불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돼주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병원의 법당을 열고 유지하는 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일산병원의 경우 고향 기쁨정사 주지 지인 스님이 포교 원력을 세워 10년째 활동 중인데 전국 대부분의 병원 법당이 이처럼 스님 개인 원력에 의지해 탄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종단 차원의 지원 체계

0: 법당 운영비가 부족할 때마다 지도법사가 본사 차례 재정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1: 경제적인 부분과 그 거처 이런 것들이 그 특화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지요. 스님들이 이렇게 그 환자 돌봄에 그런 능력들을 또 배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비의 도량이지만 정작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병원전법의 현주소. 원력 하나로 버텨온 병원법당들은 이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정선 정암사가 지난 25일 문수전에서 여름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시즌을 이어가는 정암사 대표 문화 콘텐츠 3소 4개는 계절마다 시대적 화두를 인문학과 예술로 풀어내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 콘서트는 기후위기 시대 공존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불교적 시각과 현대 인문학으로 조명했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박지용과 베이시스트 조성덕은 산사와 어우러지는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생명과 공존의 의미를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천년고찰에서 펼쳐지는 인문학과 음악을 통해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따라 예천의 국보와 보물을 만나는 특별한 순례가 펼쳐졌습니다. 예천군과 BTN 투어는 지난 26일 서울 광주 지역 불교 순례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6 국보 보물 순례 팸투어를 성황리에 운영했습니다. 천년의 숨결 따라 국보를 만나달 주제로 열린 이번 팸투어는 기도와 문화 해설, 명상, 사찰 순례를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첫 순례지인 한천사에서 순례단을 환영했으며 참가자들은 BTN 불교TV 가족 기도법사 도안 스님의 지도 아래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보물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참배했습니다. 이어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는 전문 해설과 함께 탑돌이와 발원 기도를 올렸고 마지막 순례지인 용문사에서는 국보 대장전과 윤장대를 둘러보며 법문과 명상을 통한 천년 불교 문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의 회장인 서성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직 학생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거 얼굴이 엄청 앳돼 보여요.
1: 감사합니다.
0: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인 서성우라고 합니다. 현재는 사회과학대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재미난 이야기

0: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서성우 회장님이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세 가지 키워드를 직접 뽑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 해주실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학교가 동국대학교인데 그 불교 중립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과대 내에서는 쉽게 불교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고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 함께 불교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키워드로 단과대에 처음 열린 불교를 선정하였습니다.
0: 그 동국대가 불교 종립 학교잖아요. 근데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나요?
1: 네, 저희가 2024년에 처음 템플애플이 창설되기 전까지에는 중앙 동아리 동풀만 있었을 뿐 단과대학교 별로는 불교 동아리가 없었는데요. 이 점이 조금 아쉽다. 단과대학교 학생들끼리도 한번 그 불교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최초로, 단과대 최초로 불교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동국대 대학교 자체 불교 동아리는 있었지만 동국대 각각의 단과대에는 불교 동아리가 따로 없었고 최초의 동국대학교 단과대 불교 동아리가 바로 템플 애플이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1: 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0: 예, 제가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헷갈려서, 아니, 동국대 불교 동아리가 없었어?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불교 동아리는 원래 있었고, 단과대에 불교 동아리가 없었던 게, 단과대에도 각각의 불교 동아리가 이제 여러 개 새로 생기게 되었다. 그 중에 단과대에서 새로 생긴, 첫 번째로 새로 생긴 동아리가 바로 불교 동아리가 템플 애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1: 네, 정리 감사합니다.
0: 근데 템플 애플이 무슨 뜻이에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1: 저희 동아리 명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명인데요. 템플과 애플이 합쳐졌습니다. 템플이라고 하면 좀, 이건 익숙할 것 같은데 왜 애플이 붙여졌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과학대이다 보니까 줄여서 사과대 해서 사과를 딴 애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템플과 애플이 합쳐진 템플 애플이 되었습니다.
0: 맙소사. 사회과학대를, 동국대 안에 있는 사회과학대를 줄여서 사과.
1: 네, 맞습니다.
0: 사과대, 사과. 그래서 애플을 붙인 거예요? 아, 진짜 기발하다. 정말 재밌네요. 요새 애들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 약간 아재
1: 네.
0: 개그씩 말장난 개그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평생 중학생이란 얘기가 있어요. 내가 중이다.
1: 중학생.
0: 저 이런 거 해볼까요? 진짜 당황하셨죠?
1: 네, 조금 놀랐어요.
0: 수긍을 했나요? 욕은 안
1: 아니, 욕은
0: 했습니까?
1: 안 했습니다.
0: 그래요? 웃자간 얘기예요. 근데 사과대도 똑같네요.
1: 네, 그런 의미에서, 네.
0: 사회과학대, 사과. 그래서 애플, 너무 재밌어. 저 이런 개그 너무 좋아하거든요. 템플 애플. 저 템플 애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분이 있나요?
1: 저희가 템플애플 전용 카톡방이 따로 있는데 그 카톡방에는 670명 정도가 있고
0: 670명이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올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저희가 불교를 조금 딱딱한 가르침으로 소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험 위주 프로그램들로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카톡방, 단톡방이라고 하죠.
1: 네, 맞습니다.
0: 단톡방에 670명이 있으면
1: 네.
0: 서로 한마디씩 하면 막 글이 다다다다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1: 아, 네.
0: 어, 그거 어떻게 해요? 괜찮나요?
1: 아, 그래서 그 네.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그 카톡방은 공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0: 공지용으로만?
1: 네, 그래서 회장, 부회장과 운영진 친구들이 네. 그 프로그램 안내나 아니면 유의사항 전달용으로만 쓰고 있고 일반 부원분

0: 분들은 거기서의 사담은 자제하기를 양해 부탁드리고 겐톡으로 나눠드리라 이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1: 개톡,
0: 있습니다.
1: 개인톡으로.
0: 개인톡, 네.
1: 근데 상상을 해봤는데, 670명이 있는 카톡방에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몇월 며칠 날 어디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들이 예, 670명이 네, 올라가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0: 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공지용으로만
1: 공지용으로만, 굳이 대답할 필요
0: 네,
1: 없다.
0: 맞습니다. 네.
1: 공지용으로만. 재밌습니다. 670명이 어쨌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우리 서성호 회장님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에 오셔서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서 불교 동아리 템플 애플에 들어가게 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0: 저는 동국대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를 조금 가까이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법회라든지 아니면은 템플스테이 같은 간단한 신행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연들을 알게 되고 그 인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인연이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직접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추억을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템플 애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불교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하고 좀 다르다. 우리는 이런 어떤 자랑거리, 특징이 있다. 이런 게 있다면 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보통의 불교 동아리를 생각하시면은 뭐 딱딱한 경전을 공부를 한다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공부한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 이제 템플애플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즐길 수 있고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올해 처음 진행했던 템플애플 주간 축구대회였는데요.
1: 축구대회도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과대 동아리이고 각 많은 학과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학과별로 나눠서 팀을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총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네,
1: 100명이.
0: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1: 저기 사진 나오네요.
0: 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같이 땀을 흘리고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저희 동아리가 다른 동아리랑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템플 애플 불교 동아리는 딱딱하면서 벗어나서 더 편하게 다가가기 위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서로가 배려하면서 동아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하고 논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이제 동아리 특성상 이제 학생들이 그 불교에 대한 그 턱을 낮추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목 활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행 활동들도 함께 곁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웃기려고 했던
0: 네.
1: 얘기고요. 너무나 좋은 활동입니다. 사실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불교가 딱딱하다, 고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일단 불교가 재밌구나. 절에 오면 재밌구나.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재밌구나. 그런 걸 먼저 심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젊은 감각에 맞춰서 축구대회도 하고, 축구대회 하면서 연애도 해야 안 해요?
0: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서 뭐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1: 이렇게
0: 네.
1: 웃자간 얘기였어요. 안 넘어가네요. 그렇게 좋은 친근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와 같이 즐기면서 불교 동아리를 한다 생각하니까 저도 진심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축구대회처럼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더 턱을 낮춰서 불교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또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소개해 주실 게 있으면 또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저희는 좀 고리타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경전 이런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이 문화 콘텐츠를 좀 위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신 밈이라

0: 한다든지 아니면은 청년들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카드 뉴스 등을 준비해서 저희 동아리의 활동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1: 저기 사진이 나오네요. 뭐 SNS 사진인가요?
0: 네, 저희가 템플애플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올리는 내용들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템플애플에서 등산을 기획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사랑 사랑회라는 이 트렌디한 밈 사진을 이용해서 다 같이 등산을 가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1: 저 수륭 쿵푸 아니에요? 저 정말 저 팬이에요.
0: 저희가 이제 그 AI를 이용해서
1: AI를
0: 네,
1: 이용해서.
0: AI에게 템플스테이 모집을 위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봐라라고 시켜서 이렇게 락 공연을 하고 있는 사진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 너무 쾌쾌하고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님을 저렇게 신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좀 그래요. 부처님이 저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말라 했는데, 스님들이 저렇게 기타 들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실제로 일본에는 스님들이 헤비메탈, 락그룹을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스님들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여튼, 청년들이 좋아하던가요?
0: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1: 반응이 뜨거웠어요. 뭐 좋다니까. 결과가 좋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거는 개강법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개강맞이 법회를 준비하면서 신입 부원들은 이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 처음 개강법회에 왔고, 저와 그 지도법사 스님 이렇게 세 명이 주축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법당을 낯설어 하던 신입 부원들도 이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 점점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이 개강법회라는 게 처음 동아리의 시작을 알리는 이 행사임 뿐만 아니라 이 부원들에게 이제 불교를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짐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1: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근데 제 짧은 생각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이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난 문화 콘텐츠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저도 이제 스님 노릇을 오래 했잖아요. 경전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잠깐 유행처럼 믿다가 금방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절에 다니는 거지 진정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랄까? 종교적인 에너지를 못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는 지내시되 그래도 부처님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수행도 같이 해본다면 훨씬 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0: 네,
1: 보셨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또 이런 얘기하면 야 광호쌤이 그러는데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좀 해보래 하니까 애들이 아우 고리타분해 또 이럴 수도
0: 아닙니다,
1: 있을 거예요.
0: 아닙니다.
1: 아닌가요? 하여튼 놀 때는 놀고 또 부처님 가르침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유의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한번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야 불교 기읍 디귿 시읍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저 뭐지? 교도소? 교도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0: 교도소는 아닙니다. 네.
1: 그래서 구두쇠? 계단실? 기도실? 나 도저히 모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장님 여쭤보면 제가 직접 한번 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벼르고 왔습니다. 도저히 답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자, 무엇인가요, 회장님?
0: 기역 디귿 시옷은 요즘 신조어인데요.
1: 어쩐지 못
0: 네,
1: 맞추겠더라.
0: 감다살입니다.
1: 감다살?
0: 네.
1: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다살?
0: 이제 감이
1: 뭐
0: 다.
1: 삼겹살 이런 것도 아니고 감다살.
0: 감다살은 이 감이 다 살아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1: 감 느낌이 다
0: 네,
1: 살아있다.
0: 맞습니다. 즉, 뭐, 트렌디하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유행을 잘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1: 이야, 감다.

0: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감이 다 살아있다. 네. 아, 느낌이 살아있다. 야, 그 왜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뽑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1: 요즘 청년들에게 불교는 좀 어렵고 고리타분한 이런 종교가 아니라 그 청년들의 문화에 맞춰 트렌디하고 힙하게 변화하는 그런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특히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불교 굿즈들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게 그거의 사례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좀 더욱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느껴져서 감다살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0: 감다살, 감이 다 살아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불교계도 감다살 하도록 노력해야겠네요.
1: 지금도 충분히 감다살인데.
0: 아, 충분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좀 놀고 문화 교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경전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해봐라 하면 감다살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역시 아니구나. 아, 역시 고리타분해.
1: 아닙니다.
0: 그래요. 아,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에 놀러 와도 좋다. 젊은이들이여,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절에 와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준 것만도 고맙다. 항상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요 토크쇼에서 청년불자님들 몇 분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요새 청년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힙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또 지금 현직 대학생이잖아요. 대학교에서 지금 공부하고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 입장에서 요새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불교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지금?
1: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동아리에서 이 불교 관련 굿즈를 주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두세 시간 더 일찍 조기 마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현재 불교에서 판매하는 굿즈라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기획하는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감다살 행사들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는 힙하고 트렌디한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그 굉장히 궁금해요. 뭐 직접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가 꼭 늙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젊은이의 입장에서, 대학생 입장에서 불교가 요새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아무래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기획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들 중에 템플스테이를 좀 꼽고 싶은데요.
0: 템플스테이.
1: 네, 저희 동국대학교만 하더라도 저희 동아리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항상 템플스테이에 지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템플스테이를 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1박 2일 자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템플스테이를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메리트, 장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년들이 이 불교를 좀 좋다, 힙하다, 트렌디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감다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이 다 살아있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교가 힙하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점점 받고 있는데 앞으로 불교계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사랑받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한번 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좀 어려운 말씀들로 전해주셨을 때는 그대로 넘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어려운 거는.
1: 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0: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로 재가공해서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불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뭐 새로운 기술과 접목을 한다던가 아니면 각종 트렌드나 밈 그리고 굿즈들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청년 세대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더 쉽게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항상 여쭤보면 항상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친근하게 쉽게 다가가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80년대처럼 사찰의 불교 동아리에서 사찰에 선 수행하러 왔을 때 철야 3,000배 시키기 막 이랬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0: 철야 3,000배 시키기를 하면은
1: 웃자가지 그러면 안 오겠죠?
0: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서 아, 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스님들 중에 옛날이 그립다. 애들 오면 옛날처럼 철야 3,000배도 시켜보고 해야 애들이 깨닫는 바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템플 애플에서 불교 동아리에서 불교 활동도 하고 또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래서 불교가 좋다라고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교의 비움의 가르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1: 오.
0: 제가 사실 최근 4학년이어서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스펙 관리 이런 게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가는 건 없고 들어오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네.
1: 많죠.
0: 그래서 이 비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비워야 하는 시간조차도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 비움의 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비우는 시간마저 이 본인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네, 불교의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1: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가 차를 마시려면 찻잔에 있는 걸 비워야 차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더 좋은 새로운 걸 받으려면 좀 먼저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뇌과학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뇌를 더잘 활용할 것인가. 젊은 세대라서 아마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하도 유명해가지고. 멍 때리기. 아무 생각 안 하고 잠깐이라도 멍 때리고 있는 게 뇌를 더잘쓸수 있는 방법이다. 그게 비우는 거잖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많이 비우신 것 같나요?
0: 아, 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1: 갑자기
0: 않네요.
1: 표정이, 예. 비우려고 노력하고
0: 네.
1: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서성호 회장님은 집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나요?
0: 아닙니다. 저는 원래 조부모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1: 무교셨구나. 근데 스스로 좋아서 이렇게 또 불교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동아리 회장도 하고 계시고,
0: 네, 맞습니다.
1: 여러모로 이런 걸 저희 불교에서는 참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삼천배 해보셨나요?
0: 108배까지만 해봤습니다.
1: 아,
0: 네.
1: 훌륭하십니다. 108배 한 것만도 훌륭하십니다. 예. 3,000배 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그냥 놀리려고 한 얘기고요. 108배 한 것만도
0: 네.
1: 훌륭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무엇일까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음도 팀플이 된다.
0: 대학 생활의 고민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한껏 가벼워지는데요. 제가 템플애플 활동을 하면서 이 부원들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이 팀플레이, 그러니까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배운 게 많아서 이제
1: 아, 팀플레이.
0: 네, 마음도 네, 팀플이 된다라는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1: 그렇구나.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연법이래요. 인연법. 너와 나의 관계는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다. 그래서 마음도 팀플이 된다. 그러면 마음도 팀플이 된다라고 했을 때

0: 뭐 재밌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 네,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에서 진행한 템플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희 동아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해야 되는 저 회장단과 그리고 운영진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0: 사람이
1: 네,
0: 많으니까.
1: 이 대규모 인력을 관리

0: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뭐 식수 인원 조정까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1: 힘들죠.
0: 부원분들과 이 부회장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나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나눠서 진행한 일이 잘 마무리되고 템플스테이가 무사히 끝나게 되면서 이 느끼게 된 바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이렇게 모두가 마음을 합심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헤쳐나갈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다.
0: 네, 원팀이다. 네, 이런 생각을
1: 으쌰,
0: 했습니다.
1: 으쌰.
0: 네.
1: 저기,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또뭐 여러 절도 다녀봤을 거고, 또 불교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다 좋았는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하는 어떤 가장 마음에 좋았던 사찰이 있나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사찰.
0: 저는 개인적으로
1: 네.
0: 낙산사였던 것
1: 낙산사.
0: 같아요. 그 낙산사에 제가 매료되었던 점이 뭐냐면 일단 경치가 너무
1: 기가
0: 네,
1: 막히죠.
0: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그 절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1: 그렇죠.
0: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천하의 명당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터는 다 절에 있대요. 예, 그래서 낙산사 싫다는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낙산사 너무 좋죠. 시원하죠, 바다를
0: 네, 너무
1: 보면. 예,
0: 좋습니다.
1: 너무 좋죠. 자, 그러면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바뀌었나요?
0: 예전에는 대학 생활을 스펙이나 아니면 성적 쌓기용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템플FL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 내면의 마음 잡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것 같아요. 제가 어느 곳을 갈때이 속도보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된것
1: 방향이
0: 같습니다.
1: 중요하다.
0: 네.
1: 그거 광고 멘트 아닌가요?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0: 방향.
1: 또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0: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인연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이 불교 신행 활동으로 묶여서 만났었더라도 이 인연을 맺으면서 그 사람과 시간 보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그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는 게 정말 뜻깊은 일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살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불교 동아리에서의 이런 활동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은 또뭐 어떤 반응인가요?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나뭐 불교 동아리 와서 이런 게 좋았다라든가? 혹은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좀 변화된 친구다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요.
0: 처음에는 제가 템플FL 회장을 맡고 그리고 제가 불교 동아리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신입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왜 템플FL 가입을 안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적 색채 때문에 조금 가입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 그
0: 동아리는
1: 친구는 불자가 아니었어요?
0: 불자가 아니고
1: 무교.
0: 무교였습니다. 무교여서 우리 동아리는 물론 신행 활동도 하지만 그런 활동들보다는 좀 부원들끼리 좀 친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학교의 짐을 풀어놓기 위한 그런 동아리 요소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설득한 끝에 그 친구는 현재 템플FL 부원이 되었고 네, 그 이후로도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뭐 신행 활동을 비롯하여서 친목 활동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부원이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불교 동아리가 단순히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종교 단체로서의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힐링되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용해주는 그런 동아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참 좋네요. 불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평화라든가 행복을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0: 심플 애플도 이렇게 좋은 활동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렇게 광우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동아리도 그 실행적인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를 제1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 실행적인 그 프로그램 외에도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밈이나 카드뉴스를 포함해서 조금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실행 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교 동아리니까 그래도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되 불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관심 있는 친구들 혹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이 찾아온다면 종교와 관계없이 다 이렇게 포용해 주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1: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서성우 회장님, 토크쇼 가피의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성우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저에게 가피란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라면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는 인연들이 저를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의지하는 과정에서 혼자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함께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피란 제 옆에서 함께 묵묵히 걸어주는 제 인연들입니다.
0: 혹시 AI한테 물어보셨어요? 완전 모범답안을 가져오셨네요. 가피란?
1: 네.
0: 소중한 인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아,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진심으로 이렇게 젊은 청년,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고 불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템플 애플 서성우 회장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으셨죠? 이렇게 젊은 불자,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 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9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BTN 불교TV 1층 법당에서 매주 일요일 제방의 선지식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봉행하며 전 세계와 전국의 불자 시청자들에게 방송됩니다. 오는 8월 2일에는 일중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법을 주제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 승보공양 원만 성취 발원, 광명진언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언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거룩한 승보공양 신축불사에도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교과라든지 계몽적 교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기원정사에서 이제 했어. 기원정사에서. 근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느냐?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랬다. 그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디냐? 기원정사라. 기원정사. 그러니 기원정사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가면은 아미타불이 계시고 또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아미타경을 쓰라고 독송하는 그 자리라. 그 자리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 그러니 여 청토사에서도 10만억 국토를 서쪽으로 가면 된다. 이것은 이제 자꾸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극락이 어딨냐, 서쪽으로 가면은 극락이 있다는 데 어딨냐, 동쪽 서쪽이 어딨느냐,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런 사람 불교 믿지 말아야 돼. 그럴 사람은 불교 믿을 자격이 없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낸다면은 불교 뭐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남아미탑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쪽이야.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위국 기스국 고동원에서 설법을 할 때 1250인이라는 1250인 비구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전부 큰 스님들이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장로 사리부트라. 사리부는 지혜 제일 사리불이다.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온 10대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10대 제자들이 가장 뛰어난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들이 전부 이 설법을 듣고 찬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극락이 있느니 없느니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느냐? 내 마음이 극락이지. 건방진 소리를 한다. 천하의 건방진 소리라. 진리를 가지고 있고 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리불과 목련존자, 신통제일 목련존자와 마하가섭, 대가섭, 두타제일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 구전일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마하가전년 설법제일, 논의제일이라. 아주 부처님이 설법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 그것을 대신에 풀이해 준다. 그 다음에 마구치라. 구치라는 장가범지라 해가지고 사리부트라의 큰아버지야. 사리부트라의 큰아버지인데 이 스님은 뭐가 취미냐 하면 손톱을 안 깎아. 손톱을. 손톱을 쫙 길러가 있단 말이야. 우리 나라에도 손톱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손톱만 소지해 주고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네일 아트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인도에 가면 손톱을 평생 안 깎아가지고 이렇게 깨까무가 이렇게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당기는 사람. 인도 가면 있어요. 그래서 구치라는 손톱이 길기로 유명한 스님이고 문답을 잘해. 자방경에서 문답제일로 등장하고 니바다는 사리불의 그 제자인데 소욕지죠. 아주 적게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거라. 얼마나 이 스님이 그냥 수행을 잘했는지 계율을 잘 지켰는지 부처님께서 가족신을 신지 마라. 그러니까 설산에 가서 수행하는데 맨발로 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발이 전부 동상이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제 비구들도 가족신을 신으라 그랬어. 그래 스님들 구두 신는다 흉보만데요. 스님들 구두 신을 수 있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주리반타카. 주리반타카는 아주 우둔하기로 짝이 없어.
어리석기 짝이 없어. 하나 가르쳐주면 두 가지를 잊어버려. 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그 내가 부처님께서 주리반타카야 너는 매일 무엇을 하느냐. 이 방을 청소하고 도량을 청소하고 빗자리를 가지고 설고 닦고 설고 닦고 해라. 그러면 너는 염불이 뭐냐. 설고 닦아라는 것만 외우라. 그랬다고. 그 설고 하면 닦아라를 잊어버려. 닦아라 하면 설고를 잊어버려. 그럼 맨 설고 닦아라 설고 닦아라 빗가래 저기 도량 청소를 하면서 맨 설고 닦아라 설고 닦아라만 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대장자집에서 부처님을 초청했어.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전부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또 더럽기도 해요. 목욕도 안 해. 냄새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양 초청을 받아 갔는데 주리반타카는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중이 다 가면서 주리반타카는 냄새나니까 빼버리자 하고 싹 빼버리고 자기들만 싹 갔단 말이에요. 싹 가서 이제 공양을 다 받는데 부처님께서 공양을 이제 받는데 부처님이 먼저 드셔야 이제 딴 사람들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부처님이 안 먹고 가만히 앉아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부처님 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빠졌다. 한 사람이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다 쑥득쑥득 한단 말이에요. 누가 안 왔지? 그러니 주리반타카를 빼놓고 온 거야. 그러니까 주리반타카를 데리러 가니까 주리반타카가 큰 스님이 북적북적 하던 곳에서 싹 빠지고 점심 공양 시간인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제 설고 닦아라 설고 닦아라 하는 거라 청소하면서.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설고 닦아라? 무엇을 설고 닦아라 하느냐? 아하, 마음을 설고 닦아라 하는 소리구나.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마음의 돌을 탁 깨쳐가지고 그냥 돌을 깨쳐버린 거야.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이제 주리반타카를 급하게 데리러 가니까 주리반타카 돌을 깨쳐가 하나의 광채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주리반타카를 이제 데려와서 앉히니까 맨 앞자리에 부처님이 앉으라 그래서 공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리반타카는 우치제일 주리반타카다 그랬어요. 난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마파사파제의 아들인데 사촌 동생이 이제 이복 동생,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인데 출가를 했다 해서 아주 그 부처님하고 난타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닮았어, 많이 닮았어. 그 다음에 아난타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라. 평생을 부처님 시공을 했다. 비서실장을 몇 년 했냐? 25년을 했어. 25년.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공했단 말이야. 나우라는 부처님 아들이라. 부처님 아들인데 이제 부처님이 다 성불을 해가지고 이제 5년 만에 이제 고향을 가는 거야. 5년 만에 고향을 가니까 야수다라 공주가 나우라 아들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다시 절로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나우라를 시켰단 말이야. 야 나우라야 네가 아버지가 오면은 네가 가서 유산을 달라 그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 이제 부처님이 탁 제자들 데리고 이제 성불하셔가지고 왕궁으로 오시는데 조그마한 나우라가 딱 뛰어가가 아홉 살 때 뛰어가서는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유산을 주마 하고는 아들을 안고 그냥 다시 절로 가버린 거야. 그러나 야수다라 공주가 남편 못 가게 잡아놓으려고 꾀를 쓰다가는 그냥 아들까지 뺏기버린 거야. 아홉 살에 이제 데려가서 출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나우라가
아, 세상에 자기 할아버지는 임금이지, 자기 아버지는 부처님이지, 얼마나 빼기 좋아요. 아홉 살 먹어서 왔으니까 그냥 그 궁 절대에서 다니면서 그냥 장난질은 다 하고 큰 스님들한테 뭐 장난질은 다 하고 그냥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루는 아, 라우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하루는 잠을 자는데 라우라가 밤에 화장실을 갔다. 화장실을 가니까 이제 큰 방에 스님들이 다 자는데 그냥 그 라우라 자리를 없애버렸어. 없애버리니까 라우라가 잘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서 자느냐? 화장실에서 자는 거야.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자면서 아, 내가 이 잘못했구나 깨달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수행을 해서 밀양길. 옛날에는 장난꾸러기가 최고 장난꾸러기고 큰 스님들 애를 먹였는데 남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은 지 혼자 다 하는 거야. 해놓고는 내가 했다 소리도 안 해. 그래서 밀양길이라 그래서 부처님도 아들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범바제는 뭐냐. 우상비구라 해서 이 스님은 통양때가 되면 그냥 스님들 하루에 한 끼만 잡수거든. 그러니까 엄청 잡수. 엄청 잡수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위가 두 개라서. 되새김질을 해서 그냥 배 안에 저장을 해놨다 꺼내가지고 그냥 혼자서 그냥 꾸물꾸물꾸물 잡수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상비구라 그래서 소와 같이 닮았다 그랬어요. 빈두루파라타는 나반존자라. 나반존자. 여러분들 나반존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딨죠? 청도 운문사잖아. 아하, 이거 큰일 났네. 청도 운문사 사리야만이요. 그 청도 운문사 강원의 스님들이 250명인데 250명인데 사리암에 거기에 나반존자 한 분이 딱 앉아있어가지고 나반존자 덕분에 청도사가 다 운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반존자는 아란존자인데 아란존자는 기도를 잘하면 효과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잘못하면 부정이 많이 다. 그래서 청도 운문사에는 나반존자 한 분 모시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어가 밑에 강원의 스님들 250명이 다 먹고 살 거에 다 거기서 생긴단 말이야. 가루따이는 누구냐? 이제 가루따이는 흑인이야, 흑인. 온몸이 까만 거야. 그런데 가루따이가 하루는 이제 저녁 때 해가 넘어가고 이제 거두컴컴한데 마을로 내려갔단 말이야. 마을로 내려가니까 어떤 임신한 여인이 아이 밤에 보니까 그냥 허연 것이 번쩍번쩍번쩍 한단 말이야. 눈만 허연이니까 아 귀신인 줄 알고 그냥 까무라쳐 버렸어. 까무라쳐서 유산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동네 소문이 나서 세상에 스님이 마을에 내려와서 유산시켰다고 야단이란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 떨어진 뒤에 스님들은 마을로 내려가지 마라 그런 계율이 생겼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오늘 이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시간씩 할 내용들이에요. 마급빛나는 천문학이 아주 능숙해. 하늘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야. 성숙제일 천 저기 마급빛나다. 바꾸라는 뭐냐? 바꾸라는 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계모가 그냥 이 이붓 아들을 없애려고 오만 수단을 다 쓰는 거야. 다섯 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섯 분 다 살아나. 다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병이 길었냐 하면은 120살까지 살아. 그때 당시에 부처님도 80까지 살으셨나. 그래서 장수제일 바꾸라다 그래. 아르누따는 누구냐? 부처님이 사촌 동생인데 이 스님은 부처님이 법문만 하려면은 줘라. 다른 때는 졸지 않다가
부처님 법문만 하려면 그때부터 꼬박꼬박 조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지요. 학교 가서 수업 시간만 되면 졸음 오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되게 야단을 쳤어요. 1250명 대중이 모인 데서 꼬박꼬박 졸고 앉았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니는 말이야 법문 때마다 조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 호통을 쳤더니 이 아르누따가 아 나는 이제 평생 눈꺼풀을 붙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눈꺼풀이 안 붙어집니까? 지저로 붙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무 줄기를 나무 이파리 그 줄기를 대가지고 딱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눈이 안 붙어지니까 3개월이 되니까 봉사가 돼버렸어. 봉사.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로 중도설을 설한 중도 불교의 가장 핵심인 중도를 여기에서 설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르누따야, 내가 남물했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눈꺼풀을 붙이지 않고 그 저기 나무 저거를 해가지고 눈꺼풀을 붙이지 않으니까 실명이 돼버리지 않냐? 수행이라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 너는 속가 있을 때뭐 했느냐? 그랬더니 예, 가야금을 쳤습니다. 너가 가야금을 치려면은 어떻게 내려? 줄이 탱탱하면 어떠냐? 줄이 탱탱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줄이 느슨하면 어떠냐?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적당하게 줄을 적당하게 해야 제대로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중도다. 그것이. 그래서 봉사는 돼버렸는데 하늘 눈을 얻었어. 천안통을 얻어가지고 환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제자들 여기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하나가요. 대단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문수사리 법왕년은 문수보살이고 아일다 보살은 미륵 보살을 아일다 보살이라 그래요. 근다하제 보살은 향천 보살에서 반야바라밀를 제일 많이 행한 사람이고 상경진 보살은 법화경에 나오는 보살이고 석재환인은 누구냐? 천주라고 불러 천주 제석천왕 제석천왕 제석천왕을 천주라고 불러요 천주라고. 그럼 불교에서는 천주님이라는 소리가 경전에 다 나와. 내가 한번 역사협회사를 보니까 KBS 한상 기자인가? 그 기자가 하는 역사협회사를 한번 보니까 신라시대에 기와장에다가 천주라는 이름이 새겨진 기와장이 나왔다. 근데 이것이 뭐냐? 아, 신라시대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라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역사서표사로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 내가 한 기자를 잘 알아가지고 한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것은 제석천왕을 천주라고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야. 천주님이라고 나오는 얘기야. 천주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에서도 부르지 않고 일본에서도 천주라고 안 불러서 천주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 천주라고 불렀어. 그것이 조선 말이야. 1800년도 후반기에 가서 천주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신라시대 기와장에 나온 걸 가지고 아 이거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장소예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미타불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읍시다.

진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종교서적이 없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는, 천당이 있다 그러는데 천당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신약 구약 다 듣기 봐도 천당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천당이 어디 있다는 얘기가. 내가 이걸 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어.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럼 불교에서는 극락이 어딨냐?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딱 꼬집어서 얘기한 불교인들은 극락이 어딨냐? 내 마음이 있다고. 지 마음이 극락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극락이냐 말이야. 극락이라는 것은 다시 지옥이 없어야 돼. 지옥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한 번은 기뻤다가 한 번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이것이 그냥 하루에도 수천 번, 8만 4천 번 하루에도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수산대사가 뭐라 그랬냐. 성가구감에서 마음이 극락이라 그랬는데 극락은 영원히 즐거운 곳이지 괴로움이 없는 곳이다. 그런데 네 마음도 영원히 즐거우냐? 영원히 즐거우냐? 영원히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극락이 아니야. 그러게 서산대사가 성가구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꼬집어가지고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 거리, 방향, 거기에 환경,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불교인들은 안 믿고, 천당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이 어디 있냐? 땅에서 1m면 떨어지면 하늘이야. 그걸 공중이라 그래.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거는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천국에 가려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지금 2000년 동안 유럽 문화를 지배해 왔어요. 지배해 와서. 그것이 이제 광 운명이 나타나고는 부정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오늘 이제 설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 더 이상 뭐 아미타경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아미타경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계셔. 지금도 설법한다. 지금도. 우리 극락 전에 부처님은 현재 설법이네요. 결인이 손의 모습이. 왜냐? 아미타불이 극락세계에서 지금도 설법하기 때문에 내가 인도에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 와서 불상을 조성할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재 설법이네 부처님을 모신 것.